아침에 일어나서요 별거 타지 않은 것 같지만요 생각해보면 우린 꽤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우선 눈은 떴지만 정신은 깨지 않은 상태로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리며 5분 이상 누워있었고요. 또 샤워를 하면서 잠깐 콧노래로 흥얼거렸고요. 텀블러에 담을 커피를 내려서 이 커피 향도 맡았죠. 그리고 아침부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또 중요한 소식도 나눴잖아요.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은 아침에도 우리가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지 생각보다 많은 순간들로 채워지고 있죠.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요. 그 안에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행복이 숨어 있고요. 이 아침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든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 작은 행복을 마음에 품고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해 보시죠. 주말권입니다. 목요일 아침 이현우의 음악 앨범.

0: 조금 더가 이제 훨씬 좀 여유로운 주말권 아침이 되고 계시군요. 스타트가 좋습니다. 자, 목요일 아침 어떻게 맞고 계세요? 라디오를 듣는 순간이 아침에 행복인 분도 계시겠죠. 제가 매일 소개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하나 다 보고 있는데요. 소개되지 않아도 매일 소식 전해주시는 팔당통신원 7807님, 네, 그리고 행당동 편의점에서 연락주시는 5119님, 또 종종 제주 날씨를 전해주시는 홍영미씨 8902님, 각 지역의 김밥집, 꽃집, 공방에서도 소식 전해주시는 지역 통신원분들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해도요. 늘 감사하게 사연 다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한 마음 이렇게 마음 깊이 이렇게 담아서 오늘은 또 각 지역 동네 통신원들의 날씨 소식, 지역 소식, 아침 소식 최대한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8910, 콩은 공짜입니다. 자, 그리고 좌준커, 좌디가 보내준 커피. 일단 뭐 백잔으로 시작을 할게요. 네, 백잔으로 시작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또 나눠드리다 보면 어느새 어느덧 110까지 가 있고 뭐 20까지 가 있고, 예, 우린 고봉밥으로 표현을 하죠. 예, 듬뿍 담아서 그렇게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100잔, 기본 100잔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직관적인 선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말권의 목요일 아침에는 어떤 곡을 듣고 싶으신지 직관적인 선곡 말머리 달고 보내주시면 돼요. 역시 차준커와 함께 노래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아유, 오늘 뭐 그 식디 프로그램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제가 뭐 그 자주 듣고 오는데 오늘은 안 듣고 왔는데 갑자기 그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큐티보이라고 불러주시는 분들이 지금 갑자기 너무 많아져서 아 이거 무슨 일이 있었구나. 예. 보니까 뭐 삼행시와 관련된 무슨 약간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뭐 별명이나 뭐 또 애칭을 또 만들어 주신 분들은 뭐 그동안 뭐 여러 종류가 있었죠. 큐티보이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약간 요거는

0: 여러분에게 기억되는 순간이라
1: 이렇게 정리할게요. 에. 아, 미국에서 여권을 잊어버린 21세 자녀를 공항에 두고 홀로 휴양지로 떠난 어머니의 사연이 어제입니다. 뭐지? 이날 모녀는요, 휴양지로 여행을 떠날 예정이었는데 출발지인 보스턴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으려던 중에 딸이 집에 여권을 두고 온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됐죠. 가뜩이나 빠듯하게 공항에 도착한 터라 예정된 비행기 시간까지 여권을 가져올 방법이 없었고요. 어머니는 딸에게 여권을 가지고 오지 않은 건 네 책임이니까 나 홀로 여행을 떠나야겠다 라며 홀로 출국 수속을 밟았고요. 이 소식이 SNS를

이연의 음악 앨범 2부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 소식을 미리 말씀드리면요, 뭐 별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냥 최대한 많은 분에게 차중컬을 나눠드리고자 다음 주 3천 잔의 차중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00잔 아니고요, 3000 아니고요, 3000 공세계 들어가면 3천 잔 다음 주에 드릴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왼손 오른손 할 것 없이 양손으로 그냥 쓱쓱 쉬지 않고 그냥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일단 오늘은 차중커 100잔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연 소개와 상관없이 참여해 주신 분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쓱 티내지 않고 넣어드리고 있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8910 공짜인 콩으로 주말권인 목요일 아침 일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3000잔을 나눠드리려면 벅차겠는데. 아주 재빠르게 발빠르게 움직여야겠습니다. 네. 7990님, 서대문구 가재울 뉴타운

땅이 살짝 울리는 느낌? 그런 느낌적 느낌? 아, 그래요? 네. 금천구까지는 갈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금천구까지는 여전히 느껴지죠. 네. 그걸 느끼신다면 음악 앨범과 함께하고 계신

또 3천 잔이 나가긴 하네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무슨 의도가 있는 건지. 이게 희한하네. 저 정주경 씨, 오 3천 잔이라 멋지십니다. 심재동 씨, 다다음 주엔 금요일 생방도 하시겠네요. 좋습니다. 아, 예, 여러분들이 이제 패턴을 다 읽고 계셔서 아, 예, 요즘 되면은 뭐 금요일라도 나오고 뭐 이렇게 아, 다 들켰다. 다다음 주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도 금요일날 나옵니다, 여러분. 다음 주, 다다음 주, 2주 연속. 아, 그래요. 좀 부끄럽네요. 김저목님은요, 음악 앨범 스케일 무엇? 썼습니다. 아, 노래를 듣죠. 김무열의 맨디 들을게요. 임현정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길엔 항상 함께합니다 하셨어요. 참 이 친구는 이 친구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이 친구 한 자리 할 것 같은데. 네. 아니 5세의 음악 앨범의 어떤 그 재미를 느끼고 함께 하고 싶어지는 마음. 예, 저는 너무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너무 귀엽다 진짜. 근데 저희가 뭐 이렇게 자극이 없는 프로그램이라 뭐 아이들이 들어도 뭐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은 많이 없어서 사실 화요일이 조금 좀 위험하긴 한데 뭐 그 3, 4부 빼놓고는 상당히 아이들 친화적이긴 합니다. 3385님 고3, 고1 두 딸이 기말고사라고 등교하면서 멀쩡하고 좋은 우산들은 다 가져가고 저는 마지막에 남은 한번 펼치면 다시는 안 접히는 고장난 우산과 뽀로로 우산 중에 고민하다가 뽀로로 우산을 들고 나왔어요. 너무 멋이 안 나서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딸들아, 집에 올 때 우산 좀 제발 잘 가져와라 하셨습니다. 일단 안 접히는 우산은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 와야겠네요. 밖에 계시는 동안은. 네, 그러면 이제 어색하지 않은. 예. 뽀로로. 예전에 한번 뽀로로 우산을 제가 뭣도 모르고 그냥 들고 나왔는데 뽀로로더라고요. 안 쓸 수도 없고 비는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예.

0: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전 정체는 돌발 구간 중심으로 늘고 있는데요.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 5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는 만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정체는 여의 하류부터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 구간에서도 행주대교부터 월드컵대교 사이로 서행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덕소 3패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신화를 때로는 작업 여파 받아 정체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금광 3터널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뒤로 안성 맞춤 휴게소부터 7km 구간에서 더디게 지납니다. 반대 평택 쪽으로는 청북에서 서평택 분기점 사이로 정체입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였습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세구의 Catching Bodies 들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정보들을 좀 볼까요? 기대됩니다.

보면 싫어했다가도 다시 좋아질 수 있대요. 우리는 반전에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된 줄 알았는데 배려하는 모습을 봤거나 게으른 줄 알았는데 성실한 점을 봤거나 나랑 다른 줄 알았는데 공통점을 발견했을 때 감정이 움직여서 왼수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반전을 봐도 왼수는 왼수일 것 같은데 차디는 어때요? 하셨습니다. 글쎄, 원수였다가 갑자기 좋아지는 경우는 뭐 저는 뭐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만, 그게 뭐 원수도 많지도 않아요. 예. 근데 그 이미지가 별로 이렇게, 아, 저 사람은 지금 별로일 것 같아요. 이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혼자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근데 만나보고 나서 그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이 친구 굉장히 좀 인터레스팅한데? 흥미로운 친구인데 매력 있네. 이렇게 느낀 적은 몇 번 있기는 합니다. 네. 뭐 같은 개념이겠죠. 그죠? 네. 아, 이렇게 반전을 보려면 저는 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좀 부지런하게 행동해 볼까? 부지런하게 말을 좀 빨리 해 볼까? 이렇게 빨리 이렇게 뭐 약간 반전 뭐가 있을까? 반전. 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직 반전을 보지 못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점 때문에 그 사람이 미우신 건지. 예. 담은 50원, 장문 100원들은 문자 샵 8910 공짜인 콩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사연 소개와 상관없이 이 차준커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죠. 오늘은 100잔, 기본 100잔, 뭐 100잔 훨씬 더 넘게 보내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벌써 많이 나갔어요. 자, 어떤 점 때문에 그 사람이 미우신 건지. 이게 뭐 각자 뭐 개개인마다 그 미운 포인트가 다를 수 있거든요. 예. 강현민의 늘 듣고 옵니다.

반전. 다음 공연 때 한번 심각하게 신중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저 그 노래잖아요. 자, 미운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미운 사람이 있죠. 예, 미운 사람 뭐 누구나 있으니까. 예. 염슬기 씨, 전 남동생이 좀 미워요. 엄마 폰에도 남동생은 내 보물이라고 저장돼 있는데 전 그냥 예쁜 딸내미예요. 내 보물과 예쁜 딸내미 온도 차이 느껴지시죠? 그래서 미워요.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온도 차이가 조금은 느껴지네요. 이거는 좀 서운하죠. 서운하죠. 보물과 그냥 뭐 예쁜 딸내미. 민경희 씨, 전 개인적으로 과한 리액션으로 오버하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사나팔 하나님, 후배나 선배한테 싫은 소리 나보고 하라는 사람 너무 미워요. 한마디 해야지. 그걸 그냥 둬? 한 소리 하자. 해놓고 지는 쓱 빠져요. 아무 말 해야지. 야, 그냥 가만히 둘 수 없잖아. 지는 쓱 빠지고. 결국 나만 나쁜 사람 되고.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 있어요. 예. 아, 이럴 때 나서지 말아야 되는데, 참. 6970님, 군의 식당에서 밥 먹고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쩝쩝거리시는 분들이요. 어우, 진짜 좀 하셨습니다.

싸이 이재훈의 내 눈에는 들었습니다. 자, 어디서 무엇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현장감 느껴지는 사연들 좀 만나볼게요. 6040님, 아기랑 남편, 저 세 가족이 속초에서 여행 중입니다. 어제는 유명한 막국수집이 있어서 가자고 했더니 남편이 뭐 별로 안 땡겼는지 가는 내내 궁시렁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식당 들어가자마자 차디가 전에 한 프로그램에서 이 식당 리뷰하신 영상이 대문짝만하게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남편이 어 뭐야? 아 현우 형이 추천하는 데였어? 아 진작 말했어야지. 아 현우 형 믿을만하지? 이러면서 그릇을 싹싹 긁어서 먹더라고요.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돈독한 사이셨나요? 하셨습니다. 아 모르셨구나. 우리 꽤 됐죠? 에, 우리 뭐 꽤 됐어요. 좀 역사가 좀 있지. 에, 이 관계.

뭐 가끔 속초 갈 때 있으면 꼭 들리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해산물 밀키트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0230님, 여기 대관령 양떼 목장입니다. 오늘은 목장 청소하는 날이라 200여 마리의 양들을 한쪽 우리에 모아놓고 열심히 헬스로 다져진 제 근육들을 이용해서 청소하고 있어요. 목장 청소하기 위해서 근육 만드는 저를 두고 친구들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좀 멋있습니다. 차하하하. 뭔가 좀 이렇게 매력적이고 좀 멋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양떼 목장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좀 뭐 이국적이고 근데 거기서 이렇게 청바지에 이렇게 좀 느슨한 셔츠 하나 딱 입으시고 근데 근육이 싹 보이면서 양태와 같이 이렇게 딱 거닐고 있는 모습을 보면 뭔가 그림 좀 나오는데 이거 진짜로 멋질 것 같아요.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고 있는 사람들도 좀 뭔가 좀 멋질 것 같 멋져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무슨 뭐 강원도 특집인가? 속초에 이어서 그래서 저희가 근육 계속 키우시라고 닭가슴살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아, 신아정 씨, 집에서 다슬기 삶아서 까고 있습니다. 남편이 뜬금없이 다슬기를 2kg이나 사왔어요. 다슬기가 간에 좋대. 당신 먹으라고 라면서요. 아니 저걸 누가 다 까냐고요 하셨습니다. 2kg이면은 양이 꽤 되죠. 근데 다 까고 나면 사실 네, 그 알갱이는 뭐 네, 확 양이 줄어들긴 합니다만 부피가 줄어들긴 합니다만 아 이거 너무 맛있죠. 네. 저도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충청도에서는 올갱이라고 하잖아요. 네, 올갱이 국, 다슬기 국. 네. 근데 이거는 왜 그냥 국물 내서 된장 풀고 그리고 아옥을 넣어서 아옥국으로 아옥 다슬기국으로 끓여내잖아요. 근데 다른 채소들은 왜 안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있잖아요. 아욱이라는 채소가 참 독특해요. 약간의 뭐 쫀득함은 아닌데 좀 희한한 식감이 있어요. 그게 또 이 다슬기, 네, 올갱이랑 어울려서 진짜 이거만한 또 음식도 없긴 하죠. 특히 이제 그 약간 숙취가 있는 분들은요. 야, 이거 거의 뭐 드링킹 각이죠. 드링킹 각. 예, 빨대 꽂고 그냥 계속 그냥 해산물 밀키트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6097님. 지금 동대문입니다. 납품하러 가는 중이라서 동대문 돌고 성수 쪽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날씨가 흐리네요. 그래도 덥지가 않아 좋습니다 하셨어요. 네, 오늘 좀 약간 흐린 편이

점심시간 되게 한 11시 40분 정도 되면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나오기 시작하고, 예, 점심시간 맞춰서. 아, 역동적인 대한민국의 모습을 점심시간 때는 볼 수 있죠. 멀티비타민 세트 드립니다. 3969님, 저는 이틀차 파주에 사는 백수입니다. 점심 약속 있어서 외출합니다. 쉬고 싶어서 퇴사했는데 이틀 차인데 벌써 심심하네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원래 처음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초기에 한 일주일 정도. 근데 그게 조금 익숙해지고 나면 이게 세상 편합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이 시간대에 내가 움직이지 않고 있고 어디 특정 장소에 있지 않고 이런 게 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 네. 세안제 세트 드립니다. 파주에서 초보 백수님께서 또 보내주셨네요. 0956님, 저는 일몰과 푸른 바다가 이쁜 영종도에 있어요. 공항 면세점에서 근무하기에 출퇴근 때 푸른 바다를 보며 여행하는 기분으로 근무한답니다. 오늘은 마침 휴무라 이렇게 라디오를 편하게 들으며 힐링 중이에요. 하셨습니다. 아, 영종도에 계시구나. 이쪽 그 진짜 해질 때 하늘이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특히 올해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사진 하나 찍은 게 있는데 보면 볼수록 야, 이거 내가 찍었단 말이야. 그래서 요즘 저는 하늘 사진을 굉장히 잘

김포 집에 있어요. 와이프가 좀 숨 좀 조용히 쉬래요. 숨 막혀요. 아, 숨 좀 조용히 쉬라고 하셔서 숨을 안 쉬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숨을 안 쉬면 제가 알기로는 숨 막히죠. 네, 그러면 오히려 나중에 더 크게 소리를 내게 되는데 이러면서 그래도 몰래 숨 좀 쉬세요. 예, 음악 앨범과 함께 몰래 숨 깊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자중커 보내드릴게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Fickle Friends의 Swims 듣죠. 9568님이 청해 주셨네요.

Fickle Friends의 Swims 들려드렸습니다. 2578님이요. 안 보이던 하늘이 보이는 거 보니까 현우 오빠도 나이가 들었나 보네요. 좋습니다. 아니, 나이는 들었죠. 근데 이게 저는 뭐 하늘을 보는 취미가 아주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도 그 친구들이 조금 쟤는 왜 맨날 하늘을 보고 있지? 뭐 그랬던 것 같긴 합니다. 집 앞에 그 계단인데 거기 앉아서 하늘 이렇게 해질 때 항상 보고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른들이 약간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쟤 약간 좀 문제 있는 애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 그 취미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자, 어디서 무엇하고 계신지 조금 더 볼게요. 3063님, 방화동에 테니스장에 혼자 가려는데 남편이 곧 죽어도 데려다 준다고 차를 태웠거든요. 근데 도로 잘못 타서 지금 인천공항고속도로예요. 여기 빠질 곳도 없어요. 아악! 하셨습니다. 아, 오늘 영종도 투어 계시네. 아, 그래요. 뭐 영종도 가신 김에 그 마시안 해변 좀 쭉 드라이브 하시고 뭐 커피도 한잔 하시고 디저트 좀 드시고 그래야 되는 건가? 그렇죠. 뭐 멀리 가시는 거니까 진짜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네.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가셔야 돼요.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청라에서 빠질 수 있는, 청라는 지나신 것 같은데 지금 청라, 그죠? 딱 한 군데 청라에서 빠질 수 있는데. 아, 6999님, 차디, 전 물레동 사무실에 있어요. 이 사무실엔 50명 정도 있는데 지금 매우 고요해요. 다들 점심 식사 뭐 먹을지 생각하나? 저는 그러고 있거든요. 바지락 칼국수랑 쌀국수 중 고민 중이에요. 하셨습니다. 고민 좀 깊으시겠는데 요 두 아이템이면 이거 갈등 되죠. 바지락 칼국수와 쌀국수. 예. 포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포. 네. 포와 바지락 칼국수 중에. 뭐, 물어보시지 않았지만, 제가 오늘 둘 중에 골라야 한다면, 아, 어렵다.

0: 소풍?
1: 양주 소풍 가구단지로.
0: 아, 친환경 가구들을 최저가로 쇼핑하는 양주 소풍 가구단지?
1: 맞아, 세상의 모든 프리미엄 가구들을 소풍하는 친환경 가구단지.
0: 직접 보고 체험하고 구매하는 친환경 가구단지, 양주 소풍 가구단지.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나 올레.
5: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6: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5: 세종 기프트.
2: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유해물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7: 춤과 노래를 즐기는 FM대행진 식식이들, 흥의 비법은 정식이.

0: 자, 박명수의 라디오 쇼 7월 2일 예 목요일입니다. 아, 있어 보여야 된다. 예, 뭐가 있어 보이고 없어 보이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의 만족이 중요한 겁니다. 겉이 화려하다고 그 사람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 예, 본인의 만족, 뭐가 진정한 부자인지, 마음의 부자가 우선시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목요일, 오늘은요, 스페셜 전설의 고수 준비되어 있는데요. 예, 이분,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후배인 저한테 한결같이 존댓말로 대우를 해주셨고요. 제가 예전에 이분의 그 색소폰 연주로, 예, 한때, 신인 때, 굉장히 많이 웃겼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스타 배우에서 이제는 세계적인 작가로 거듭난 차인표 씨.
1: 안녕하세요. 차인표입니다. 에라, 에라.
0: 예전에 그거 해가지고 욕 많이 먹었어요. 하지 말라고. 예, 오늘 안 할 겁니다. 아직 안 오셨나? 오기 전에 해야지.
1: 안녕하세요. 차인표입니다.
0: 차인표 씨가 본인한테 딱 어울리는 연극으로 돌아오셨다는데 어떤 작품인지 한번.

라디오쇼 선정 빅 레전드만 모십니다. 전설의 고수. 자, 드디어 대한민국 50대 몸짱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0: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 네. 차인표 선배님이 그때 가장 최고의 전성기 아니었습니까?
1: 아 그럼요. 저는 이 인기가 막 벼락 스타가 돼서 예, 하루아침에 예. 저 인기가 또 생겼지만 예. 그보다 이제 저 아내가 생겼잖아요.
0: 예예예. 예, 예, 예.
1: 그 주인 여자 주인공이랑 진짜로 결혼을 했으니까
0: 예, 예, 예, 예.
1: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 세상이 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0: 예예예. 예, 예. 예. 가장 또 큰 득이 바로 신애라 씨를 만난 거 맞죠?
1: 그러니까요.
0: 예예예. 예, 예. 지금도 사랑하십니까?
1: 아 그럼요. 당연한 거네.
0: 아 그거는 이제 어떻게 받아드시는지 네.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1: 네.
0: 당연한데. 네. 예. 아 그때 그 만난 인연이 진짜 지금은 하.
1: 그럼 30년이 넘었네요.
0: 30년이
1: 네.
0: 넘었는데 예. 아 결혼하신 지가 한 30년 된 거예요 그러면?
1: 31년.

0: 기대해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응원해 주신 것들이 사실은 포기하고 싶을 때 마지막 순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지켜봐줄 관객이 필요하잖아요.
1: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0: 그럼요. 이게 잘 안 팔리고 그러면 내가 도대체 뭐 하는 이게 왜냐하면 소설이 한 권 쓰려면 몇 년 걸려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되게 부자연스러운 일을 하는 거잖아요. 텅 빈 모니터를 보면서.
1: 맞아요. 네.
0: 근데 그렇게 해서 썼는데 뭐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르게 그냥 사라지면 이제 자책감도 들고 뭐 자괴감도 들고 이러는데 그럴 때 이제 힘을 얻는 것이 그래도 기다려주는 한두 사람이 있다. 네. 이것이 참 큰 것 같아요. 사람은 다 관객이 필요한 것 같아요.
1: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뭐 상도 받으시고 이제 성공한 어떤 작가의 모습으로 이제 계속 발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가장 작가로서 좀 굉장히 보람될 때가 언제였을까요? 최근에?
0: 독자분들 만날 때죠.
1: 독자분들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해주시던가요? 독자분들이. 예.
0: 우선은 이제 박명수 씨나 저나 대중 네. 대중 연예인이잖아요.
1: 그렇죠.
0: 오랫동안 진짜 한 평생을 대중 연예인으로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데 사실은 대중이 제각각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고 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0: 연극은 그냥 순수 예술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표 티켓이 오픈되는 순간에
1: 그렇지.
0: 어떤 사람 공연이 더 표가 많이 팔렸는지가 탁 그냥
1: 그러니까
0: 만천하에 공개가 되더라고요.
1: 왠지 좀 그런 게 좀 부담이 되죠, 솔직히.
0: 부담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는 잠을 못 자고 아이고. 진짜 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1: 예,
0: 뭐
1: 예.
0: 저도 잘 돼야 되지만 예. 또 형으로서 다들 잘 돼야 예. 되니까.
1: 예, 그럼요.
0: 포스터를 붙이러 다닐까 그 생각도 요즘 네, 하고 있습니다.
1: 티켓이 오픈이 됐나요?
0: 오픈됐습니다.
1: 결과가 네. 어떻습니까? 누가 앞서 이런 얘기는 네. 두 분도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니까
0: 네.
1: 좀 이렇게 나쁘지 않나요?
0: 초성으로 얘기할까요?
1: 편하게 아니 편하게 말씀해. 좀 이렇게 나쁘진 않나요 지금
0: 네,
1: 차인표?
0: 아주 좋아요.
1: 아,
0: 네, 너무 감사하게도.
1: 예, 예, 예.
0: 네, 네. 어. 네, 그 어떤 시인이 말했죠. 장미꽃 기회가 있을 때 장미꽃 향기를 맡으라. 네, 기회가 있을 때 예. 공연 빨리 예매하셔서
1: 아, 예.
0: 네, 와서 보십시오.
1: 어,
0: 네,
1: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표정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자, 아무튼 뭐, 나머지 우리 저, 우리 두 분도 같이 하시는 분들도 제가 또 좋아하는 분 친하기 때문에.
0: 아, 그러시군요.
1: 여기까지만 정리하도록
0: 네.
1: 하고요.
0: 네.
1: 죽은 시인의 사회잖아요. 그죠?
0: 네.
1: 연극 제목이.
0: 네.
1: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인이 나오니까 시집 낼 생각 없어요. 시집.
0: 시집. 아, 좋네요.
1: 시집을 내실 생각이
0: 박명수 씨 시집 내셨었어요?
1: 아, 저는 그건 안 내셨어요? 못 내요. 시집을 아, 내시든지 그래요. 시집을 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좀 골라주세요. 지금 빨리.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각 있으세요?
0: 다음 생에는 한번 시집을 가보도록. 네.
1: 그러니까 시집은 상관없어요? 시집은?
0: 시집이요?
1: 네. 시는 어때요?
0: 마음에 더 이렇게 저를 울리는 단어들이 차면 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아, 네. 그 차면?
0: 네. 그 지금 뭐 그냥 의무적으로 낼 수는 없는 거니까.
1: 아,
0: 네.
1: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준비가 다 됐을 때.
0: 그렇죠.
1: 뭐 시집도 나올 수 있는 거고.
0: 네.
1: 또 작품도 할 수 있는
0: 거고. 배워나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삶에서.
1: 예, 예. 네. 한때 차인표는 몸짱으로 대한민국을 네. 진짜 흔들어 놨잖아요.
0: 네.
1: 우통도 많이 벗으시고.
0: 네.
1: 방송에서.
0: 네.
1: 지금 몸 상태 어떻습니까?
0: 지금 요즘 그 PT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0: 스트레스
1: 운동으로 풀려고 하고요.
0: 운동으로. 네.
1: 그리고 요즘은 명상도 조금씩 해보려고.
0: 명상도
1: 하고.
0: 하시고.
1: 네, 그렇습니다. 네.
0: 이야, 대단하구나. 그 이런 질문을 좀 들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차인표 씨가 친구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도 네. 친구가 별로 없는데.
1: 없으세요? 예. 우리 친구 할까요, 그럼?
0: 어떻게 친구의 형님이죠.
1: 네, 아니, 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친구가 별로 없는데 네. 제일 나이 많은 제 친구는 83세세요. 저는 친구라고 생각해요. 그분도 저한테 친구라고 생각하고.
0: 그러면 안 되는데요.
1: 네? 그런가요?
0: 83세인데. 예. 네. 아무튼 뭐 두 분이 그렇게 절친한 사이라면.
1: 아니 뭐 절친하진 않은데 1년에 두세 번씩 만나서 예. 그분 댁에 가서 예. 그분이 와인을 드세요. 예, 예. 같이 앉아갖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 듣고 예, 예. 네, 그렇게 합니다.
0: 네. 그 MBTI가 어떻게 되세요?
1: 저요? 예. INFP입니다.
0: INFP. 네. 예.
1: 제가 테스트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 제 아내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0: 예. 예. 예. 최근에 그 뭐

0: 아이들 네. 짜고 하는 게 참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1: 그렇게 따지면은 그 차인표 형님이 극 중에서 보여준 모습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잖아요.
0: 약간 예. 헛웃음 그런 거.
1: 아니 아니, 그러니까 헛웃음이 네. 아니라 재밌어 하잖아요.
0: 네,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드라마에 몰입.
1: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거 네. 그것도 굉장히 큰 그런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0: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한시름 놓게 하는 것이 우리 연예인들이 사실은 해야 되는 어떤 네. 네, 의무이자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1: 예, 예, 예. 아 영화 달짝지근의 무대 인사 다녀온 후기를 보면은 차인표 배우님도 처음 실물 보게 되었는데 네. 피부가 좋고 근육질 몸매 짱짱하고 아재개그 남발하시던데 네. 중년의 매력이 똘똘 넘쳐 흐르더라고요. 이런 얘기도
0: 네.
1: 있어요.
0: 네.
1: 이런 얘기도.
0: 감사합니다.
1: 그러면 일부러 웃기려고 뭐 아재개그 이런 거 공부하신 적 있나요?
0: 아니 그러니까 예, 예. 일단은 우선 제가 너무 작품을 많이 안 하니까 예, 예. 지금 거의 한 2, 3년 전 개봉한 영화에서 그러니까, 무대 인사한 그러니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 좀 죄송한 부분이 있고 예. 그때 유해진 씨랑 김희선 씨랑 이렇게 다녔거든요.
1: 네, 네, 네.
0: 개봉 인사하러.
1: 예, 예.
0: 근데 두

0: 네. 진행 좀 해주세요. 예, 예. 그러면 네. 제가 이건 뭐 좀 정말 어떻게 보면 MC로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차인표는 항상 네. 극 중에 주인공을 하셨잖아요.
1: 예전엔 그랬죠.
0: 예전에. 네,
1: 데뷔하고 한 10년 동안.
0: 계속 하셨죠. 네. 그러다가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젠 뭐 아주 젊은 두 주연이 아닌 네. 역할도 하시잖아요. 네. 배우로서 좀 힘들지 않으셨을까. 아, 항상 나는 네, 주인공을 네. 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주인공 외, 그 다른 배역을 할 때 네. 그런 좀 힘든 적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1: 아, 저, 예. 참 정말
0: 어떤 예, 좋은 질문인지 아시겠죠?
1: 예. 예, 네, 좋은 질문이세요. 예,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의 문제인 것 네, 같은데 네.
0: 그게 이제 우리 많은 후배들한테도 네. 한번 생각해볼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네. 드린 거거든요. 예.
1: 이제 제가 이제 한 오래 살아보니까 네. 꼭 1등을 안 해도 예. 재밌는 삶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항상 주인공 하거나 1등을 안 하고 잠깐 물러나고 2등, 3등을 하거나 뭐 좀 더 떨어져도 그 나름대로 또 가치가 있고 재미가 있고 그렇게

0: 그러면 계속 스트레스 받고 흥행 어떻게 하냐 이럴 텐데 이제 그런 거에서 벗어나니까 여유가 생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1: 예.
0: 삶은 그냥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이 있잖아요.
1: 이거는 배우 차임표입니까? 작가 차임표입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0: 그냥 아저씨 차임표.
1: 아주
0: 오래 예, 사는 예. 아저씨 차임표.
1: 예, 예. 아 그런 걸 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네. 만 경험 괜찮습니다. 속에서 경험 네. 속에서 네.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네. 저도 이제 거의 내일모레 60인데
0: 네.
1: 저도 마찬가지니까 이제 제가 주인공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아 주인공을 한 적

0: 굉장히 높이 사요.
1: 아유,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0: 인생의 본질을 만끽하기 위해서 예. 이것저것 막 예. 해보시는 게 참 전 그게 삶이라고 생각해요.
1: 오죽 안 되니까 그래. 오죽 안 되는 게 그러겠어요?
0: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1: 뭐가 아니에요?
0: 아니 안 된 사람은 그냥 한탄을 하죠. 주저 앉아서. 네. 나는 왜 안 될까? 네.
1: 한탄. 네. 저는 한탄할 시간에 뭐라도 합니다.
0: 네. 그러신
1: 한탄할
0: 것
1: 시간 자체가 아까워요. 예, 예. 그런 면에서는 좀 네.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많은 배우들이나 또 이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자기가 약간 이제 주인공에서 약간 좀 이제 좀 좀 멀어질 때 굉장히 많은 그렇지,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0: 힘들죠. 예, 네, 마음이. 예.
1: 네. 그런 것들을 형님께서는 이게 어떻게 이겨냈어요?
0: 뭐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아~ 또 다 그것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배역 못 따면 나는 큰일 나 뭐 이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들도 있고
1: 자기 자리에서
0: 예, 또 삶의 다른 가치들도 있고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1: 상당히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 야 진짜 끊임없이 뭔가에 도전하고 계시는군요. 예, 연극 이번 연극 이후에도 뭐 어떤 좀 도전하는 그런 계획들이 좀 있으세요?
0: 아 지금은 일단은 연극에 좀 올인을 하고 있어요. 네, 특히 저랑 연종훈 씨는 네 사람들이 그래요. 뭐 아 둘 다 대중매체 하다 왔으니까 서로 도움은 되겠네요. 근데 아니 수영 못 하는 사람 둘이서 물에서 뭘 돕습니까?
1: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0: 일단, 예. 일단 허우적거려서 내가 잘 해야 되니까 예. 열심히 해서 연극 배우로서 어떤 네. 예, 이 작품에 누를 끼치지 않게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참 그 어서 선배님으로서 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이

0: MBC 탤런트 시험 볼 때도 흰색 마자켓을 입고 네. 흰색 마자켓 예, 아, 진짜 지금 보면은 너무 쪽스러운데 흰색 마자켓을 네. 가슴 근육을 보여줬다는 게 사실입니까?
1: 아니, 우리 어머니가
0: 얘기하세요. 아, 예. 아니, 어머니 얘기하지 마시고 얘기하세요. 아니,
1: 가슴 그냥 실룩거리기만 했어요. 보여주진 않았고 아, 벗진 않고
0: 소문은 소문은 우통을 깠다는 얘기던데
1: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이렇게 그건 아니에요? 원시적이진 않았어요.
0: 그럼 마바지 네. 마자켓에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나요?
1: 네, 하얀색 마. 예.
0: 아, 안에 안 입었나요?
1: 아, 입었죠. 와이셔츠 아, 입었죠. 근데 소... 와이셔츠도 마였어요.
0: 마, 아니, 예. 말을 집이 부자였군요.
1: 아니 아니요. 어머니가 동대문에서 아. 탤런트 시험 본다고
0: 진짜?
1: 마 감을 띄워 오셔갖고 동네에서 6만 원 주고 양복을 맞춰주셨어요.
0: 마가 이게 원단이 비싸거든요. 예, 아, 그거 어머님이 그때 6만 원이면 지금 한 60대요.
1: 그거를 이제 버스 타고 막 이제 방송국까지 가니까 다 구겨져갖고 예. 엉망진창이 됐었죠.
0: 그거 진짜 마는 금방 구겨지잖아요.
1: 네, 네. 그걸... 미디 길, 엄청 길고 다리 아. 짧아 보이고 막 이랬었어요. 예, 예, 예. 예.
0: 근데 그거 입고 가셨는데 합격하셨잖아요.
1: 네, 합격했죠.
0: 와.

0: 네,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1: 되지도 않고 예. 나의 적은 어제의 나다. 어 이거 좋은데요. 나의 적은 아니, 어제의 어제, 나다. 예,
0: 경쟁자는
1: 예. 예 나의 경쟁자는 어제의 나다. 오, 야 멋있네. 예 푸시업 하루에 1000개 하던 시절

0: 이렇게 편하게 하신 분 처음 뵙네요. 네. 예.
1: 그리고 기회가 되시면 제가 연극 초청 싶어요. 예. 7월 18일부터 시작하니까 죽은 시인의
0: 어디서요?
1: 대학로에 있는 우리 노을 시애터에서 하는데요.
0: 예.
1: 아, 보시면은 또 새로운 삶을 위한 어떤 세포가 살아나게 될 겁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좀 무미건조한 삶 속에서 뭔가 좀 재미난 걸 좀 찾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차인표 씨의 우리 연극 꼭 함께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1: 감사해요. 네.
0: 예전에 뵀던 모습이랑 지금이랑 너무 그 선한 느낌이 지금도 느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형님, 저 영화도 좀 하시고 좀 멋진 모습도 좀 보여주세요.
1: 네, 고맙습니다.
0: 양치질로 좀 화도 좀 내주시고요.
1: 양치질 한 번 더 할까요?
0: 예.
1: 알겠습니다.
0: 예, 고생하셨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옥상 달빛의 노래입니다. 칵테일 사랑.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수북은 1차로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내촌에서 인제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서창분기점에서 월곡분기점 사이와 군포에서 동군포 부근, 다시 서용인분기점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정체되고 이후 강원권 문막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또 이 일대로는 작업도 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속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 후로 동둔내 하이패스 요금소 일대로도 작업 여파받아 정체입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김미

우산을 아 저는 그래도 차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아무래도 차에 우산이 항상 여러 개 있어요. 우산을 챙겨 놓다기보다는 항상 비 올 때 우산을 챙겨서 타고 놓고 내리다 보니까 차에 우산이 점점 쌓여갑니다. 네, 누구 우산인지 모를 우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끔씩은 뭐 스태프분들이나 누구 내릴 때

0: 칙이다. 네, 이 말이야. 네. 아, 비가 그 빨래 노래 때문에 센치했다가 갑자기 신났다가 아, 지금 호르몬이 날뛰는 그런 점심입니다. 축축 굽굽 후덥지근한 오후. 기분 전환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알려주세요. 이현우 선배님의 뒤를 잇는 커피 프린스 저 폴킴이. 아, 다시 읽어볼게요. 이현우 그리고 공유의 뒤를 잇는 커피 프린스 폴킴이. 이거 꼭 넣어줘야 됩니다. 네, 커피 선물 드려요. 커피 한잔 할래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어요. 지하철 2호선 타보시면은 폴킴의 가요광장 포스터 있습니다. 네, 목격하시면 인증샷 보내주세요. 소개해드리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광고가 내리네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 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폴킴의 가요광장.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 정말. 내 목 왜 이러니, 오늘. 4875번님께서 누구랑 누구 뒤를 잇는 커피 프린스요?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현우, 공유, 김연아, 원빈, 박보검, 뭐 몰라요. 아무튼 커피 광고하셨던 분들 모든 분들이요. 그 뒤를 잇는 폴킴이옵시다. 이 노래 분명히 태지 선배님이 이렇게 쓰라고 만드신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띠로리한 상황이 많긴 해요, 우리가. 그쵸? 엄경숙님께서 공유는 점점점점점. 왜? 계속해서 말해보시죠. 점점점점의 어떤 말이 공유는 폴킴과 닮았다. 공유는 폴킴과 비슷하다. 공유는 폴킴의 앞을 먼저 갔다. 뭐 요런 걸까요? 점점점 해주시면은 뒷얘기를 제가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6980번님께서 오늘은 늦게 출근이라 지하철 탔는데 폴디가 있어서 보내드려요. 사진도 너무 잘 나왔네요. 우후! 저랑 같이 지하철 타고 가시나 봐요. 저 이번에 내려요. 아니 어떻게 이 방음 부스 안에

처럼 선물에 이름도 붙여주고 세트로 묶어주고 이렇게 재밌게 소개하는 라디오 없을걸요. 오늘 선물은 한강 유람선 탑승권과 편의점 상품권을 구성된 한강에서 세트. 아니, 세트 선물 괜찮다. 세트 선물 두 개가 동시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받을 분들 소개해 볼게요. 6097님께서 형님 솔로 4년 차입니다. 저도 연애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강 유람선 탑승권 얻어서 같이 가자고 한 다음에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너무 가고 싶습니다. 아,

가광문화센터 쿠노 이어서 폴킴 피처링 빅나티의 한강에서 듣고 왔습니다. 3084번님께서 제발 고백은 유람선 위에서 하지 마시고요. 유람선 탄 후에 여의도에 좋은 레스토랑 많을 거잖아요. 그런데 가서 밥 먹으며 고백하세요. 아, 다들 같은 마음인가 봐요. 아,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이런 수업을 하나 넣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문제 드립니다. 방금 들었던 효과음들의 합창에 등장하지 않았던 소리는 무엇일까요? 1번 매미 소리, 2번 갈매기 소리, 3번 폴킴이 목 푸는 소리, 4번 폴킴이 곱창 굽는 소리. 모르면 찍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5분 추첨해서, 아 오늘 상품 만만치 않습니다, 한우 곱창구이 밀키트 보내드립니다. 우리 밖에 있는 팬분들이 지금 입이 지금

4번 폴킴이 곱창 굽는 소리였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제가 목 푸는 소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텀블러에 물을 채워서 빨대를 꼭 가져오거든요. 이 빨대로 이렇게 목을 풀어요. 보글보글 하는 소리가 오늘 들어갔습니다. 아, 맞아. 박보검님 목 푸는 소리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폴킴이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겠다. 공유, 원빈 착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특히 보라 보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네. 정답 다섯 번 추천했습니다. 진시우님, 1769님, 7397님, 7387님 그리고 신수님님까지 한우 곱창구이 밀키트 보내드릴게요.

소리를 제가 녹음을 해야도 좀 웃기지 않아요? 저 어제 곱창 못 먹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그래도 이렇게 사진 올려드렸거든요. 어제는 평냉 먹었습니다. 평냉에다가 만두랑 제육이랑 먹었어요. 배가 터질 뻔했습니다. 네네. 자, 참고로 이런 소리들을 다 모아봤습니다. 매미 소리, 갈매기 소리, 풍경 소리, 파도 소리, 그리고 폴킴, 목 푸는 소리. 이렇게 다섯 가지 소리였습니다. 아마 제 목 푸는 소리가 좀 가장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네. 8296번님께서 그게 목 푸는 소리였어요? 백고동 소리인 줄. 제가 목 푸는 소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뿌도 있고요. 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텀블러로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네, 다양하게 목을 풀고 있고요. 6530님께서 그래서 어제 곱창 먹었나요? 아, 바닷가에서 갈매기 소리 들으면서 곱창에다가 소주 한잔 하고 싶다. 이거 효과음으로 가능할까요? 아, 여기까지 해주면 완성이죠. 네. 아, 우와. 오, 맛있다. 와, 이런 거 아닐까요? 네. 9157번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멜로망스의 사랑인가봐.

내가 듣기엔 비싼 것 같은데. 아, 나 이러다 폴로망스 되는 거 아니야? 6376번님께서 형 곱창 먹으러 갈래요? 너가 나 먼저 꼬신 거다. 6327번님께서 동생 민석이 잠깐 다시 63 날 꼬신 게 아니었구나. 6376번님께서 형 곱창 먹으러 갈래요? 민석이가 날 꼬신 거였구나. 6327번님께서 동생이 셀프 네일 해준 데서 동생 집에 와서 함께 듣고 있어요. 첫 고객이라고 서비스 팍팍 넣어 이쁘게 주렁주렁 달.

9249번님께서 택시 타고 구미역으로 가고 있는데 반가운 목소리 폴킴님, 제가 듣는 라디오 프로가 의외 장소에서 들리면 반가움에 문자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구미역 가고 계시구나. 아, 반갑습니다. 택시 기사님께서 우리 가요광장 틀어주시나 봐요. 택시 기사님, 가요광장 틀어주시는 우리 모든 기사님들 사랑합니다.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9928님의 신청곡입니다.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0: 고려 기프트.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폴킴의 가요광장.
1: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혜영님께서 선곡이 너무너무 좋아서 감상하려는데 폴디 몸 푸는 모습 보고 있으니 웃겨서 집중이 안 돼요. 이런 방송도 없어요. 요즘 정말 왜 이렇게 재밌는 거죠? 진짜 재밌는 거는 전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림프 마사지 해야 해요. 목 스트레칭 해줘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보지 않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림프 마사지 타임 잠깐 만들어 볼게요. 왼손 높이 들어, 왼손 핸즈 업, 오른손 주먹 꽉 쥐고 왼손 겨드랑이 내려쳐. 자, 계속 세게 치셔야 됩니다. 세게. 자, 이제 반대로 오른손 높이 들어, 핸즈 업, 왼손 주먹 쥐고 오른쪽 겨드랑이 내리쳐. 네, 여러분, 순환이 제일 중요해요. 다이어트, 건강, 모든 거는 순환에서 시작이 된다고요. 자, 마지막으로 양팔 높이 올린 다음에 W자를 만들면서 뒤로 쭉 내리세요. 뒤로 쭉 내립니다. 이 상태로 고개를 뒤로 넘겨요. 근데 팔, 어깨, 견갑골을 뒤로 꽉 모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목 아랫부분, 턱 부분이 시원하게 늘어지는 느낌을,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덕분에 5년 더 사시는 거예요. 네. 8585번님께서 집에 우산이 진짜 많은데 전부 다 녹슬고 색이 바래서 싹 버리고 새로운 우산으로 장만했습니다. 10년 만에 우산 몇 개 샀더니 비 오는 날이 기다려져요. 설레는 장마철입니다. 예쁜 우산 사면 비가 올 때 좀 설레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니라면 미안해요. 근데 저는 예쁜 우산 사는 거 좋아합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이 장마철에 돌입한 가운데 오늘은 장맛비 대신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내륙을 중심으로 내리겠는데요. 지역별 강수량의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 영동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북단 부근 2차로에서는 여전히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서해대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1, 2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고요. 또 이 서해대교 부근에서는 작업까지 하고 있어서 포승분기점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시흥휴게소 부근에서는 5차로를 막고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북천안 부근 4, 5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일대 5km 구간에서 정체 길어져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 신탄진 부근 3차로에서도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였습니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1: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4: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5: 기프트.
4: 판촉물 최저가 보장
5: 세종.
4: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5: 세종.
4: 판촉물
5: 굿즈는
4: 세종.
5: 세종.
4: 세종.
5: 세종 기프트.
6: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세요.
5: 세종 기프트.
7: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유해물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8: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9: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국밥 먹자.
1: 좋아, 제육 먹자.
0: 좋아, 돈가스 먹자.
1: 좋아, 제육 먹자.
0: 그럼 오늘은 국밥 먹자.
1: 좋아, 제육 먹자.
0: 매일 먹어도 맛있는 소울푸드처럼 어제 했던 얘기라도 맛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입 터진 남자들의 소울토크.
2: 국밥, 제육, 돈가스.

0: 남자들의 소울토크 국밥 제육 돈가스. 이번 달 그 누구보다 자상하고 스윗한 아빠가 될 분이죠. 피식대학 정정씨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예비아빠 정정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저는 근데 오늘 재영씨 반갑지가 않아요.
1: 왜요?
0: 저 진짜 솔직히 화났어요.
1: 왜요?
0: 4929님께서 세탁기 청소하는 영상 너무 치명적이라 놀랐어요. 아. 왜 굳이 상의 탈의하시고 청소를 하신 건가요? 그럴 필요가 있었나요? 제가 보고 지금 속이 안 좋아요.
1: 아 보셨군요.
0: 아니 그 예, 예. 왼쪽 어깨 뒤쪽에 난 상처는 뭐예요? 긁었나봐 스스로.
1: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자국이 잘 나는 편이라 가지고 여기저기 좀 문대면은 그렇게 자국이 좀 납니다.
0: 아니 뭐 혹시라도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재영 씨 너튜브에다가 세탁기 청소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1: 네네.
0: 근데 또 상의 탈의를 하고 앞치마 같은 것만 입고 네네네. 약간 진짜 치명적이게 영상을 찍은 게 있거든요.
1: 네, 그렇죠.
0: 아 진짜 기분이 안 좋아요.
1: 아, 근데 뭐 또 저는 이런 거에서 네. 오늘 주제랑 또 맞닿을 수도 있는데 네. 이런 거에서 스스로 좀 아 나 좀 멋있다.
0: 아 근데 세탁기 청소하는 사람 멋있긴 해.
1: 아 그럼요.
0: 멋있긴 해요.
1: 그 어떤 저의 치명적인 뒤태랄까?
0: 네.
1: 아 이런 모습들.
0: 아 엉덩이 너무 많이 보여주는데.
1: 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세탁기가 밑에 있다 보니까
0: 저 잠깐 아 이거 세탁기 청소 영상이었나 청바지 광고인가 약간 헷갈렸어요 살짝.
1: 그죠 약간 네. 약간 리땡이스 그 광고인 줄.
0: 나 청바지 사고 싶어질 뻔했어요. 네. 아. 융기님께서 워터밤 빌드업.
1: 어?
0: 어? 오? 계획 있으세요?
1: 오? 혹시 저거 폴킴님 뒤에 백댄서 필요하시면.
0: 저 죄송한데 저 워터밤에서 저를 일단 안 불러가지고요.
1: 같이 청소할까요?
0: 어 그럴까요? 만약에 그 재영님 나가시면 제가 옆에 나가 저도 이제 사이드 그러니까요. 출연 보조 출연
1: 같이 청소하다가 네. 워터밤까지.
0: 저 워터밤 너무 나가고 싶거든요. 근데 저 혼자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좀 도움을 받아볼게요.
1: 아 좋습니다. 아
0: 9380님이 저도 그 영상 봤는데 끝까지 못 봤어요.
1: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 영상 봤는데 끝까지 못 봤다는.
0: 그러니까 다 보긴 봤네.
1: 아 초반만 봤네. 초반만.
0: 지금 보이는

0: 어, 가요광장 뭐 이제 뭐 마무리인가요?
1: 가요광장 문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아 진짜 우리 꿈돌이님께서 드디어 7월이네요. 아이를 맞이할 준비 다 하셨나요? 아... 너무 떨릴 것 같아요. 출산 후에는 매운 거 잘 못 먹을 테니 아내분이랑 매운 음식 많이 먹으러 가세요.
0: 예.
1: 아 그러네.
0: 예. 저 이제 한 몇 주 안 남았어요. 사실 진짜 몇 주 안 남았고.
1: 근데 임신 중에는 지금은 매운 거를 드셔도 괜찮은가요?
0: 괜찮다고는 하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근데 뭐 너무 과한 걸 먹으면 뭐 위나 이런 데 안 좋으니까.
1: 아 적당히. 어 적당히. 이럴 때 근데 많이 먹으면 매운 거를 좀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와이프분께서?
0: 근데 별로 그렇게 막 엄청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1: 아 그럼 차라리 다행이다.
0: 예, 다행이에요. 뭐 술도 별로 안 좋아하고 해서 근데 커피를 좋아하는데.
1: 아이고야.
0: 하, 그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1: 지금 마시면 안 돼요?
0: 예, 그러니까 조금 먹어야 돼요. 아, 조금. 근데. 아. 진짜 그게 원래 좋아하던 사람이 이게 1년 내내 끊으려니까 그 심지어 모유수유를 하면은 또 그때도 좀 참아야 된다고
1: 아,
0: 하더라고요.
1: 진짜 어렵다. 엄마는 진짜 너무 힘들어. 너무 비대하다.
0: 너무 대단해요, 진짜. 아, 진짜. 아, 밤마다 아주 그냥 제가 응원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1: 진짜
0: 아, 이걸 혹시 듣고 계신다면 안 듣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1: 아, 봐서 피곤해.
0: 예, 듣고 계신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산모님들 네. 진짜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예.
1: 아, 우리 덱스 와이프 되게 좋겠다. 잭스 와이프. 네. 자, 그럼 우리는 오늘 주제 한번 소개해 볼까요?
0: 네, 오늘의 주제는요. 네. 바로 이겁니다. 내가 좀 괜찮아 보일 때.

0: 공부 좀 한 느낌 들잖아요. 가끔씩 영어 수고도 섞어주면서 말하면 더 멋져요. As soon as possible.
1: 전 지금 그네 공식이 뭔지 기억이 아예 안 납니다.
0: 아 진짜로?
1: 아예 안 납니다. 어떤 공식이죠? 기억나세요?
0: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로 아 b가 아닌가? 뭐 하여간 그런 거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 뭐
1: 그래도 멋있다.
0: 네, 대충 기억나요. 대충 저도 완벽하게 기억 안 나고
1: 외우면 뭐합니까? 이거 AI한테 물어보면 다 해줘 요즘에.
0: 그렇긴 해요.
1: 네. 근데 이거를 실제로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진짜 좀 멋있는 거긴
0: 맞아요,
1: 해요.
0: 맞아요.
1: 네, 진짜 이게 이런 게 뇌생남 뇌생녀라고 하는 거죠.
0: 저는 어렸을 때 배운 한국사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거는 평생 그냥 고등학교 때 공부를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1: 네.
0: 그건 평생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잖아요. 그거 너무 멋있는 것 같아.
1: 나는 너무 그런 면에서는 좀 안 멋있다.
0: 아, 전 이과여가지고 한국사를 안 배웠어요. 저희 나이 때 한국사 필수 아니어가지고.
1: 지금 약간 도망가시는 것 같은데. 꿈꾸자님께서 유퀴즈 볼 때 출연자는 퀴즈 틀렸는데 내가 맞췄을 때 나 멋있어.
0: 나 멋있어. 멋있어.
1: 다들 약간 뇌가 섹시한 거를 되게 좋아하시나 보다.
0: 맞아 맞아. 1대 100 할 때도 똑같아요. 자 5472님께서 예전엔 아주 작은 날벌레도 못 잡았는데 이젠 모기나 작은

0: 미끄러질 수
1: 정도.
2: 수건까지는
1: 네. 인정 안 했죠. 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볼게요. 김재현님의 신청곡입니다. 슈프림 팀 그리고 영준의 그땐 그땐 그땐.

0: 취미생활님께서 애견남 둘이 뜨거운 물 왜 인정 안 해?
1: 아, 애견남이라니요.
0: 그래요.
1: 완전히 테토남인데.
0: 어때요? 애견이에요, 테토예요?
1: 아, 저는 완전히 그냥 저는 국밥 그 자체죠. 테스토스테론 그 자체입니다 지금.
0: 어세가 좀 심하다. 아니 뜨거운 물은 진짜 근데 인정 안 합니다.
1: 네, 그거는...
0: 아, 근데 이거 물을게요. 숟가락 인정해요?
1: 숟가락이요?
0: 그 이제 원래 이 안 열릴 때 숟가락 같은 걸로 옆에를 탁탁탁탁 치면요 잘 열립니다. 어떻게 나?
1: 숟가락이요?
0: 네.
1: 아, 숟가락은 밥 먹을 때만 쓰는 거죠. 아,
0: 국밥 먹을 때?
1: 네. 아, 국물 뜰 때.
0: 아, 분발해야겠는데. 0980님께서 피식대학 셋 다 애견이야. 틀린 말 아니긴 해.
1: 예, 사실 애견도 태토도 아닙니다. 그냥 그 사이 어딘가예요.
0: 어딘가요?
1: 예, 예.
0: 어딘가면 됐죠.
1: 예, 예.
0: 박수정님께서 보라킴 전완근 구경 다시 보여주세요. 제대로 안 보였어요.
1: 아, 이건 폴킴님 거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0: 제 전완근이요?
1: 예, 아, 또. 진짜 생각보다 근데 폴킴님이 지금 이게 오 잠깐. 예스 예스 노란 고무줄 하나 갖다 드릴까요?
0: 여러분 저 욕하는 거 아니에요?
1: 야,
0: 자, 아무튼 이렇습니다. 3003번님께서 폴김 저는 화학 주기율표를 30년 지났는데도 외운답니다.
1: 오.
0: 이런 건 좀 멋있는 거긴 해 사실.
1: 오, 혹시 폴김님께서는
0: 폴김
1: 폴김님께서는 네. 이런 거 외우시는 거 있나요?
0: 아, 외우겠어요 제가?
1: 아니 뭐 다른 거라도
0: 구구단? 구구단도 헷갈려요 이제.
1: 아, 진짜? 아니 왜 그 문과시죠?
0: 저는 문과입니다.
1: 네, 문과에서도 막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 저 화학 주기율표는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0: 어떻게 외워? 아, 지금 외우고 계세요?
1: 저는 어느 정도는

0: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준비를 해야
1: 되는 겁니다. 연예인은 준비가 돼야 돼요. 네. 돼야,
0: 무슨 짓을 할지 합니다. 모르니까. 네. 작가님이 물음표를 굳이 보내셨네.
1: 아니 글도 하나 없어. 그냥 물음표 하나 왔어요 지금.
0: 4122님께서 학교 다닐 땐 반 애들이 저한테 책 가지고 와서 뭐 물어볼 때 으쓱 친구들이 인정하는 공부짱 나야나.
1: 그래도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오. 우리 청취자분들 생각보다 이렇게 지적 허영이 좀 있나 보다.
0: 지적인 게 아니라 지적 허영이 있어요.
1: 지적으로 인정받고 싶은가 보다.
0: 아니 왜 그래도 물어본 거면 좀 똑똑한 거 아니에요?
1: 아, 여러분 미안해요. 여러분들이 나 박보검 인정 안 해주시나. 지금 상당히 지금 빈정이 상했어 지금.
0: 아, 지금 약간 뒤끝 있구나. 아,
1: 뒤끝 좀 굉장히 있습니다.
0: 뒤끝
1: 9032번님께서 20년 전 어떤 여학생에게 고백받았을 때 그때 진짜 BTS 부럽지 않았어요. 어허. 그때부터 주변 여자들이 저 쳐다만 봐도 고백하는 줄 알고 으쓱거리고 다녔습니다.
0: 아, 이거는 병원 가셔야 됩니다.
1: 진짜 이거는 예. 진짜 완치가 안 돼요.
0: 예, 이거 치료를 꼭 하셔야 돼요. 이거
1: 치료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0: 네. 네, 이영훈님께서는 엘베 탔을 때 삐 소리 났을 때 제가 먼저 내리면서 먼저 가십시오 할 때나 너무 멋있어요. 여유 있는 지성인 느낌? 여유 있는 지성인 느낌보다는 뭐랄까요?
1: 이거는 제가 엄밀히 냉정하게 말씀드려요. 예. 먼저 내리시면요 본인은 멋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안에 타고 계신 분들은 하, 다행이다.
0: 아우 좀 살 것 같다.
1: 아우 진짜 왜 이렇게 늦게 내려.
0: 하지만 멋있습니다. 아, 저는 양보하는 자세.
1: 이거 진짜 매너 있는 거긴 하죠.
0: 아 저도 이거 비슷한 게 이거보다 전 솔직히 조금 더 멋있다고 느끼는 게 예전에 이제 지하철 한창 타고 다닐 때 임산부석에
1: 맞아
0: 자리 앉아 있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근데 임산부 옆에 왔을 때 저기요 옆에 임산부.
1: 그거는 근데 진짜 멋있는 거긴 해요.
0: 진짜

0: 새벽 4시에 출근하는 베이커입니다. 새벽까지 술 마셔도 일하는 15년간 한 번도 지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들 자는 시간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내 모습 기특해.
1: 크, 멋있다. 새벽 4시 출근.
0: 근데 새벽에 일어나시는 분들, 새벽에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은 진짜 너무 대단한 거긴 해요.
1: 난 진짜 솔직히 이런 표현 쓰고 싶어요. 좀 섹시해요. 저,
0: 어, 진짜 섹시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1: 아, 진짜로. 새벽 4시에 나 자신을 이기고 일어나서 하루를 그 시작하는 게 저는 나 자신을 이길 때 좀 섹시하다고 느끼거든요.
0: 저는 12시에 출근하는데도 너무 피곤해요. 네. 미치겠어 나는. 자, 노래 하나 더 들어볼게요. 지코 피처링 베이빌론의 Boys and Girls.

0: 0617님께서 병원에 가면 대기 시간이 긴데 다들 핸드폰 보고 있는데 저 혼자 책 보고 있을 때 제 자신이 너무 멋져요.
1: 인정.
0: 저는 항상 가방에 책이 있거든요. 크크. 인정.
1: 저는 해외 스케줄 있거나 해외 갈 때 한동안 계속 책을 꼭 가지고 갔어요. 나 진짜 비행기에서 책 읽어야지. 공항에서 대기도 오래 하고 차도 오래 타잖아요. 그쵸, 그쵸. 나 진짜 책 읽을 거야. 나 갔다 오면 책 이거 못해도 반 읽고 와야지.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쵸. 한

0: 시집 하나 챙겨요. 그것도 안 입긴 해요. 내 말이요.
1: 아, 얇으니까 조금 가볍잖아.
0: 아니, 시집을 가져가잖아요. 어. 시집을 읽어. 시집은 읽어. 근데 한 두 페이지 읽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젖어요. 감성이 젖어. 그래서 그래, 시는 이렇게 음미하는 거야. 어? 그러면서 책을 덮어. 맞아. 음미하려고.
1: 맞아.
0: 그러고 이제 다시 핸드폰을 해.
1: 아.

0: 라서 자주 못 느끼고 있어요.
1: 맞아요. 차원이 너무 다른 차원이라서 못 가요.
0: 내 차원이 아니더라고. 네네네. 이 남주님께서 제가 지금 회사 4년 차인데요. 아침 점심을 구내식당에서 항상 밥을 먹었는데 제 4주년 기념으로 식당에 에너지 음료 한 박스 드렸어요. 오. 제가 회사를 4년 다닐 수 있던 힘이 밥힘 같았어요. 밥심 같았어요. 저 조금 이쁘죠? 아 이거는 진짜 완전 이쁘지.
1: 와 근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선물 드리고 하는 거는 참 네. 진짜 이쁜 행동인 것 같아요.
0: 이거는 상대방의 노력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알 때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좋다. 박종혁님께서는 나도 급하지만 나보다 더 급한지 비상 깜빡이도 없이 끼어든 옆차에 클락션 없이 통 크게 봐주는 나 멋있다, 멋있어. 이게 바로 도로 위의 매너남이다 생각해요.
0: 그러니까 다들 내가 마음의 여유를 갖고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을 했을 때 맞아.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게 확실히 특히나 이 차 안에서는 이런 거를 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알죠? 차만 타면 다들 폭군이 되잖아요.
0: 오늘 오는데 네. 차들이 왜 이렇게 앞에 텅텅 비었는데 앞으로 안 가는 거예요. 막 화가 막 나더라고.
1: 그러니까 화가 이게 올라온다니까.
0: 이게 주체가 안 돼.
1: 그러니까 이 밀폐된 공간에서는 화가 막 나.
0: 진짜.
1: 근데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아, 이 사람도 멋있다.
0: 맞죠. 예. 항상 생각해요. 아, 저 차가 진짜 지금 화장실이 너무 급한가 보다. 저 사람 지금 진짜 싸기 직전인가 보다. 이런 저는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1: 노력해요.
0: 잘 안 되긴 하는데 맞네. 노력은 해요 일단.
1: 예예예.
0: 네, 윤혜진님께서 캠핑 싫어하는 신랑 빼고 아들이랑 둘이서 캠핑 가서 망치질하고 텐트 피칭 다 하고 맥주 한 캔 마실 때 나 좀 멋진 듯해요.
1: 오, 아니 신랑분 빼고 아들이랑 둘이서.
0: 아 왜냐면 신랑분이 싫어하시니까.
1: 그러니까 아니 근데 여성분이 어쨌든 캠핑 가서 저렇게 하는 게 쉽진 않은데.
0: 맞아. 근데 요즘에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캠핑을 즐기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 네. 아 대단한 멋있다. 왜냐면은 남자들의 로망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0: 맞아.
1: 약간 근데 와 저는 좀 부러워요.
0: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참고 인내하고 땀 흘리고 이런 데서 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형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건강하고 편한 더 마름 다이어트에서 가인미가 10만원 뷰티 상품권, 일리피오 오라제에서 고농축 앰플 산소 미스트,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르베로에서 파우더 워시,

0: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1377 누르고 3번.
0: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1: 1377 누르고 3번.
0: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2: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주춤해졌던 정체는 다시 돌발 구간 중심으로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면으로 광명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2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고척교 부근인 6.4km 지점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영동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북단 부근 2차로에서도 여전히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에서는 구리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과 또 동호 대교 부근에서는 각각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가양대교부터 더딘 흐름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북천안 부근에서는 3, 4, 5차로를 막고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정체는 2일대 5km 구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가서 동탄터널 5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그 밖에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오창휴게소에서 증평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였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store gift card. 백화점 상품권 준비했어요, 여러분. 빨리 오세요. 가비의 Super Radio. Here we go.

공감하는 바입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작은 내가 갚아나가야 할 무언가가 있음이 동력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동력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동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빛이라고 하지 말죠. 동력이라고 하죠. 네, 모터라고 하죠. 최오경님이요. 목요일 생방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하셨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와주신 오경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생방이니까요. 저랑 얘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다르다고 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주님, 네, 실컷 드세요. 운동했으면 먹어도 돼요. 김지현님이요. 언니, 저 대구 치맥 페스티벌 내성적인데 친구 사촌, 친구 지인 조합으로 간다고 했던 앤데 결론적으로 아주 신나게 방방 뛰면서 즐기다 왔습니다. 비도 맞고 물도 맞으면서 신나게 뛰었더니 오늘 종아리가 후들거려요. FT 아일랜드의 발에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와, 저 완전 기억해요. 진짜 기억하는데. 예, 어제 막 그래서 친구 모임 아니냐, 친구만 좋은 모임 아니냐 그랬는데 너무 다행이다. 재밌게 즐기다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런 의외의 조합이 또 꿀조합일 때가 있다니까요. 너무 재밌게 놀고 와서 좋네요. 아니, 종종 이렇게 후기도 올려주세요. 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사연 읽어드린 분들께요, 백화점 상품권 네, 다 드릴 거예요. 지연님에게도 역시 백화점 상품권 드릴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백화점 상품권을 쏘는 날인데 제가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요. 문자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인 저에게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가비의 슈퍼 라디오 1, 2부는요. 베스트 슬립, KB 국민은행, 셀로맥스, 고려기프트, 키움증권, 일양약품, 더 건강한 주식회사,

제가 깨워드릴게요. 김정은님이요. 어머, 오늘은 커피가 아니라 백화점 상품권이라니. 저 7월 14일에 아기 태어나는데 아기 옷 사고 싶어요. 가비 언니 라디오로 태교하는 예비맘인데 제발요 라고 해주셨어요. 정은님 정말 얼마 안 된 만삭이시군요. 14일이면은 진짜 곧인데 약간 이 곧 이게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또 마음이 두근두근 하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럼요. 제가 보내드려야죠. 백화점 상품권. 라디오로 태교도 하시고 라디오 틀으면서 또 육아도 하시고 네, 계속 저희 같이 가요. 박승진님이요.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들어와 보네요. 유아 체육 교사입니다. 가비님의 라디오를 들으면서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체육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별빛 유치원 친구들

그거 만드는 공장이시군요. 사장님들 사업 번창하세요. 저희 그거 받을 때 기분 되게 좋습니다. 종종 받거든요. 아, 너무너무 번창하시길 바랄게요.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9068님. 19개월 아기 키우고 있는데 너무 심심해서 단둘이 지하철 타고 서울에서 서점으로 구경 가요. 아기 좋아하는 책도 사주고 지하철이나 버스 구경도 시켜줄 건데 재밌겠죠? 비 안 올려나 걱정이에요. 이상하게 아기랑 키즈 카페 가면 너무 힘든데 서울 구경 가면 안 힘들더라고요. 크크크 라고 하셨어요. 키즈 카페 가면 약간 기 빨리시나 보다. 아무래도 좀 다치진 않을까, 우리 아기가 뭐 잘못하지 않을까 좀 지켜보고 있어 그런 것 같은데 서울 구경은 재밌죠. 저 어렸을 때도 저희 엄마가 이제 저 키우면서 진짜 어리잖아요. 저희 엄마도 진짜 어렸거든요. 뭐 24살 때 저를 23살이었나 그때 저를 낳아서 26, 25 얼마나 놀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은

FT 아일랜드의 발해 듣고 왔습니다. 0103님이요. 저는 타지역으로 이사 온 지 1년 된 전업주부인데요. 친구 한 명 없는 저의 일상에 가빈님이 활기를 담당해주고 있으세요. 청취자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인자한 말투의 언니같이 느껴져서 편안합니다. 물론 제가 훨씬 언니지만요. 감사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0: 이야기의 슈퍼라디오 Good afternoon. 자,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볼까? 어머, 뭐가 이렇게 많아? Hi, Gaston. 준비됐지?
1: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AI, 게스톤입니다.
0: 아, 스톤이가 왔구나. 아,

며칠 전부터 윤기가 좔좔 흐르는 솥밥이 먹고 싶은 거예요. 10번 시도 끝에 아주 찰지게 익은 솥밥 완성. 남편에겐 비밀이에요. 저 인간 맨날 솥밥 해달라고 하면

0: 지금 느낌 좋아요. 느낌 좋아요. 이 모시 중원디 이 대사 나도 기억나는데 이거 어떤 영화에서 나온 대사인지 맞히는 거 맞지?
1: 네, 맞아요. 정답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10명에게는 가비가 쏘는 커피죠. 가비리카노 한 잔씩 드립니다.
0: 오케이. 정답 받을 동안 노래 하나 틀어줘 게스통.

0: G-Dragon의 미치고 듣고 오셨습니다. 게스통의 사투리 연기를 볼 수 있었던 문제였죠. 7706님이 곡성, 스통이 이제 연기 대박, 크크. 전 개수님이 오늘 게스통 바이러스 걸렸나요, 크크. 6205님이 진짜 로봇인 줄 알았는데 모시중언디 대박. 그리고 명세식님이 정답 곡성, 곧 정답 곡성, 게스통 청룡영화제 나무주연상감이라고 해주셨는데, 게스통 진짜 연기 괜찮았어.
1: 열심히 학습했어요.
0: 오케이 게스통, 그럼 정답 알려줄래?
1: 정답은 영화 곡성입니다.
0: 오케이 맞아요. 영화 곡성이었어요. 오늘도 정답자 불러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어떤 목소리로 시켜볼까? 어떤 목소리로 시켜보지? 게스통 쫄지마. 오늘은 사투리 안 시킬게. 그러면 아까 연기 너무 잘했으니까 그 유해진 배우님 성대모사 어때? 유해진 씨 느낌을 한번 읽어줘.
1: 일단은 해볼게요.
0: Let's go!

0: 보자 보자 보자. 이 집방님하고 보림님하고 이 취미생활 김보아 명세식 1599 6519 에이 뭐 돈 따자고 치는 건가? 재밌자고 치는 거지. 7706님 5291님 6358님 에, 맞네 맞네.
1: 와우
2: 입니다.
1: 와우 와 진짜 나 박수 100번. 게스트송 너무 잘하던데. 아까 못한다 그랬잖아. 잘하잖아.
2: 열심히 학습했어요.
1: Oh my god, you're so good. 아니 진짜 성대모사 진짜 어디서 뭘 이렇게 한 것처럼 너무 잘한다. 와우 진짜 너무 잘한다. 나 진짜 처음으로 이렇게 칭찬해보는 것 같아. 오케이. 박은하님이 가상인물이지만 게스통 참 잘생겼다라고 해주셨어. 너 살면서 잘생겼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
2: 네 방금이요.
1: 아니 솔직히 말해보자. 게스통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스스로 잘생겼다고 생각한 적 있어 없어?
2: 가비님 외모가 중요하죠. 마음이 중요한가요?
1: 무슨 말이야?
2: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나 봐요.
1: 아 외모가 중요하죠. 마음이 중요한가요? 외모 중요하긴 하지.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다를 지금 얘기하기 부끄러우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 아 오현진님이 목소리 감탄하느라 누가 당첨됐는지 못 들었대. 어떡하면 좋아.
2: 이미 지워져서 저도 모르겠어요.
1: 오케이 게스통 오늘 너무 재밌었다. 아 유해진 씨 성대모사 진짜 히트야 히트. 오늘 너무 수고했어. 내일 만나. 바이.
2: 네.

아일릿의 Not Cute Anymore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직 백화점 상품권 남아있어요. 많이 보내주세요. 0046님, 가빈님 안녕하세요. 지하철 인증사진 보내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하면서 보내주셨어요. 후라이드 통닭다리 드릴게요. 요거 사진 한번 제가 볼게요. 와우, 요건 또 다른 각도에서 찍어주셨네요. 아, 먼데이 투 썬데이 2시부터 4시까지라고 다 써있네요. 오 마이 갓. 감사해요. 제가 후라이드 통 닭다리 드릴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한 번씩 보이면 저한테 꼭 찍어서 보내주세요.

아이면 저는 이가 맞죠. 그래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는 좀 낯 가려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작해서 천천히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와 이거 진짜 좋다. 이런 얘기 소소한 스몰 토크 한 다음에 서서히 친해지는 스타일이라 가지고요. 이도 처음에는 낯 가리는 사람 많습니다. 저조차도 엄청 처음에는 낯 가리기 때문에요. 예, 네, 일단 도전해 보신 것 자체가 아주 아주 잘하셨다. 네, 백화점 상품권 드릴게요. 2945님이요. 가비님,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며 작게 라디오 듣는데 너무 재밌네요. 목소리가 통통 트이시니까 정신도 맑아지는 기분이고 최고예요. 제 문자는 안 읽히겠지만 열심히 청취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안 읽힌다니요. 2945님, 이렇게 읽어드리는데요. 지금도 듣고 계시죠? 제가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잠 깨시고요. 화이팅 하세요. 김이슬님이요. 호랑이 통닭다리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닌데? 통닭다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에, 후라이드. 아, 후라이드 통닭다리. 호랑이 통닭다리는 네, 배송이 불가하셔서요. 제가 후라이드로 드릴게요. 6707님이요. 방송 듣고 문자합니다. 성함도 모르고 목소리 참 좋으십니다. 계속 청취할게요.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어머나, 저를 모르시는데 또 이렇게 목소리가 좋다고 얘기해 주시니까 더 또 와닿습니다. 저랑 계속 같이 해주실 거죠? 제가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계속 같이 해주세요. 0271님이요. 안녕하세요 가비님. 제가 아는 가비님 맞으신 거죠? 반가워서 문자 드려요. 야근하느라 이

히히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배당금이라는 게 들어오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그거 되게 신기했었어요. 조금이지만, 아주 조금이지만, 그래도 주더라고요. 저도 처음 받았을 때, 엥? 이런 게 들어오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3327님이요. 공무원 체력 시험 준비하면서 러닝에 푹 빠졌어요. 6월엔 132km 뛰었고, 어제는 마라톤 대회도 결제했는데 엄마가 등짝 스매싱 하네요. 엄마도 러닝 꼭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왜 등짝 스매싱을 하셨을까? 이거 러닝 진짜 좋은 운동인데. 저는 지금 무릎이 잘 좋지 않아가지고 많이 못하고 있어요. 다른 운동하고 있는데요. 러닝 한번 하면 진짜 기분 좋아지고 또 여기 빠지면은 잘못 헤어나오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6월에 132kg나 뛰셨어요? 그러면은 진짜 하루에 어떻게 뛰신 거예요? 5kg씩은 그래도 꾸준히 뛰신 것 같은데 5kg 넘게 뛰신 거죠,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진짜. 백화점 상품권 드릴게요. 나중에 러닝 네 제품 사고 싶으시면 네, 가시면 될것 같아요. 5670님이요. 16개월 아이 키우는 엄마예요. 아기랑 듣고 있는데 가비 언니 목소리 들으면 아기가 빵빵 웃어요라고. 오르륵 까꿍! 오르륵 까꿍! 네, 이렇게. 제가 아기 웃기기도 참 잘하는데, 앞에서. 네, 되게 재롱 잘 부리거든요. 그리고 아기가 울것 같을 때 굉장히 정신을 산만하게 하면서 약간 막, 네가 지금 울수 있을 것 같아.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약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스킬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1570.

0: 선물 세종기프트 아니면 아니세요. 세종기프트.
1: 청소년 UM을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UM을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2: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아!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3: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0: 고려기프트, 서울사이버대학교 메디힐 토너패드 제공입니다.
1: 우리 집에는 사무실에도 창고에도 철제 선반은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외양형 이와 내양형 아이가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떻게?
1: 이렇게.
2: 아, 이렇게.
0: MBTI 이와 아이가 제공하는 개인 성향 존중 고민 상담소, 연예계 대표 대문자 E 골든차일드의 이장준, 그리고 싱어송라이터계의 대표 소문자 I 안예은 씨, 어서 오세요.
2: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예,
0: 안녕하세요.
1: 예.
0: 안녕하세요. 저희 슈첼라에서 안예은 씨 만나고 한 달 만에 네. 다시 만난 거예요.
2: 맞습니다.
0: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2: 잘 지냈습니다. 너무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또 뵙게 되게 돼가지고 너무 기뻐요.
0: 네. 네. 아, 그때 콘서트 한다고 하셨잖아요.
2: 맞아요.
0: 또 청왕리에 마쳤다고 하시던데 축하드려요. 아,
2: 너무 다행히 잘 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니, 안예은 씨가 공연장에

0: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은 바로 한번 들어볼까 봐요. 예, 네, 좋습니다. 우리 골든차일드의 브리드 듣고 와서 이렇게 아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1: Let's go!

0: 저는 정말 다 열심히 하는데 저는 정말 편한 옆집 오빠 바이브로 보다가
1: 아니요 초삼 같은데 초삼
0: 아 그렇죠 약간 네, 옆집
1: 동생.
0: 옆집 약간 동생 네, 옆집 태권도 다니는 동생 좋다, 그런 느낌으로 좋다. 해서
2: 네, 일단 톤이 확 올라가 계셔가지고 네,
1: 그러니까 네,
2: 이거만으로도 이제 에너지를 네. 또 받으시니까요
1: 안현 씨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2: 저는 이제 절대로 못 하고요 제가 하면 이제 약간 숙연해지는 느낌이 돼서
1: 아 절대, 이게 맞아요 네, 네. 이제 하던 사람이 또 해야지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갑자기
2: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지
1: 네, 네.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저희 이렇게 아예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이와 아이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고민 상담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는 왜 그래? 또는 아이는 또 왜 그래?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아니면 인생 전반에 걸친 아무 고민들까지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예은씨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나요?
2: 예, 보내주실 번호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인터넷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 네 그리고 오늘 고민 사연에 소개되신 분들께는요 야 굉장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네.
0: 야, 바로 백화점 상품권 예. 자 사실 이 백화점 상품권이면은 없는 고민도 짜내가지고 그렇죠, 사연을 그렇죠. 보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2: 예, 예.
1: 그럼 여기서 백화점 상품권 받을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 기다리면서 이와 아이의 온도차를 느낄 수 있는 상황극을 해볼까 하는데 예은씨 괜찮으시겠어요 상황극
2: 의외로 제가 이런 거는 또 네. 이렇게 분리를 해서 자아를 또 다른 자아를 꺼내서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네. 않으셔도
1: 라디오에서
2: 됩니다.
1: 연기해보신 적 있으세요?
2: 라디오에서도 해봤고요
1: 와, 이제 그러면 잘하시겠네요
2: 다른 방송국에 이제 심야게담회라는 프로그램에서 또 제가 완보를 받은 적이 있어서
1: 네. 오, 잘하시겠다
2: 열심히
1: 그러면.
2: 해보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뮤직 큐 여기는 젊음으로 뜨거운 홍대거리 힙스터들의 버스킹이 한창인데 어? 뭐지? 갑자기 어디선가 들리는 캐치한 음악 소리
2: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1: Wait! Wait! Stop! Oh my god! 방금 그 노래 뭐예요?
2: 이거 제 자작곡인데
1: Oh no! Oh my god, this is so catch. 완전 catchy한데요. 다시 들려줘요. Play one more time.
2: 네. 나는

0: 너무 약간 머리에 꽃만 가득 찬 사람 만들어놨잖아요. 지금 아니래요. 예약인데. 아니 지금 예, 버스킹 상황을 해봤는데요. 네. 어떻게 버스킹 해보신 적 있으세요?
1: 네, 해봤죠. 네. 해봤죠.
0: 진짜요?
1: 네.
2: 저는 데뷔 전에 이제 항상 길거리에서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홍대 등지에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이제 네. 공연할 수 있는 클럽들이 많았어가지고 네, 네, 네. 그런 데서도 많이 해봤고 예,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로 제가 제발 자리 가세요. 이게 진짜 네. 나오긴 하네요. 이 상황은.
0: 그렇죠. 네, 네, 왜냐면 네. 너무 이렇게 들이대면 좀 힘들죠.
1: 그렇죠. 네.
0: 그렇습니다. 혹시 버스킹하면서 생긴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세요?
2: 저는 에피소드가. 제가 딱 그 겨울왕국 개봉했을 때 네. 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을 때 버스킹을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3: 더워? 아우 더워도 너무 더워. 서머 매니저 시원한 거 뭐 없어?
4: 여름 후드 속의 원조 저 쥐팍이 아니겠습니까? 11년 전통의 라디오 맛집 참 맛있거든.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5: 여름은 처음이라 아직 어색하지만 쿨 FM의 달콤한 목소리 저 폴킴이 매일 낮 12시 가요광장에서 기다릴게요. 동글보라를
6: 일으켜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시원하고 자두에이드처럼 상큼한 2시간 매일 저녁 8시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딱히 말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슥 지나가는
1: 그렇구나,
0: 느낌으로.
1: 네. 정도만. 네. 그럼 장준은 어떻게 할 거예요?
2: 저도 뭐 그냥 뭐 넘어갈 것 같아요. 네, 그냥 넘어가는데 근데 약간 자꾸 계속 흘린다. 그러면은 우리 퉁 칩시다 이러고 그냥.
1: 오케이.
2: 그쵸. 나도

0: 해드리고 싶어서 일이기 때문에 예, 이게 이렇게 저렇게 조금 둥글둥글 말랑말랑하게 말씀이 안 나오시는 분일 수도 있지
1: 그런
0: 않을까?
1: 사람도 있죠.
0: 근데 만약에 악의가 섞여 있는 막 뭘 긁는다거나 이거는
1: 맞아.
0: 잘못됐지만 이거 왜 안 했어? 이거 정도면
1: 악의 없는 말에는 너무 상처받지 말아라. 미진 씨. 왜냐면 자기 손해야. 미진님만 손해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말에 우리가 너무 뭔가 약간 추측을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이 사람의 감정이 어때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라고 생각 안 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장준우는 어때요? 이럴 때 있어요?
2: 저는 만약에 그러면은 정말 이 사람이 극을 작정하고 하시는 거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더 해맑게 합니다. 저 이모티콘 막 보내고
0: 저거 맞아요. 네. 저도 그래요.
1: 진짜?
2: 넵 하면서 막 눈웃음 이런 것도 보내고
0: 맞아요.
2: 물결하고
0: 천사
2: 네, 천사 막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막 이러면서 약간 좀 밤티 이모티콘 같은 것도 몇 개 있거든요. 약간 그런 것도 쓱 보내면서 오히려 타격 없어.
0: 맞습니다.
2: 타격 없어. 안 긁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1: 약간 그런 식으로 아주 무례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타격 없음을 어필하라.
2: 그렇죠.
0: 맞습니다.
1: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8338님 사연도 한번 읽어주세요.
0: 교회 누나에게 장문으로 카톡 보냈는데 일식당하고 3일 만에 장문으로 답장 왔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면 바로 답장 왔겠죠?
1: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바로 답장 왔을 건데 일식당하고 3일 만에 장문으로 답장 왔다. 교회 누나에게 교회 누나에게 약간 대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확실히 뭔가 부담은 되었다.
0: 네.
2: 죄송합니다.
1: 그렇죠. 3일을 기다렸다. 이거는 부담이었다. 심지어 장문으로 했다. 좋게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0: 맞습니다.
1: 생각을 하기는 해요.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면 바로 답장 왔겠죠라고 했는데 뭐 바빠 되게 바빠 아니야 바빠도 좋아하면은
0: 전통통해도 하니까요.
2: 그렇죠.
1: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너무 또 금방 그러지 말고 한번 지켜봅시다.
2: 맞아요.
1: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또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급하게는 말고 천천히 하나씩 원 스텝 원 스텝. 장준 여기.

0: 아이브의 Attitude 노래 듣고 오셨고요. 이렇게 아이렇게 골든차일드 이장준 그리고 안예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민사연 계속해서 볼 건데요. 아까 그 좋아하는 교회 누나한테 3일 만에 문자 왔다고 했잖아요. 이 선아님이 좋아하는 사람이면 재난 상황에서도 문자합니다 라고 맞아요. 진짜 이거 맞아요. 그래서 에이. 우리가 좀 헷갈리잖아요. 가끔씩 에이. 헷갈리지 않는 참 좋은 어떤 지표가 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연락을 안 한다 요거가 아무리 네. 아무리 바빠도 맞습니다. 좋아하면 한다. 네. 예은 씨는 네.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문자 빠르게 하세요?
2: 네. 빨리 하고 근데 이제 뭐 만약에 네.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할 때나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저는 집에 있을 때 핸드폰을 정말 안 봐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리 고지를 해주죠. 아. 나 이제부터 작업해서 연락이 느릴 것이다를 이제 미리 고지를 해주죠.
0: 네. 장준은 어때요?
1: 근데 그래도 빨리 하지 않을까요? 근데
0: 보통,
1: 근데 이제 약간의 또 그런.

0: 아니다.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또 김은경님이요. 이건 E와 I의 문제가 아니라 T와 F의 고민 상담 같다. 저는 진짜 근데 T랑 F가 오히려 고민에서는 네. 완전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0: 그렇죠.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고민 사연 계속해서 볼게요. 0203님 사연 좀 읽어주세요.
1: 네. 가비웅님 입사 3개월 됐는데 너무 퇴사하고 싶어서 고민이에요. 아이랑 이의 반응이랑 안예님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3개월 차에 나 벌써 퇴사하고 싶어요.
2: 저는 일단 이유가 궁금합니다.
0: 그쵸. 네. 이유가 와 확실히 왜일까? 확실히 티시다. 이유가 있어야 돼. 네. 그게 가장 중요하죠. 네, 네. 아 퇴근도 아니고 퇴사하고 싶다라고 했어. 네. 아무래도 일이 좀 힘들고 아직 마음에 맞는 사람도 못 찾고 그래서겠죠. 별다른 큰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늘 이제 안고 사는 문제라면.
1: 그쵸.
0: 참으셔라라는 말밖에는 나오질 않네요. 네, 네. 네. 이유를 보내주세요. 만약에 이유 보내주시면 그 이유에 맞춰서 또 안예은 씨가 네, 해주실 거예요. 네. 박정희님이요. 저 너무 고민돼요. 오늘 일 마치고 취미생활 하고 있는 동아리에서 선배님이 나 저녁에 가 있을 거야. 너도 올 거지? 하고 저를 콕 찍어 보란 듯이 단톡방에 올려놨어요. 저 가야 할까요? 근데 너무 집 가서 쉬고 싶어요. 흑흑흑. 이라고 취미생활하고 있는 동아리인데 나 저녁에 가 있을 거면 너도 올 거지 하고 콕 찍어서
2: 저는 오히려 두 분의 의견이 먼저 궁금해요.
0: 저는 죄송해요. 저 오늘 너무 힘들어서 집에 갈래요 얘기해요.

0: 호감이다.
1: 아, 요거는 뭐 감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2: 네. 아, 맞죠, 맞죠. 네, 맞죠. 네, 네.
1: 어, 나란 존재를 찾아주셨다? 야. 일단 가서 얼굴은 비추고.
0: 뭘 할 네. 얘기가 있을까? 날 왜 찾았을까?
1: 그쵸, 그쵸. 근데
0: 생각이.
1: 또 거기에서의 뭔가 이제 좀 쉬고 싶은 그런 편안함보다 또 다른 또 재미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야. 일단은 갑니다.
0: 근데 그것도 진짜 맞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집에서 네. 쉬는 것보다 오히려 어디 나가야지 에피소드가 생기고 네, 재미가 네. 생기고 하더라고요. 진짜.
1: 맞아요. 네.
0: 진짜로. 어, 저도 나중에. 아, 나

0: 그런 스타일인 것 같네요.
1: 저도요.
0: 수선기라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집에 가서 씻고 싶으면 집에 가서 쉬는데 네. 또 가면은 가서의 나름의 재미가 있을 것이다.
1: 그렇죠.
0: 네.
2: 그리고 아까 장준님 말대로 이 누군가 저를 찾아준다는 거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맞아요.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진짜 맞습니다. 네. 차승봉님이요. 처제의 남편 될 사람이 극아이, 저는 극이. 앞으로 어떻게 가까워져야 할지 고민됩니다. 아. 참고로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1: 아, 오늘 처제 얘기 좀 많이 나오네요.
0: 그러니까요. 네. 가까워지고 싶나 보다. 되게
2: 그 뭐지야.
0: 극아이에게 가까워지는 법.
2: 저는 그냥 극이인 친구들이 저에게 있는 벽을 이렇게 똑똑똑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 깨부시죠? 나오라고 막 맞아요. 이렇게 해서
0: 망치로
2: 예 맞아요
0: 맞아
2: 어느 순간 제가 정신 차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서
0: 맞아요

0: 말해야 될까요? 저런
1: 약간 매너가.
0: 아, 과장님 왜 그러실까?
2: 이거 근데 아마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제가 그냥 닫으면 다 안 닫힌다고 세게 닫으라고 해가지고
0: 네, 네.
2: 그거를 습관을 들었더니 진짜 너무 세게 닫는 거예요. 커서도.
0: 저도 그래요.
2: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기분 안 나쁘게 얘기를 하는 법이 크게 없고 그냥 문 좀 살살 닫아주세요.
0: 아니면 약간 네. 약간 충청도 바이브로 아, 저 참 부서지겠어 이쪽으로 가보시거나 그러니까 애둘러서 말하는 표현들을 조금 찾아보시면
2: 애둘러서
0: 물론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도 조금의 스크래치는 있을 수 있겠지만
2: 맞아요.
0: 그 스크래치의 크기를 우리가 줄여보자.
1: 맞아요.
2: 그리고 스크래치가 나야지 네. 이 행동이 고쳐집니다.
0: 맞습니다.
2: 왜냐면 네. 어쨌든 간에 사실 고쳐되는 행동이긴 하잖아요.
0: 맞아요.
2: 장준 어떻게 얘기해?
1: 저였어도 약간 좀 애둘러서 네. 장난치고 누구인가 이러면서 네. 누가 문을 이렇게 세게 닫아 네. 이러면서 약간 좀 장난을 치면서
2: 아 김경희님이요 네. 과장님 그렇게 하면 문 안 떨어져 안 떨어져요 더 세게 닫아주셔야지 떨어져요 네. 이렇게 네. 이거 충청도잖아요.
0: 아 이게 그쵸. 이제 아유 그렇게 해갖고 문이 떨어지겠어요 이런 느낌이죠. 네.
2: 그렇죠. 더 세게 해야지 떨어지지.
0: 네네네.
2: 아, 정효민님이요. 과장님 문이 아파요 살살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거 어떤지.
1: 어, 귀엽다 이거죠.
0: 네, 귀엽네요. 네. 네.
2: 어 문이 아파요 살살을 닫아주세요. 이거는 좀 기분 나빠볼 것 같네요.
0: 네네네.
2: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저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1: 뭐 했다고요 벌써?
0: 세상에나.
2: 그러니까요.
1: 어머.
2: 너무 잘해주셨어요. 근데
0: 아유, 아쉽네요.
2: 우리 예은 씨도 정말 잘해주셨고 아, 장준 씨는 언제나 그렇듯이 너무 잘해주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예은 씨 처음 오셨잖아요.
0: 맞습니다.
2: 네.
0: 아 일단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2: 네.
0: 저는 항상 즐겁게 하고 가는 것 같아서
2: 아.
0: 여러분들께서도 즐거우셨길 바라면서
2: 예.
0: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장준은 또 오늘 어땠는지.
1: 아 저도 제가 너무 평소에 좋아했던 또 예은 씨와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2: 아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요 저희는 시스타의 나 혼자 듣고 올게요. 두 분 안녕히 가세요.
0: 감사합니다.
2: 네. 아 광고 갈게요.

0: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안녕하세요, 윤정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나는 남창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덥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저희가 좀 시원하게 해드려야겠습니다. 찬물 한 바가지 서비스랑 시베리아 바람이 크로스.
0: 이게 진짜 에어컨에서 이런 소리가 나면 정말 시원하긴 해요.
2: 어, 진짜 추워요.
0: 네, 선풍기도 그렇고.
2: 네. 그만 꺼요, 추워요.
0: 전기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0: 7월의 둘째 날입니다.
1: 윤정수 씨의 다이어트 선언 다음 날입니다. 아... 제 다이어트 2일차죠. 다시 시작하는 거죠.
0: 네, 뭐 인생이 그렇죠. 네.
1: 어제 오이와 살구를 다이어트 도시라고 싸웠던 윤정수 씨는 오늘은 과연, 그리고 어제 저녁은 과연 뭐를 먹었을까요? 오이와 살구 외에 먹은 게 뭐가 있습니까? 저녁에 먹은 건 뭡니까?
0: 닭봉.
1: 닭봉.

0: 딱딱한 복숭아를 좋아했는데 그래서 딱딱한 복숭아를 좀 시켰거든요. 박스째로.
1: 네.
0: 그래서 어차피 둘이 다 못 먹어요.
1: 네.
0: 그래서 형 좀 갖다 드릴까 또 했죠.
1: 일단 갖고 와봐요. 갖고 오고 얘기를 해요.
0: 알겠습니다. 네.
1: 뭐 있는데 줄까 말까 그런.
0: 아니 아직 안 왔어요. 오늘 시켰어. 근데
1: 오면 내가... 얘기해요.
0: 네, 알았어요. 네.
1: 오면 얘기해요. 예. 좀 또 뒤숭숭해서 예. 배달도 늦을 수도 있고 하니까.
0: 아, 근데 또 혹시 또 와이프가
1: 보이니?
0: 혼자 다 먹겠다 그러면.
1: 아이고 당연히.
0: 그럼 어쩔 수 없고요.
1: 아유 그럼 예. 뭐 내가 하나 더 사줘야지. 그럼.
0: 이건 제가 한 얘기니까 이제 와이프랑은
1: 관심. 한 방에 만약 빨리 다 먹어서 나 줄 정도 없다. 그럼 예. 내가 하나 사줄게.
0: 어우 그럼 빨리 먹어야겠다. 내가 먹어버려야지.
1: 그거도 먹으려고 빨리 먹는다 말이야? 배탈 나. 하던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한 방에 한 10개씩 먹는 거지.
0: 맞아요.
1: 안 하던 사람이 한 배 장 트라볼트입니다.
0: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뭐 다음 주에나 해서 여름 한 조각을 갖다 드리는 상황이 됐으면 그렇습니다. 좋겠네요.
1: 자, 그 아까 저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예. 다이어트 생명수는 탄산수입니다, 여러분.
0: 네. 예.
1: 탄산수 드릴 겁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예, 그것도 이따가 또 얘기를 할 건데. 예.
1: 네.
0: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1: 이따 얘기합니까?
0: 예, 윤정수 씨가 다이어트를 시작한 거 아시죠? 어제부터 지난 월요일에 한복을 입은 모습을 보고 부패한 아내고사다 탐관오리라다 뭐 이런 말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1: 아, 우리 아내가
0: 예.
1: 어, 분노했어요.
0: 어, 분노했습니까?
1: 누가 탄관오리라 그래? 어. 엄청이가.
0: 제가 안 그랬어요.
1: 누가 탄관오리라 부패한 아명호사 누가 뭐 그래. 그래서 마치 아내가 본인의 자녀가 예. 어디 나가서 딴소리를 듣고 와서 화를 내는 그런 느낌의 모습을 봤어요.
0: 정확히는요. 아맹어사는 미라클 분께서 아맹어사신가요? 근데 저기다 제가 부패하는 제가 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1: 네, 네.
0: 탐관오리는 제가 안 했고요. 이거 아마 손원욱 씨가 하셨을 거예요.
1: 네.
0: 예.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어쨌든 윤정수 씨와 함께 다이어트 의지를 다졌던 분들
1: 네.
0: 오늘도 그 의지대로 다이어트 길을 걷고 있다면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다이어트 생명수 바로 탄산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 네.
0: 다이어트 할 때 수분 섭취가 중요해요. 예. 네. 우리 안재훈님께서 문자로 정수영 옛 사진 캡처 보내봤어요. 미라클 가족들 다이어트 다 같이 성공해요 라면서 사진 보내주셨거든요.
1: 네.
0: 뭐죠? 어떤 사진이죠?
1: 와.
0: 아, 야, 안정환 형이랑 얼굴 크게 똑같아.
1: 근데도 저때도 머슴과 왕자라고 해놨어. 와우.
0: 근데 그때 뭐, 아니 정환 형님이 워낙에 뭐 잘생기셨으니까.
1: 아우, 저 쌍꺼풀 눈도 얇으네.
0: 어, 형 뭐예요? 근데 왜 이렇게 귀엽고 뭐야?
1: 네. 저때 아마 저 지방 가서 찍었을 거예요. 저.
0: 와.
1: 아니가? 저 어딨으면. 서울 저기 땡땡랜드인가 아니지 하여튼
0: 어
1: 뭐 언제입니까 정도? 저게 왜냐면 저 안정환 씨 촬영하러 부산에 어디 갔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0: 어 저기 대관람차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지금.
1: 네 근데 그게 어딘지는 정확히
0: 아

0: 근데 저도 암행어사를 여러분들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패한 암행어사라고 그랬지.
1: 그러니까 전부 다 손은옥 씨하고 남창희 씨가 그렇게 더 하나씩 갖다 붙여서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0: 형도 인정하셨잖아요.
1: 예. 너무 놀랐어요.
0: 세금 같은 거 어디서 좀 이렇게
1: 세금 안 내고 탈세 좀 탈세, 많이 한
0: 탈세한 많이
1: 그러니까
0: 어디,
1: 졸부가
0: 어디,
1: 아닌
0: 사또 같은
1: 아버님이 그렇게 한 사람이고 쟤는 네. 그럴 능력도 없고 예. 그냥 순수하게 그냥 사는 네. 아빠 쪽 닮은 게 아니라 엄마 쪽 닮은 아들이나 네. 네. 자, 그렇습니다.
0: 좋습니다. 아, 예. 이렇게 다

0: 데이터 쳐.
1: 요즘이 중요한 데입니다.
0: 네.
1: 모든 것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0: 데이터가 좋습니다.
1: 메딜 도넛패드.
0: KB국민은행.
1: 이카운트.
0: 고려기프트.
1: 종근당 건강 어제 새롭게 돌아왔는데 인사 못 시켰어요. 반가워요 전 끈당.
2: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7: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네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자, 따라해보세요.
11: 이카운트 ERP
12: 4만원.
10: 회계관리
11: 이카운트 ERP
13: 4만원.
10: 재고관리
11: 이카운트 ERP
10: 4만원. 생산관리
11: 사업성공
13: 함께해요.
11: 이카운트
10: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1: 이카운트

0: 조사 연락 꼭 오면 무조건입니다.
1: 대단히 감사합니다.
0: 그럼요. 네. 여러분들 이번 주에요? 아니면 다음 주에요? 다음 주부터죠?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청취 조사가 시작되는데요. 저희는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1: 화요일 다음 주부터구나.
0: 022056으로 전화 오는 번호가 있어요. 무조건 받으십시오.
1: 이제 똑바로 얘기합시다. 그냥 2056으로 오는 전화 무조건 받으세요.
0: 예. 네. 그러니까요. 우리 계속 얘기했었어요.
1: 아니 근데 좀 그거 뭐 또 조심스러워가지고 너무
0: 조심스럽긴 하죠.
1: 너무 뭐 우리만. 해라. 다른 걸 들어도 우리 걸 해.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싶지는 않고 또 그것도 또 좀 예. 듣기 싫은 짓인데 이제 얘기할게요. 자신 있게. 다른 거 들어도 우리 걸 해.
0: 네.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1: 다른 걸 얘기하고 우리 걸 한 번 더 얘기해. 요.
0: 두 개까지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 사람도 괜찮으니까 우리는. 예, 언제든지 다 좋아하시는 거 얘기하고 그 다음 거 저 얘기해 주세요.
1: 근데 두 개 얘기할 수 있는데도 얘기하다 보면 정신 없어가지고 하나만 얘기하고 그냥 끊을 거야 아마.
0: 그러니까 네, 미스터 라디오 먼저 얘기하시고 다음 네. 거 두 번째 얘기해요.
1: 네, 그렇습니다.
0: 저희 미스터 라디오 이번에 올라가야 됩니다.
1: 네.
0: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쯤 올라가 줘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대프로가 됩니다. 아주 큰 프로가 되는 거예요.
1: 대프로.
0: 예, 네? 간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런 이간판이나 뭐 어디 전단지 같은 정도의 프로그램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간판 프로로 만들어 주십시오.
1: 그렇습니다.

0: 어, 저게 나오네.
1: 아, 참치 김밥이네.
0: 참치랑 오이랑. 오. 제가 오이를 또 얼마 전에 또 사가지고 또 오이를 또 엄청 무쳐놨거든요. 그거랑 밥을 먹으니까. 오이 좀 갖다 드려요? 무친 거?
1: 아, 오이 집에 많아요. 장모님이 많이 주셨어요.
0: 아, 그래요? 예. 네,
1: 제가 장모가 있어요.
0: 아, 장모가 있으세요?
1: 네. 너는 장모님이라 해라. 아, 나는 장모라 해도. 예, 장모가 있습니다. 지금.
0: 예, 장모님이 네, 계시는구나.
1: 장모님이 오이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0: 아, 그랬구나. 네. 오이는 필요 없으시군요. 네. 무친 건데도?
1: 무친 거? 네, 뭘로 무쳐? 된장으로?
0: 아니요, 그냥 고춧가루 넣고 오. 뭐 이렇게 간장 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쳤어요. 저 젓갈 넣고 뭐 이렇게.
1: 아니, 괜찮아, 괜찮아요?
0: 괜찮아요. 알아, 제가 먹을게요.
1: 먹어요.
0: 아, 여섯 개를 무쳤더니 많더라고.
1: 열 개 주셨어, 장모님이 나는.
0: 아, 이거
1: 내 와이프는 안 먹어 오이.
0: 아, 그래요? 아, 형수님 오이를 안 드세요?
1: 네.
0: 아, 그럼 잘 됐다.
1: 수박만 좋아요?
0: 예, 알겠습니다.
1: 수박 남은 건 없니? 수박 그리고 그러고는 안 샀어?
0: 그러고 또 안 샀죠.
1: 어, 사라. 네? 좀 사. 사고 반을 갖고 와. 어? 또 남는 와인 갖다 줄게.
0: 알았어요, 형. 제가
1: 우리 술을 안 먹으니까.
0: 예, 예.
1: 야, 너무 제가... 재밌죠? 남창이는 수박 반 통을 주고 저는 와인을 하나씩 줍니다. 술을 안 먹거든요.
0: 예, 제가 또 조만간 수박도 사가지고.
1: 좋아요.
0: 또 손질.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아!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아오는 빅 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0: 그래서 남편은 맨날 볶음밥 볶음밥 볶아 볶아 볶아 볶아 볶아 그렇게 볶음밥 단일 메뉴를 선호합니다.
1: 볶음밥을 좋아하시는구나.
0: 네, 흰 쌀밥에 김치에 삼겹살 같이 볶으면 맛있죠. 아, 저도 맛있... 알아요. 근데 그것만 먹으면 살은 점점 찌고 이제 나이 살도 찌고 아유 걱정입니다. 남편 배봐요. 아유

0: 자, 가스레인지를 켜고 프라이팬을 올리고 자, 삼겹을 일단 굽습니다. 이, 자, 어유, 야, 이 기름 기어 나온다. 기름 기어 나와. 돼지 기름 나온다. 이 위에 김치를 가위로 쫙 썰어서 아우, 야, 끝내준다. 아니, 식용유가 왜 필요해? 이렇게 볶으면 되지. 아우, 야, 좋다, 좋다, 좋다.
1: 저날도 저렇게 신이 나서 김치볶음밥 만들고 있더라고요. 예, 그 전날도 삼겹살 김치볶음밥. 그날 아침에도 삼겹살 김치볶음밥. 근데 또 저러고 있는 거예요.
0: 아우, 배고파라. 여보, 빨리 와. 후라이 해야지, 후라이. 계란, 계란, 계란. 그렇지. 자, 아이고, 야. 아, 먹어보자. 여보, 빨리 오라고.
1: 아, 여보, 또야? 또? 또 삼겹살 김치볶음밥? 맨날 그렇게 똑같은 걸 또 아유.
0: 아, 이 사람이 뭐 먹는 거야 맨날 똑같이. 그럼 뭐 색다른 거 뭐 얼마나 색다른 걸 먹으려고 그래. 이 세상에서 이게 제일 맛있는 건데. 아, 이거 먹기 싫으면 놔둬.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내가 다 먹으면 되지.
1: 아니, 내가 먹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
0: 아, 그 쓸데없는 소리만 먹어. 뭐 자꾸 그렇게 그런 말을 해.
1: 아, 그럼 삼겹살이 냉장실에 있었어? 없었을 텐데. 뭐야, 냉동해놓은 거 꺼냈어?
0: 아유, 그냥 먹자 좀. 아유, 나 진짜 말할 시간도 없고 기운도 없고 지금 입이 두 개니. 아유, 아유, 그게 쌈 거는 거야? 뭐 시비 거는 거야? 먹고 나서 하든지 그럼. 맛있게 먹자, 기분 좋게 좀. 아, 진짜.
1: 하, 여보야, 냉장실에 이거 좀 보라고.
0: 뭐?
1: 여기 이거 불고기랑 콩나물 콩불 재료 이거 유통기한 지나서 내일 올내일 하잖아 지금 이거.
0: 왜 나한테 그래? 어쩌라는 거야? 그 당신의 살림을 잘해야지. 맨날 생각 없이 사갖고는 다 버리고 그거 아깝지. 먹을 걸 해야지. 아유, 진짜.
1: 와, 어이가 없네 진짜. 여보, 당신 진짜 생각 안 나?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주말에 마트에서 생각이 안 나?

0: 그 김치 볶음밥 건드리지 마라. 너도 건드리지 마. 나도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그냥 둬. 알았어?
1: 넌 뭐니 진짜? 어? 뭐 중딩이야? 여러분 저 중딩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진짜? 아니 도대체 왜 유통기한 임박한 걸 두고 또 삼겹살 김치볶음을 먹냐고요? 정말. 그리고 이유를 물어보는데 자기가 왜 짜증을 내요? 어? 네가 왜 짜증 내는데? 아우 내가 남편이랑 사는 거지 진짜 중딩이랑 사는 건지 진짜. 아우 진짜 내가 5년 전에 결혼하자고 할 때 진짜 내가 그때 거절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우 내가 내 발등을 찍어버렸다. 야 남편아 좀 제발 좀 생각을 좀 하고 살자. 어? 생각을!

0: 분노가 콸콸콸 미라클 먹는 것에도 응당 그 순서가 있거늘 님 사연에 이어서 삼총사의 먹어먹어 듣고 왔습니다. 주유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아, 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같이 함께 분노해 주시고 계십니다. 김선정님, 혹시 사연자분이 그 부패한 탐관오리분의 아내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그것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박효준님, 이게 뭐야 하는 거 너무 찰져요. 4229님, 오늘도 출연하는 윤스트 잘 듣고 있다. 윤스트 등장으로 저항 없이 터졌네요.
1: 윤스트 이번 예. 주는 윤스트 계속 예. 어디선가 나올 예정입니다.
0: 온칠기사님, 계란 후라이 만드는 소리 미쳤네요. 군침 돌아요. 이야, 이거 저도 또 어서 가져왔대. 이 정도면 뭐 아예 뭐 저기 유지태 씨가 거기서 다운 저 음악 소리 같네. 소리 같네. 봄날은 간다에서 김진 님께서 아 대박 우리 집 이야기네요. 현실감 제대로 현장이 회상이 되네요. 이런 집 많을 것 같아요. 김태성 님 배고픈 돼지야 너 자신을 알라. 김현정 님 콩나물 버무릴 때 가지고 같이 버무려 줘. 곽안숙 님 냉장고에서 선입 선출 아시죠? 이상심 님 야 삼겹살이랑 결혼했냐? 어? 마누라 입은 입도 아냐? 하고 정수 오빠가 버럭 한 번만 해주세요. 속 터집니다. 라고.
1: 근데 오늘은 조금 저는 호불호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남편을 제가 좀 하대할게요.
0: 예.
1: 지가.
0: 예.
1: 그래도 그렇게 요리까지 하면 그건 또 좀
0: 자주만하다.
1: 뭐, 그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순서대로. 그거 좀 그러면 좀 죄송한 얘기인데 아내가.
0: 예.
1: 볶아서 그냥 간식처럼 해서 그 집에 예. 애들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애들 주고 그냥 남편은 남편대로 또 하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어떻느냐예요. 뭐 그냥 그게 맞다는 게 아니라
0: 네.
1: 그렇다는 거죠.
0: 자 박성희님 남편분 삼겹살 김치 볶음밥 레시피 좀 주세요. 뭘 레시피를 줘요?
1: 많이 느끼하겠지.
0: 네.
1: 그리고 또 같이 그 저 마트도 간 거 보니.
0: 네.
1: 오히려 여기는 서로의 메뉴 때문에 각을 세우고 나를 세우지 최소한 살림에 관심 없는 남편은 아니다. 난 그 정도는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뭐 모든 걸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 어때요? 내가 너무 남편 편 드나? 또 들어보면 또 그럴만하죠 얘기가.
0: 3430님은요 삼겹살 김치볶음밥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맛있는
1: 그치, 게 너무 위험하지. 그럴 것 같아. 얼마나 맛있겠어. 아우. 야 삼겹살이 와 그러니까 그 고기집에서 나오는 그 김치가 저절로 볶아져서 와 뒷정리만 잘한다면 난 남편도 좀 할 말 있다고 생각. 근데 뒷정리 안 하고 그러고는 온 사방에 기름 다 튀어놓고 나오면 그건 그러니까. 아니지.
0: 이상수님이 설거지는 누가 할까요?라고 딱
1: 그거 내 얘기네.
0: 그래. 김은경님 아들이 아니라 남편이라는 거 싫어해요?
1: 설점식 시 설거지는 식세기가 한다고 치자 튕기름 어쩔 그러니까 요걸 마무리해야 돼. 예.
0: 그것까지 마무리 깔끔하게 잘해야지.
1: 제가 요거를 우리 아내한테 늘 살짝쿵 얘기하거든요. 여기 이거를 좀 이렇게 판 같은 걸 어떻게 좀 깔아서 기름 안 튀게 할까? 알았어. 얻어먹는 사람이 입 다물겠어야지 네. 또 괜히 헛소리했다 혼날 뻔했어요. 네.
0: 알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1: 네.
0: 자. 양승준님 이 돼지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 있어.
1: 아 살이 찌는 거에 걱정이 또 저거지.
0: 예.
1: 컨택 포인트가
0: 너무 많이 적어져.
1: 맞아
0: 예,
1: 맞아
0: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사이다는요.
1: 그러네.
0: 양승준님 드릴게요. 이 돼지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 있어.
1: 사이다. 김은영 씨도 몸에 안 좋은 걸 자꾸 너무 많이 먹으면 빨리 죽을까봐 걱정하는 거라고.
0: 네. 네. 그래.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1: 네.
0: 남편 잘 챙겨야지.
1: 박원아 씨가 남창희 씨 제발 요리책 좀 내주세요. 라고 그러는데.
0: 요리책이요?
1: 나 창희 씨가 요리책 내면 사람들이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0: 왜죠?
1: 남창희 씨가 예를 들어 네. 탑스타다. 네. 그럼 안 사요. 그냥 저 인기로 한번 몰아서 네. 하려고. 남창희 씨가 지금 네. 조금 애매하다 말이에요. 네. 저 사람이 책 낼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냈냐고. 호기심으로 사는 거야. 책은 호기심으로 사고 아니. 호기심으로 사고 남는 시간에 읽는 거야.
0: 아니 근데 네. 저는 요리를 잘 못해요.
1: 잘 못해도 왜 냈지? 네. 라고 하면서 궁금해서 산다니까요.
0: 오늘 아침에 이제 와이프 밥을 이제 좀 간장 계란밥이 먹고 싶다고 그래서 간장 계란밥 만드는데 뭐 있습니까? 저는 근데 간장을 한번 슬쩍 태워요.
1: 아, 예,
0: 계란 후라이를 먼저 해놓고 아. 하고 그다음 거기다 간장을 부어서 살짝 졸여

0: 그래서 약간 불맛이 나게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줬죠.
1: 남창희 씨
0: 기본적인 걸 하더라도 조금은 이렇게 디테일을 좀 넣죠.
1: 그래서 남창희 씨 제 생각에는 예. 요리책을 하나 내시면 네. 매주마다 예. 거기에 나온 레시피 하나를 예. 남창희 씨가 아주 맛있게 입으로 요리하는 그런 코너를 저희 미스터 라디오와 함께
0: 입요리.
1: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 미스터 라디오에도 그 책 그거에 예. 그 수입을 조금 내놔요. 그렇게 하시고 이고은 씨가 이제 이런 얘기는 했어요. 요리책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0: 포화 상태예요. 예.
1: 뭐든 포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과한 그 만들어진 상태를 뭐라 그러지? 모든 게 너무 풍요로운 예. 과한 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
0: 안 그래도 제가 실비집 할 때 여러분 실비집 안 보신 분들 있으면 실비집도 좀 봐주시고요. 실비집 할 때 그런 제안들이 많이 왔었어요. 몇 번 왔었는데 못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거 뭐 힘들어요. 제가 그걸 뭐 할 수 없습니다.
1: 김범수 씨가 예. 맞다. 창희님은 세미스타라 할만하다.
0: 세미스타.
1: 예. 그렇고 네. 아, 이혜연 씨는 호기심이 아니에요. 팬심의 책을 사지. 아니, 팬심에 사면 너무 좋고.
0: 그래요. 예. 예. 근데 여러분들이 더 잘 만드실 거예요. 우리 하선영님 보세요. 저는 된장찌개에 호박잎이랑 감자 썰어서 넣어서 먹으려고요. 크으, 그렇죠.
1: 이건 이제
0: 호박잎을 이렇게 탁. 근데 저는 이런 게 맛있어요. 사실. 근데 이런 거를 뭐 다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리고 또 너튜브에 또 너무 요즘에는 잘하는 것도 많고 뭐 셰프님들이 만들어주시는 것도 영상 너무 많고 그래서 뭐 제가 만들면 뭐 합니까?
1: 아, 생각 좀 해보세요. 여기서 우리 미스터 라디오 함께 연기해도 괜찮아요. 네. 그런 요리 코너 한, 재밌으니까.
0: 한 10장짜리만 만들까요? 우리 은하님을 위해서?
1: 10장짜리?
0: 예.
1: 좀 왜 그래? 제대로 만들어야지. 그리고 그 애들 동화책 보니까 이렇게 펼치니까 입체적으로 툭 튀어나오더라고, 그림이. 그렇게 만들어. 된장찌개가 툭 튀어나오고. 삼겹살 숙주볶음이 3D로 툭 튀어나오게. 그렇게 만들어.
0: 그럼 좋겠다. 네. 그럼 좋겠다.
1: 그냥 비주얼도 중요하니까.
0: 아이디어가 좋은데요, 형?
1: 네.

0: 속에 핀 꽃 안경화.
1: 안경화.
0: 안경을 썼지만 안경을 딱 벗는 순간 예. 그 마치 그 드라마처럼 샤라라.
1: 나 형이 간 생각하고 쓰지 않았는데 간.
0: 안경.
1: 여러분들 간 야,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항상
0: 애드립을 그. 쳐도 좀 좋은 애드립을 쳐. 어? 아, 진짜.
1: 자, 경화님.
0: 사과해.
1: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우리
0: 얼마 안 된 청취자라 그 예. 이름 장난을 모를 수가 있어.
1: 아, 그렇구나. 원래
0: 어떻게 이렇게 하나.
1: 이름으로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0: 많이
1: 원래.
0: 칩니다. 예.
1: 예. 아무튼 우리 예. 뭐 우리 안경화님께는 새싹이시니까 저희가 껌 좀 드릴게요.
0: 욕 먹을까 봐.
1: 아, 원래 드리는 거예요.
0: 바로 껌으로. 예,
1: 그럼 그거 아니고 이상식님도 보세요.
0: 네.
1: 에? 이상심님. 네. 이름이 또 이상 언제나 상심을 하시잖아요.
0: 네.
1: 하지만 우리가 그 상심
0: 그리고 생각 자체도 이상심리가 있다.
1: 예. 예. 사랑했던 나의 마음 속에
0: 야, 차리고 예. 그분 내용 내용이라도 좀 읽고.
1: 남편분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듯해요.
0: 아까 저기
1: 네, 삼겹살 김치볶음밥이요?
0: 그렇죠.
1: 저도 LDL 콜레스테롤이 높습니다. 뭐 딱히 뭐 나쁜 그렇게 많이 살찌거나 이렇게 먹지 않아도 유전이 크대요. 유전적으로 크기 때문에 저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야,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0: 안정수 씨는 예. 네, 안정을 취하시고 예. 한 얘기가 견선생 요리백과 어때요? 견선생.
1: 견선생 이름.
0: 견선생 하니까 예. 또 반려견 느낌 있네요.
1: 예,
0: 반려견
1: 예,
0: 느낌
1: 예,
0: 있네요. 예,
1: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예. 예. 자, 우리 이야기하는 동안 4000번님께서 정수 씨 찾았어요. 미스터 라디오 하면서 지하철 광고 사진을 저한테 보내셨어요.
0: 그렇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를 지금 보시면
1: 네.
0: 지하철에서 저희 라디오의 광고가 붙어있는 홍보판이 있습니다. 저것을 지금 이분처럼 찍어서 주시면 저희가 네. 선물을 뭘 드리냐 보십시오. 햄버거, 햄버거 세트, 세트 드립니다.
1: 선물로 드립니다. LDL 콜레스테롤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0: 야, 너무 좋은 얘기 좀 하라고. 또 왜 이래. 아니,
1: 예방하자 이거죠. 우리가 안 아파야지. 자, 우리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되어 카더가든의 노래
0: 네.
1: 2521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함께 듣고 올게요.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는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

0: 구매해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

0: 이제는 피멍이 든 거지 안으로 다시 또 흡수될 거예요. 화이팅 하시고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일반 후라이 프라이 하세요. 네. 예, 그렇습니다.
0: 자 이제 예. 3부 첫 곡의 노래를 남창희 씨가 불러줍니다. 어떤 노래가 나갈지 여러분들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스타트.
1: 좋은 일들만 너의 옆에 가득하기를 바랄게. 여전히 널 좋아해.
0: 조남지 사운드.
1: 그렇습니다. 이 노래 제목 여러분 정답과 오답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는 잠시 후 3부로 돌아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종일 하늘이 흐린데요. 퇴근길 갑작스러운 소나기 만날 수 있으니까요. 가방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반포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정체인데 그 사이 성수대교 지나 3차로에 사고 나서 혼잡을 더합니다. 반대 공항 쪽은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 지나는데 1시간 정도 걸리고요. 같은

0: 예. 자, 3부 첫 곡 여러분들의 오답 보겠습니다. 퐁당퐁당님, 고주. 요주 아니고 고주. 삼겹살 좋아해.
1: 야, 난 퐁당퐁당 당첨. 자, 이길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0: 예, 윤상우님, 삼겹살 김치볶음밥 들어간다. 아해. 김윤경님, 네가 좋아. 네가 웃겨서 좋아해.
1: 네가 좋아.
0: 네가 웃겨서 좋아해. 권현진님, 최서방 치킨 좀 그만 좋아해라. 운치기사님, 암행어사 좋아해. 정관영님, 추노는 이다해. 양태성님, 3부 첫 곡을 맞춰라 가장 좋아해. 이미아님, 간장계란밥 좋아해. 김윤경님, 뚝불백반 좋아해. 김혜정님, 부장님 연수 가는 거 좋아해. 연수 많이 가서 밝은 회사 분위기 만들어주세요. 이종원님, 매일 오후 4시 미라 듣는 거 완전 좋아해. 굿굿님, 니그들 좋아해. 니그들 좋아해. 김태훈님, 긍디는 옥토퍼스를 좋아해.
1: 옥토퍼스 좋아하지.
0: 예.

0: 제가 하는 이제 코너 캐릭터가 예. 뭔가 이제 상처가 많은 코너 캐릭터인데 이걸 붙여봤더니 조금 덜 살아. 그냥 그렇지. 이렇게 삐죽삐죽 그렇게 제멋대로 난 수염이 조금 더 낫더라고요.
1: 그렇지. 역시. 아, 그 연기를 위해서.
0: 아이, 그럼. 야. 배운데.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기른 거고 이제 그 캐릭터 끝나면 바로 깎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우리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1: 아니 좋아하세요. 네. 또
0: 그리고 또
1: 재밌어요.
0: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아니, 확실히 인중 쪽에 수염이 아예 없네요.
1: 없어 보이죠. 네.
0: 예, 여기에 있네요.
1: 예, 원래는 예. 저 사실 실제로 보면
0: 여기 좀 있죠, 그죠?
1: 있는데
0: 여기까지인데 여기
1: 화면을 보니까 완전 이방이네.
0: 네, 여기 하이라이트가 일로 들어왔네. 네, 인중 쪽에 좀 있어요.
1: 근데
0: 네.
1: 우리 현민 형 신경 안 써도 돼요. 우리 네. 현민 형이 또 뭐 수염 있든 없든 중요한 게 아니고.
0: 저는 제가 길을 가고
1: 네, 웃겨야죠 뭐 네, 웃기는 맞습니다. 게 중요하지 뭐 그러니까
0: 어제
1: 수염이,
0: 또
1: 수염은 뭐 목까지 내려도 상관없어요.
0: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NG다운 NG 한번 냈네.
1: NG 냈어요?
0: 말도 안 되는
1: 어떤 NG 냈습니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0: 아니,

0: 할 때도 슥슥 나는 너를 화해하면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티를 쭉쭉쭉 내야 네. 그분께서 고민고민하다가 마지못해 오케이 하게끔
1: 예. 예,
0: 우린 이미 해봤습니다.
1: 그래.
0: 우리 사귈 때 이미 고백을 할 때
1: 해봤어,
0: 항상
1: 우리는.
0: 마음을 졸여봤습니다.
1: 예.
0: 그 타이밍으로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 그래요.
0: 한번 해봤어요. 이제 또 살짝 머리 굵어졌다고 내 여자라고 싶어가지고 어. 야 화 풀어! 이거 세상 끝났습니다.
1: 안 되지.
0: 그거 우리 사귈 때 야 사겨! 이거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은 그쪽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1: 예전에 개그 중에 네. 해봤스? 난 해봤스!
0: 이은영 씨께서
1: 아 이은영 씨
0: 이은영 씨
2: 예. 남편 와이프
1: 예
2: 강재준
1: 예 강재준 네. 씨
0: 와이프 이은영 씨
2: 우리 이은영 씨 네.
1: 해봤스?
2: 해봤스?
0: 이은영 씨 홍윤아 씨
2: 네. 홍윤아 씨
0: 네. 홍윤아 씨 못 해봤스
1: 예. 난 해봤스
2: 네. 알았어
1: 우리 모두

0: 둘 다 아니면 혼자?
1: 둘 다.
2: 둘 다. 왜 이혼은요?
1: 둘 다 잃어버릴까 잊어버릴까 봐 무서워.
2: 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집에 고이
1: 잘 모시는 누구 있는데요. 저도 이제 이런 걸 너무 못하는 편이어가지고.
2: 아, 뭐 이렇게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1: 네. 네. 저는 잃어버리는 게 무서워가지고.
2: 아, 그래서 장애 씨 요즘 총각행세냐 한냐는 얘기가 있어요.
1: 총각행세요?
2: 네.
1: 대한민국에서요? 그게 쉽겠습니까?
2: 아니, 근데 진짜 예. 결혼반 잃어버릴까 봐 안 끼고 다니시는 분이 꽤 돼요.
1: 그래요. 맞아요. 지금 우리 조현민 씨도 없죠.
2: 저도 없어요.
1: 여기 정성도 없죠.
2: 네, 저도 안 끼고요. 와이프도 저도 이제 거의 모셔놨죠.
1: 네, 모셔야지. 네. 그거 아까 그거 잊어버리면 저는 안 돌아버릴 것 같아요.
2: 저희는 그렇게 따지면 고가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거의 모셔놨습니다. 와이프도 있고. 안 끼고 다닙니다. 예. 저도. 예.
1: 근데 또 생각해 보면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결혼할 때 그럼 좋은 거 사잖아요. 우리가.

0: 네.
1: 네, 윤정수 남자의 미스터 라디오. 이 부분의 오늘 주제. 많이 내용이 갈릴 수 있습니다.
2: 네. 그럴 수 있네요.
1: 예,
2: 네,
1: 내용이 갈리지만 저는 뭐 10분 이해합니다. 아니요, 20분 이해합니다.
0: 네. 자, 네. 시간은 3분 남았습니다. 네. 예약해 보시죠.
2: 일단 소개해 드릴게요. 예, 4996님께서

0: 발판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느낌 물씬 나지만 이방수염을 갖고 있는 조현민입니다. 충청.
1: 수사가 필요한 사연, 개찰에 도움이 필요한 사연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무엇 하나 놓치지 않은 개찰 조현민이 다각도에서 심층 분석해드립니다. 사연 어디로 보내면 되죠?
0: 문자 샵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아메리카노와 도넛 세트 보내드립니다.
1: 좋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도착한 사건부터 만나봅니다. 왜요?
0: 사건 번호 내리락 내리락. 남들은 다 오른다는 주식, 우리 남편만 떨어졌다고 농담 삼아서 제가 얘기했는데 남편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어떻게 풀어줘야 할까요? 현민 씨대라면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습니다.
1: 이런 걸로 화가 났군요.
2: 네. 그런 것도 진지하신 분들이 있죠.
0: 너 있죠. 그런데 네. 이제 뭐 우리가 계속 저희가 괴를 같이 하는 건 이제 상대방이 화가 났다면, 그리고 본인이 잘못했단 인지가 된다면 알아서 풀고 오기보다는 본인이 사과하는 의도를 분명히 내비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리랑 내리랑님도 여보 미안해 정도는 티를 내시고 남편이 화를 풀 수 있게. 왜냐하면 한 번 내리랑 내리, 그러니까 내리락 두 번이란 얘기는 한 건 60% 날라가는 거기 때문에 아우 마음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예, 예. 보통 날라간 게 아니에요. 마음이 또 싱숭생숭.

0: 애가 팔기 전까지는 아직 손해도 이득도 아니다.
1: 그럼.
0: 아직 뭐 몰라요. 결정 내가 내리는 타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약간 사과 또는 좀 위로의 마음을 내비치시는 걸 다들 추천드리네요. 내리랑 그렇습니다. 내리랑님. 예. 예, 그렇습니다. 오늘 뭐 난리 났습니다.
2: 전문가들 많네. 엄경숙 씨. 네. 동전주 상장 폐지. 미치겠습니다.
0: 상패요. 아이고.
1: 동전주를 갖고 계시는구나.
0: 네.
1: 자, 빨리 정리하시고요.
0: 네, 그렇게 하죠.
1: 자, 우리 또 다음 또 사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네. 유진님께서 남편 취미가 자전거 타는 거예요. 네. 주말마다 쫄쫄이 입고 신나게 라이딩을 다니더니 이번에 넘어져서 앞니 두 개가 또 깨졌네요.
2: 아우야.
0: 자전거 살 때도 한바탕 했는데 치료비까지 잔뜩 나고 얼굴에 상처가 나서 영업직인 남편 일에도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건강을 위해 자전거는 타야 한다고 박박 우기는 우리 남편.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건강을 위해 자전거를 타는 건 좋죠.
0: 좋죠. 근데 앞니 두 개가
2: 속도가 빠르면 좀 위험할 수는 있는데 네. 좀 천천히 타면 사실 그렇게
1: 근데요. 그쵸. 천천히 타려면 뭐하러 탑니까 이거를.

0: 택시! 택시! 89.1, 89.1.
1: 네. 아, 그래도 기사님께서 또 틀어두셨네요. 네.
2: 요즘에는 감사합니다. 그런 걸 잘 안 하네. 네. 이렇게 택시에 택시 부르는 걸 할 일이 없어요.
1: 없죠, 사람. 없죠. 따블, 따따블 아, 옛날에 그러니까. 그런 뭐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없어요, 그죠?
0: 아, 네. 강남역에서 한 11시, 12시 되면 아이, 갈매기들 많습니다.
1: 따블, 따따블.
2: 새우깡 하나 먹이네.
0: 갈매기. 예.

0: 건물 이렇게 술 취한 사람들은.
1: 그랬던 적이 있었네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안전장치 좀 좋은 거로 네. 일단 해서 더 이상 상처기가 안 나게 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그래요. 자, 네. 우리 린과 김태우의 내가 야하면 넌 예. 이 노래 듣고 올게요.

0: 미용실에 방치해 놨더라고요. 속상하시겠어요.
1: 많이 힘드시겠네요.
0: 속상하시겠. 아니 왜냐면 네, 그
1: 이런 남편을 두셨다는 게 참 많이 고생이십니다.
0: 용기가 아유. 예를 들면 예. 이제 우리 페트병 같은 거 보면 예. 또 투명한 것들은 안에 뭐 빈 거래도 어 다 먹으면 왜 넣지 하는데 이제 또 어떤 것들은 그 예. 통이 내용물이 안 보이는 통들이 있잖아요. 어. 오, 또 괜히 또 깠다가 허탈할 예. 때가 있단 말이야.
2: 좀 특이하긴 하네요.
0: 아이스크림 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예.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통 같은 거. 오, 요거 하나 먹어볼까 해서 넣는데 덩그러니 플라스틱 숟가락만 들어있고 이러면 화가 나죠.
1: 근데 아니 왜 그럴까요 이분은.
0: 제가
1: 귀찮은 거지 뭐.
2: 그냥
0: 여름이라 저는 한 가지 그냥 미루어 100번 양보해볼게요. 예. 여름이라 그냥 버리면 파리 꼬일까봐 냉장고에 는 건 아닐까. 다 집을 생각해서
1: 빈 생수병을요.

0: 이게 맞죠. 네. 왜 뭐 전화해서 남편 전화번호 우리가 받아서 여보세요 왜 그 빈 걸 자꾸 넣는 거예요 하면 본인이 얘기하고 싶다가도 화가 날 것 같아요. 어. 네가 뭔데?
1: 우리
0: 너나 음식 먹지 마 나한테 그러면 저도 이제 열받아서 네. 왜 내가 뭐 이런
2: 네. 이거는 뭐 표창원 씨가 오셔도 프로파일러가 와서 못 맞춰요.
1: 좀 답이 없죠.
2: 도대체 왜 그런지
1: 아.
2: 모르겠네. 진짜.
1: 아니면 진짜 저 바다 끝에 뭔가 약 뭐랄까 한방 먹이고 싶은
2: 그러니까
0: 아, 혹시
1: 뭐 뭔가 있을 수도 있죠.
2: 그러니까 염경숙님이 그거는 상대방 열받으라고 하는 것
1: 그러니까
2: 같은데라고
1: 밑에. 뭔가 말하기는 좀 껄끄럽고 말해봤자 조금 초하고
2: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작은 복수다 뭐, 이런 건가?
1: 왜 나만 맨날 음식 쓰레기 먹도 버려야 돼? 그거 하는 것처럼 이제 쓱 뭐 저변에 말하기에 뭐한 그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2: 지금 보니까 또 정수영이 또 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0: 남편의 직업이 혹시
1: 직업이요?
0: 직업이 혹시 환경운동가인가요? 플라스틱을 집 밖으로 나가게 해선 안 돼.
1: 그러면 냉장고에 불에온까지
2: 아무것도 못해요. 네. 그러면 처음 아니, 사진만 써야지.
0: 그리고 아, 이렇게 그런 분이라면 네. 뭐 남편을 바꿀 게 아니라면 그냥 본인의 3일에 한 번씩 싹 수고하세요. 아, 본인이 그냥 그 직원이다 생각하시고 네. 그 뭐 물어봐야 뭐예요. 바꾸지 못할 거면 그냥 내가 그냥 쓱
1: 하면 되는데 네. 내가 눈에 보이면 치우는 것 뭐 그것도 일단 추천드립니다.
0: 아, 저도 아내가 입었던 옷들을 걸어놓으면 저쪽 옷방이 두 개거든요. 네. 나름 또 둘 다 광주 출신에 또 내 출신에 예. 연예인 옷이 많아 옷이 좀 많아요. 방 안에서 터져 나와요.
1: 네네네.
0: 근데 너무 많아서 보지를 못하니까 네. 반을 한 반 정도를 다른 방에 넣어놨거든요. 네네네. 근데 아내가 잘 그걸 딜리버리를 안 해요.
1: 네.
0: 그럼 제가 딜리버리를 합니다.
1: 일단 해놓고 갖다 예. 놓고
0: 처음에는 그걸 한두 번 얘기하다가 에이 뭐 내가 갖다 놓으면 자기가 정리하겠지 뭐. 네. 뭐 그런 식으로. 저는 뭐 이렇게 그런 거를 자꾸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1: 뭐 아까 뭐 그 기념품 사줬는데 잃어버리는 것처럼 일단 그냥 마음을 일단 놓고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것도
0: 저는 뭐
1: 과일, 오늘은 그런 기조로 가겠습니다.
0: 과일 씨 같은 거 살구 씨 그런 거 안 넣어놓는 게 다행이죠 뭐.
1: 아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이제 버리려고
0: 빈 생수병에 한 3분의 1 들어있고 그건 더 기분 나빠요.
1: 아, 그렇습니다. 에이. 그 개그의 정석이죠. 우리 장성진 님께서도 아주 완벽한 문자 반복 자전거를 태워서 앞니 두 개를 뽑아주면 정신을 차릴 겁니다.
0: 그거는 다른 집은 걱정이라는데 장성진 씨.
1: 이게 반복이죠.
0: 이 사람이 네. 장성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1: 네. 네.
2: 자, 아니 삼삼이사님이 저희 신랑도 똑같아요. 저도 그 심리가 궁금해요. 물어봐도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해요라고.
1: 네.
0: 뭔가 그 원래의 원 상태에서 많이 흐트러지는 게 싫은 거 아닐까?
1: 나
0: 그냥

0: 네. 되게 좋은 말이긴 무슨, 합니다.
1: 뭔 생각을 네. 그냥 하는 거지. 네. 남편분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뭔 생각을 그냥 하는 거지 뭐.
2: 그렇다면은 9459님이 이제 DNA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차라리 아들을 낳은 사람에게 그런 게 있느냐.
1: AS 가능한지.
2: 네.
1: 물어봐.
2: 아니 아니 그 어머니도 뭐 그런 습관이 있거나 예. 어머니가 그렇게 그한 것을 가품. 알고 있는지.
0: 예. 예. 예. 그래. 그렇게 이제는. 근데 예. 또. 예, 본인이 만나셨으면 본인 책임지셔야 됩니다.
1: 네. 네. 자, 우리 뭐 네. 정원범님 다음 날 딸 준비물이 아닐까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0: 아니 그 누가 더 잘 알지?
2: 예. 근데 더 무서운 거. 예. 그분이 약간 아내가 원래 그렇게 한 거였어. 남편이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해놓고 그걸 까먹는 거야.
1: 뭐 영화 찍지 말고요.
0: 오늘 아까 시트콤에서 투자를 좀 더 받으셔서 영화로 넘어가셨네.
2: 누가 나한테 투자하냐? 자, 그런 소리 나면
1: 엄경숙님 싹수거해서 시댁 갖다 주면서.

0: 있겠지?
1: 이재너도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재너두.
2: 대차할 땐 어디로?
3: 사진으로
2: 올카. 대차할 땐 어디로?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네, 윤종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도와주시는 분들 이젠 오두, 서진 올카,
7: 셀레나.

0: 탈출음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2: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맞춤 선물도 하나씩 챙겨드려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1부 코끼리 베이글 제공입니다.

무지개는 비가 온 뒤에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비가 오는 거니까 그래 이렇게 자의반 타의반 당분간 일을 못 하는데 맞아 비 온 뒤에 무지개 무지애구나. 둘째 딸 이거 센스라고 봐야 되겠죠? 화장품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거는 큰딸 몫으로 좀 챙겨주십시오. 7052 2659 드럼 세탁기 7년 만에 분해 청소했는데요. 세상에 청소 광고에 나오던 비포 애프터 속 비포가 우리 집이더라고요. 기사님이 이건 1년에 한두 번 보는 최상의 오염도라고 자꾸 우와 우와 감탄사 연발하셔서 쥐구멍에 숨고 싶었어요. 이건 찍어야 한다고 사진까지 찍어가셨어요. 아휴 자주 자주 청소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딱 알겠잖아요. 여러분도 왜 가끔 이런 거 광고 나오잖아요. SNS나 이런 데 보면 비포 애프터. 이 사실 세탁기도 그렇고 에어컨도 비포 애프터 보면 한 번쯤 이렇게 천장을 보게 돼. 우리 집도 혹시 저 비포일까? 아 근데 세탁기 비포가 이 집이었네요. 2659. 사실 이 집뿐이겠습니까? 많은 집이 아니 여러분

0: 매일 저녁 6시 비로소 문이 열리는 이곳. 오직 당신만을 위한 위로와 음악을 채워가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1: 보이지 않는 위험이 숨어있는 밀폐공간, 맨홀, 돈사분뇨 저장조, 집수조 등의 안전조치 없이 들어가면 산소 부족이나 유해가스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해주세요.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한 뒤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밀폐공간은 질식사망 위험공간입니다.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사람들이 노래하는 산으로 가자.
5: 준비되셨나요? 오늘도 함께 산으로 갈 준비 말이에요.
6: 방송이 좀 산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5: 다들 그럼 오늘도 산 정상에서 만나.
6: 윤정수
5: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4: 사면이 즐거운 산으로 가자.
7: 요즘은 좀 그런 얘기도 좀 돌긴 하더라고요.

1983년 4월 어느 날 담임 선생님 뒤를 따라서 고1 우리 반 교실로 들어온 남자는 훤칠한 키에 짙은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교탁 앞에서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사범대학 한문교육과 교생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는 학교 실습 동안 열심히 학생들을 챙겼다. 특히 반장이었던 나는 그와 마주칠 일도 대화할 기회도 많았다. 그는 내게 칭찬도 많이 해줬는데 눈만 마주쳐도 어찌나 가슴이 설레던지. 그땐 그랬다. 순수한 여고생들에게 교생 선생님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때였으니까.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아쉬움에 용기를 냈다. 편지 쓸게요. 주소 알려주세요. 그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첫사랑의 감정을 알게 되었지. 그는 서울 한 여고의 한문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다. 오랜 시간 홀로 좋아했던 사람과의 마지막이 너무나도 슬펐다. 졸업을 앞두고 잔인하게도 그에게 청첩장이 왔고 평소 무심하게 나를 챙겨주던 선배에게 부탁했다. 하루만 내 남자친구가 되어 그의 결혼식에 함께 가달라고. 결혼식장에 가서 축하 인사를 건네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어 보이고 왔다. 또 운명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인지 가짜 남자친구 행세를 해주었던 선배와 나는 만남을 이어가다가 결혼까지 했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 20년 후 대학교 총동문회에 참석했다가 그와 마주쳤다. 여전히 그는 내 마음을 고요하게 두지 않았다. 그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문회에 참석했다고 했다. 우린 살아온 이야기를 나눴고 그는 말했다. 이번 생엔 너와 내가 인연이 닿지 않았던 거겠지. 그래도 그 시절을 추억으로 간직하고 살고 있어. 건강하게 잘 지내. 가슴속 깊이 빛바랜 사진처럼 간직해온 첫사랑은 이 말을 남기고 내게서 등을 돌렸다. 그때 때를 써서라도 당신을 붙잡았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다른 미래가 펼쳐졌을까? 이번에도 차마 전하지 못한 질문만 내 안에 남긴 채

이렇게 오래전 풋풋한 사랑 이야기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홈페이지 방문해 주세요. 방송에 소개된 분에겐 세 가지 선물을 챙겨드리고요. 한 달에 한 번 월간 베스트 사연으로 뽑힌 한 분에게는 호텔 숙박권 그리고 그 밖의 선물들을 또 챙겨드립니다. 푸짐하게 기억 속에 먼 그대에게 박미경.

0: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게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3: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 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IP 부가세 별도.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0: 오래오래 락토핏
11: 종근당 건강
12: 건강기능식품.
1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4: 든든한 내일로요.
13: 네?
1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3: 제대로 가시네요.
1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6: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7: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6: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7: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6: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7: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8: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

반대 구리 방향 마포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속도가 더딥니다. 이어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성남에서 송파까지 정체인데 그 사이 성남요금소 3차로에 추돌사고 나서 혼잡을 더합니다. 또 같은 방향 경기 서쪽에서는 노우제부터 송내까지 흐름 답답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발안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더 가서 매송휴게소에서 팔곡터널까지 정체입니다. KBS 크래프 M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 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6: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5: 세종 기프트.
2: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유해물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7: 셋, 둘, 하나, 고!
8: 날 떠나지마,
7: 거칠어져가는 나의 숨소리.
4: 매일 아침 7시 당신만을 위한 콘서트, 조정식의 FM 대행진.
7: 보고 있어.
9: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0: 이 영화를 본 관객이 이런 평을 남겼다고 합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특히 10대, 20대 때 빨리 봐둬야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엔 그때만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있거든요. 영화 리뷰 전문가 라이너님과 함께합니다. 영화 보기 좋은 날.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라이너님 오셨습니다. 10대와 20대 에너지가 느껴지는 영화라서 이 관객은 이런

0: 나도 아, 이분은 그냥 이런 거를 만들려고 영화를 하시는구나 라는 걸 떠올리게 하는 그런 감독님이고요. 특히 이제 전작들이 성인 남녀의 사랑, 꿈, 아픔, 이별 이런 것들을 다뤘다면,
1: 원스, 비긴 어게인을 말씀하시는
0: 네.
1: 거죠?
0: 근데 싱 스트리트는 10대 고등학생들의 어떤 풋풋함, 그리고 꿈 이런 걸 그렸습니다.
1: 오히려 감독으로서는 더 나이

0: 것들이 좀 밉지가 않고.
1: 네. 네. 그래 저 나이 때 다 저랬지 이런
0: 저럴
1: 생각.
0: 저럴 수 있지.
1: 절로 들잖아요.
0: 그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1: 맞습니다. 네. 반항도 하고 자기 고집이 또 있어요.
0: 있죠.
1: 네.
0: 이상하게 고집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1: 그래야 또 이야기가 펼쳐질 테니까요. 네. 여주인공도 아주 매력적입니다.
0: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매력적인 정말 인물이고 한눈에 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의 매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정말 라피나라는 소녀 역할인데 루시 보인턴이 맡았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정말 한눈에 확 끌려요 이분도 등장하는 순간.
0: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분들이 더 이 영화에서 빛나는 거는 이분들이 화려한 스타처럼 보이지가 않고요.
1: 맞아요.
0: 정말로 그 시절에 있을 것 같은 소년 소녀들처럼 보인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장점으로 봤습니다.
1: 그래, 그랬어. 저런 애가 있었지. 내 친구 중에도 있었어. 이런 느낌?
0: 그런 느낌입니다.
1: 네, 이렇게 음악 영화만 정말 집중적으로 만든 감독과 영화 연기는 처음이자 이미 이제 가수로
0: 네.
1: 예, 자기 몫을 하고 있던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이 작품. 자, 본격적으로 소개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실 퀴즈부터 내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다루고 있는 영화 싱 스트리트, 사춘기 소년들의 이야기죠. 극중 소년은 좋아하는 소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친구들과 이것을 결성하는데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밴드, 2번 연극부, 3번 아이돌 그룹.
1: 여러분 아시겠죠? 배경은 1980년대고요. 아일랜드의 더블린이고요. 저희가 말씀드렸죠. 음악 영화다. 그러면 영화를 안 보셨어도 푸실 수 있잖아요. 정답자 가운데 5분 추첨하겠습니다. 혼영 세트, 혼자서 영화 보실 수 있도록 영화표 한 장과 팝콘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쿠폰으로 바로 받으실 수 있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용해서 보내십시오. 샵 8910, 단문 50원, 장문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로 듭니다. 정답은 코너 끝나기 직전에 발표하겠습니다. 노래 먼저 들을까요? Sing Street OST 중에서 Drive It Like You Stole It.

0: 환경에서 이 두 주인공도 이제 처음 만나게 되는 겁니다.
1: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배경 자체가 1985년입니다. 아일랜드 더블린 경제 불황에 빠져 있고요. 주인공 코너가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학교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싱스트리트에 있는 학교로 이제 전학을 가게 됩니다. 카톨릭 학교였는데 문제는 이 학교가 코너가 그동안 다니던 학교하고는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분위기 자체가 여기는 일단 다들 좀 가난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가난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친구들을 굉장히 과격합니다.
0: 거칠죠.
1: 거칠죠. 네. 싸움을 하고 있고요. 어디선가 담배를 피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이

0: 곡이었죠.
1: 네, 자 그럼 퀴즈 정답 발표해 주실까요?
0: 네, 영화 싱스트리스 속 소년들이 결성한 것을 맞히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1번 밴드였습니다.
1: 정답 맞히신 분 가운데 5분 추첨하겠습니다. 혼영 세트 혼자서 영화 보실 수 있도록 영화표 한 장과 팝콘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밴드죠. 데이식스의 예뻤어 들으면서 라이너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라이너님이었습니다.

7월 2일 목요일 이나영 씨의 보통날. 아버지는 평생을 논에서 벼와 씨름하며 보내셨다. 취미도 일, 특기도 일, 휴일도 퇴근도 없이 그렇게 살아오셨다. 이제는 우리 4남매 모두 출가시키시고 손주만 10명. 전처럼 고생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자꾸만 논으로 나가시는 아버지께 가족들이 특별한 제안을 해드렸다. 색소폰을 배워보시라고. 아버지는 생애 첫 취미가 영 어색하셨던지 자꾸 투덜대셨다. 꽉보인지 콩나물 대가리인지 어려워서 못해먹겠다. 하던 사람이나 하는 거지 이 나이에 무언 취미여. 이러다 금방 그만두시려나 했는데 요즘 아버지의 하루는 악보를 펼치며 시작된다. 귀 이름을 중얼거리시고 손가락 번호를 외우시고 가끔 손가락이 내 말을 안 듣는다며 허허 웃으신다. 삽과 호미만 잡던 손으로 섬세하게 악기를 연주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왜 그리 뭉클하던지. 평생 자식들 앞길 닦아주시느라고 정작 당신의 꿈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하셨던 아버지. 이제는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니라 새로운 꿈을 꾸는 76살 학생이 되셨다. 악보 좀 틀리면 어떻고 연주 좀 느리면 또 어떤가. 콩나물 대가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따라서 하실 수 있을 때까지 마음껏 즐기시고 오래오래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그 꿈을 온 가족이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

바람의 노래 소향이었습니다. 오늘 보통날 사연 주인공께는 건강기능식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제가 어제 회사 등기소에 다녀왔는데요. 0414. 딸이 엄마 등기소엔 왜 갔다 왔어? 묻더라고요. 인감증명서 때려갔다고 그랬더니 딸이 인간인 것도 증명해야 하냐고 하더라고요. 둘이 한참을 웃었습니다. 중1인데 참 순수해요. 야, 인간증명서 있으면 진짜 이거 뭘로 증명을 하죠? 인간이라는 거? 왜 가끔 이렇게 뭐 로그인하거나 이럴 때 AI가 로봇이 아님을 뭐 그런 거보다 좀 더 심오해야 될 것 같은데 당신은 인간이 맞습니까? 뭘로 증명하실래요, 여러분은? 인간인 거. 야, 인감 증명서와 인간 증명서의 차이. 0414 간장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퇴근 후 운동이 일상인 직장인입니다. 9728. 솔직히 퇴근할 때마다 오늘은 그냥 쉴까 고민하지만 막상 운동 끝나고 나오면 세상 개운하더라고요. 미래의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을 거라고 믿으며 헬스장으로 향합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어느 헬스장에는 그렇게 써 있다면서요. 여기까지 오신 걸로 이미 운동의 반을 하신 거라고. 거기까지가 제일 세상에서 먼 거리잖아요.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운동하러 가는 그곳까지의 거리. 1분 컷 아니 뭐 100m라도 그곳은 진짜 먼 거리입니다. 잘하셨어요. 오늘도 운동하고 계시죠? 9728 이분에게 영양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분 말씀하신 것처럼 퇴근 후 정말 가기 싫은 발걸음을 이끌고 운동하러 가신 모든 분들 미래의 여러분이 여러분을 칭찬해 주실 겁니다. 파이팅입니다. 더준 한 걸음 더.

0: 더준 한 걸음 더, 마이 앤트 메리 골든 글러브 두 곡이었어요. 사랑하기 좋은 날 4부 서울우유 현대자동차 제공입니다.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0: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사랑하기 좋은 날 7월 선물입니다. 집밥의 정석 은하수 간장게장 게장 세트,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완 방탄조끼 아기띠, 말랑달콤 고소한 시즈너리 단감 너츠 앤 단감 말랭이, 바다 위 퇴마

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목 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 블렌드 맹문동 농축액,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2인 승선권,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 홍일홍게 맛장 소스, 피부과학이 만든 변화 지오스킨 헬스 페이스 클렌저,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 시티 호텔 숙박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 응급처치 전문 번실드 코리아 화상 응급처치 세트, 제과 전문 브랜드 M케이크 떡케이크와 꽃다발, 네이트리 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7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0: 매일 저녁 6시 언제나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1: 사랑하기 좋은 날 오늘 끝곡 유희열, 정재형, 루시드 폴, 페퍼톤스, 박세별의 라이브 여름날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였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입니다. 치매는 기억력뿐 아니라 판단력에도 영향을 미쳐 금융사기나 재산상 피해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본인의 뜻에 따라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인지기능 저하로 재산관리가 걱정되시는 분은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문의해 주십시오.
1: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2: KBS 크래프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갑작스런 소나기 내린 곳들이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내륙 곳곳에는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동부간선로 우정부 방향 이화교 3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는데요. 군자교부터 엿봐봤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반포디교 4차로에 사고 나서 미리 차로 변경해 주셔야겠고요. 더 가서 동작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지체 서행합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도 한강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아직 속도가 더딥니다. 고속도로 소통 대부분 회복했는데요. 다만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신갈 분기점에서 속도 주춤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 지나기 어렵습니다. KBS 쿨 FM 57번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그때부터 한 100일 동안 목욕할 때 진짜 싹싹 밀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 빠졌대요. 5947님, 흑, 작은 발로 시작한다. 큰 세상에서 오늘도 먹고 살려고 고생 많았다. 토닥토닥. 화장실도 못 가고 이랬어요. 뭔가 위로가 되는 말이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니, 화장실도 가지 못할 만큼 어떻게 이렇게 바쁘셔서. 5947님, 일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너무 힘들거나 급하실 때는 꼭 얘기하세요.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행운의 선물이 쏟아지는 럭키 줄라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라디오 청취 인증 사진을 받아보려고 해요. 젓가락으로 숫자 하나를 뽑을게요. 뽑힌 숫자와 라디오를 듣고 있는 인원수가 같다면 인증 사진을 보내주세요. 소개되신 분들께는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행운의 숫자를 뽑아보겠습니다. 젓가락에는 1부터 9까지 적혀 있는데요. 어제 뽑은 8은 빼놨어요. 오늘 근데 9 나오면 진짜 레전드. 오늘의 행운의 숫자를 뽑아볼게요. 얼룩! 4! 4명이 함께 라디오를 듣고 계신다면 사연과 사진

너무 축하드려. 아버님이 아니라 할아버님이네. 할아버님 손주니까. 너무 좋으시겠어요. 저희 조카도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엄마가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마 말하기 시작하면 진짜 너무 더 좋으실 겁니다. 저희가 선물 챙겨드릴게요. 민식님께서 왜 뺐어요? 또 팔이 나와요. 웃기잖아요. 웃기지만 슬프잖아요. 효로리님, 강아지도 인정되나요? 해주셨는데 저희가 일단 상황을 좀 볼게요. 4명은 좀 가능성이 좀 높아가지고요. 홍영대님, 손가락에 사람 얼굴 4명 그리는 건 안 되죠? 해주셨는데 안 되는 거 알고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안 되는 거죠. 예. 잠시 후에는 빵 나왔쩡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목요일, 이제 평일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마무리는 저와 함께 하시고요. 금요일 아침의 시작은 이 빵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폭신폭신한 모닝빵 준비했습니다. 빵야! 저는 볼륨 들으려고 야근해요. 아마도 저녁 식사 후식까지 배달시켜 먹었더니

6562님, 2박 3일 강릉 여행 다녀왔는데 집에 오니 빨래, 분리수거 할 일이 태산이네요. 일단 운동하면서 몸을 가볍게 만든 뒤에 집안일을 할 생각입니다. 오늘 밤 늦게까지 바쁠 것 같아요. 내일은 출근 준비도 해야 하고요. 볼륨 들으면서 즐겁게 운동할게요 해주셨는데요. 저도 여행 다녀오면 그렇게 운동을 먼저 하고 싶은데 운동을 해야 뭔가 몸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운동하시고 빨래 돌려놓고 분리수거 뭐 하고 오신 다음에 청소기 밀면 딱 맞겠어요.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0210님, 우리 강아지 셋이랑 같이 듣고 있어요. 효정님 이름을 오마이걸 효정으로 알고 있는 11살, 9살, 7살입니다. 너무 다정해. 엄마랑 아가 셋이서 같이 라디오를 듣고 있다니. 어머니 너무 다정하고 좋은 어머니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같이 라디오 들어주시고. 아가들아, 누나 이름은 최효정이야. 성이 최고, 효정이 이름이고, 오마이걸은 팀 이름이야. 저희가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예쁜 우리 아이들이랑 맛있게 드세요. 1091님, 쩡디 부스 앞에 4명이 모였어요. 아, 그 바로 자리를 뽑자마자 오픈 스튜디오에서 발을 맞추고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 진짜 어떻게 딱 자리를 뽑았을까 내가? 그쵸? 인정해드리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년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진행하면서 매일매일 와준 분들인데 이렇게 또 선물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또 기쁘네요. 자우림의 미안해, 널 미워해 이 노래 듣고요. 2부 오늘의 일기예보로 돌아올게요.

오늘 내 마음 날씨.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는 여름 소나기. 그래도 괜찮아. 따뜻한 한마디 듣고 싶었는데

오늘의 일기예보에 이어서 바버레츠의 다정한 거짓말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김수라님이 홈페이지에 남겨주신 사연이었는데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짜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막 크게 막 기스가 난 건 아니지만 크게 이렇게 흠집이 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남편분이 좀 어때? 다친 거 아니야? 이런 한마디 딱 해줬으면 안 다쳤잖아. 이렇게 좀 능청거리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내가 뭐랬어. 뭔가 일칠 것 같더라. 이렇게 하면은

치즈의 오늘의 기분에 이어서 9834님 신청곡 아이비 피처링 버벌진트의 완벽한 날 두 곡 듣고 왔습니다. 9834님께서 오늘은 이상하게 뭔가 술술 잘 풀려요. 지금까지는 완벽한 날이었습니다. 버벌진트의 완벽한 날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참 그런 날들이 있어요. 일이 안 풀리는

주셨는데요. 참 위로가 필요할 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약간 좀 애매할 때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작은 뭔가 상처 때문에 뭔가 막 마음이 마르거나 이럴 때는 얘기하기도 그렇고 오늘 동욱님도 약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 저희가 이렇게 스담스담 해드리겠습니다. 8580님은 어린이의 애착 인형까지 넷이서 듣고 있어요. 아, 이거 네명 그거 사진. 진짜 이렇게 아이랑 같이 라디오 듣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애착 인형이 되게 귀엽게 생겼네요. 감사해요. 이거는 네 명으로 우리 해드려야 되겠다. 네 명으로 애착 인형까지 네 명으로 쳐드리고 오늘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오늘의 행운의 숫자는 4. 넷이서 라디오 듣고 계신다면 인증사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노래 드릴게요. 스텔라장의 오렌지 유얼나라 Joke to me. 1, 2, 3.

루사시켜. 저녁 때 웃을 일 필요하시죠? 볼륨과 함께하세요. 웃음 가득한 미라클 이브닝 만들어드릴게요.

0: 이번에는 연애 전혀 모르겠어요. 조수연, 윤지성 씨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당연히 보이는 라디오 활짝 열려 있고요. 어플 콩으로 놀러와 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3: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나니 이 이란님 아이 더워의 반대말 볼까요?
1: 아이 더워 반대말 뭐?
0: 아이 더워?
1: 아 뭐지?
0: 어른 추워. 별로 안 웃기나요 해주셨는데.
1: 어 너무 재밌는데 네. 이번 주까지만 받자. 너무 재밌거든요.
2: 어 근데 네. 왜요?
1: 너무 매... 재밌는데 이걸 나중에 모아서 꽁꽁 모아서 연말에 풀자. 매주 듣지 말고.
0: 연말에 풀자고요?
1: 날 한번 잡고 그냥 한 두어 개만.
0: 그래 그래.
1: 야 크리스마스 때 기분 좋을 때 두어 개만.
2: 아 매일매일 말고.
1: 매일매일 말고. 힘들고. 네.

0: 진심 좀. 진심 좀 담아주시고. 아니 수연씨 너튜브 영상에 이런 질문을 한게 있더라고요. 네? 힘들었던 막내 생활이나 연습생 생활로 돌아가는 대신 큰돈을 받을 수 있다면 돌아간다? 만다가 있었습니다.
1: 아, 이거를 다른 개그 응원분이 또 질문을 했었어요. 막내 이렇게 있는데 너 다시 너 돈 주면 돌아갈 수 있어? 처음에 얼마? 10억 얘기했거든요.
0: 10억?
2: 어 10억
1: 아 1억 얘기했었다.
0: 아, 네. 아 1억
1: 근데 1억은 못 돌아간다라고 했고
2: 10억 그 정도 있으니까
1: 아니 그게 아니고
3: 1억이요?
1: 10억 하니까 어. 다들 어 10억이면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사실 나는 지망생 때는 너무 재밌게 했어가지고 지망생 때는 돌아가고 싶

0: 그러게. 나도 근데 저 제가
1: 근데 너무 두 가지 다르잖아, 모습이 있어. 제가. 너무 두 가지 모습.
2: 그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을 또 만나면 되지.
0: 그러니까 그래서 못 하나 보다. 아 왜냐면은 알잖아 제가 생각보다 네. 또 막
1: 내향적이야.
0: 완전 내향적이고 막 네.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근데 방금 약간 질문이 되게 전곡을 찔렀다. 네. 그래서 약간, 나도 찾아봐야겠다. 도대체 나와 반대되는 사람이 누구지?
1: 아 이런 분일 것 같아요. 밖에서는 내향적으로 보이지만 나 자기 사람한테 되게 외향적인 사람이 될 것 같아.
0: 맞아 맞아 예스 예스.

0: 같은 사람.
1: 야, 야 왜 이래 진짜 정신 차려.
0: 인생 선배님들 알려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잊는 방법, 이별의 아픔을 달래는 방법 도대체 뭔가요? 시간이 답이라지만 저 너무 힘들어요. 빨리 알려주세요.

0: 번째 사연은요. 인생 처음으로 이별의 아픔을 제대로 겪고 있는 여성분이 남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잊는 방법, 이별의 아픔을 이겨내는 방법을 물어보셨어요.
1: 네, 여러분의 의견 기다릴게요. 문자번호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먼저 저희끼리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봐요.
0: 네네. 아니 이거 어떻게 너무 연기에 리얼해가지고 너무 아니, 여기 안타까워.
1: 어떤 분이 문자에 왜 헤어졌는지 알겠다.
0: 아니 왜요 왜?
2: 아니, 하나 또 봤어. 저 진짜 죄송한데 수현님 가래 한 번만 뱉고 오시면 안 되나? 미안합니다. 아, 아니 나 원래 아니야. 목소리가
0: 원래 이러셔요.
2: 맑고 투명하기 짝이 없는데 여기 보내면 왜 이럴까요?
0: 아니 원래 그래요. 아니, 근데... 원래 약간 좀 여기 건조해가지고. 어 지성 오라버니. 예. 네 뭐 이런 여자친구 어때요?
1: 이런 분이요?
0: 왜요 왜요?
2: 대답하세요.
1: 아니, 대답하세요. 너무 좋은데. 네. 그러니까 뭐라 하지 약간 가수보다 노래 더 많이 부르는 사람 처음 봤어.
2: 나 깜짝아 나 오늘 콘서트 하는 줄 알았잖아. 연달아서 내고
1: 나 고막 남친인 줄 알았잖아.
0: 나 진짜 고막 남친이었어. 아니 근데 이제 옛날에 이별했을 때는 뭔가 이제 이렇게까지 아프지 않았나 보다.
1: 아 근데 아니 이게 정말 첫사랑이신가?
0: 첫사랑인가? 수현님 괜찮으세요?
2: 네, 괜찮습니다.
1: 네, 네. 야, 아니, 이게 어릴 때 많이 사랑을 해봐도 내가 정말 뭔가 이게 첫사랑이라는 게 내가 그런 다르지? 기준이 있잖아. 이게
0: 달라.
1: 내가 정말 처음으로 사랑이란 걸 느꼈을 때가 첫사랑이다와 처음 정말 내가 뭔가 만난 사람이 첫사랑이다 의견이 나누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사연자분은 첫사랑이신 것 같아 이게.
0: 그러니까.
1: 처음 뭔가 내가 정말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해준 사람.
0: 그러니까 첫사랑은 전 그런 것 같아요. 이별의 순간이 가장 강력하게 기억에 남는 그 첫 이별이 강력한 사람.
1: 맞아.
0: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첫사랑인 것 같은데 이별의 아픔을 어떻게 달래야 되나 참 이거.
1: 아 근데 이거는 그냥 답이 없어. 그냥 시간이... 정말 시간이 답이고 시간이 약이고. 그리고 저도 주변에 이제 그
2: 아, 노래 내가 불렀나 봐.
1: 노래 내가 불렀나 봐. 아니 그 주변에도 이렇게 못 잊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0: 맞아.
1: 그리고 막 이제 막 정말 막 어떻게든 무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막 연락을 하시는 분.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

0: 단디 잡고 바쁘게 살아보세요. 운동을 하든지 야구장 직관을 가든지 취미를 만들어보세요.
1: 저는 운동 괜찮은 것 같아요.
2: 좋은 것 같아요.
1: 좀 땀 흘리면서 생각을 좀 없애는 것도 맞아. 방법일 수 있어요. 맞아. 벼멸군님.
2: 이별 후에 쉽지 않지만 새로운 사람 만나세요.
0: 그것도 맞아.
2: 맞아. 이것도 그것도 방법이야.
0: 맞아. 나의 단점을 누군가는 장점으로 보고 사랑해줄걸?
1: 근데 이 새로운 사람이 너무 나는 속상해. 새로운 사람을 이만큼 사랑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이거 사람 이 사람
0: 거지.
1: 생각나서.
0: 아니야, 그건 모르는, 모르는 거야.
1: 거야.
0: 그건 모르는 거야.
1: 그래요?
0: 그럼 첫사랑이 될 수도 있는
1: 맞아.
0: 거야.
1: 대부분 그런 경우 없던데.
0: 아, 그건 또 모르는 거야.
2: 모르는 거야. 모르는
1: 알잖아요. 대부분 너무 좋아했다가 다음에 누구 만나볼까 하고 만나면 바로 그 다음은
0: 대부분이에요. 기간 없이?
1: 기간 없이 바로는.
0: 그러면 약간 장기연애하기 힘들긴 하지.
1: 그거는 장기로 가기 힘들기 때문에. 박선미님.
2: 노래 그만 부르고 취미생활을 가져보세요. 동호회 가입도 좋고요.
0: 노래 동호회.
1: 노래 만들기 동호회. 이별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2: 와,
0: 너무 좋다.
1: 노래방에 가서
2: 울어봐. 맨날 울어.
0: 너도 혹시 알아? 좋은 노래 탄생해가지고 또
1: 대박 날지?
0: 진짜
1: 이런 노래 있잖아요. 너가 이 노래를 듣고 있다면 막 이런 노래도
0: 그래.
1: 있잖아요. 너의 기야 막 이런 거.
0: 그래미 갈 수도 있어.
1: 나를 변화하게 한 사람 바로 너야. 막 이런 노래 만드는 거지. 이해

0: 아플 정도로 걷다 보면 다리가 아파서 이별의 고통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걷는 방법 추천드립니다. 근데 거의 산책 루트가 제가 맨날 도는 산책 루트인데.
1: 어, 진짜?
2: 진짜?
0: 맨날 도는 산책 루트잖아.
2: 롱팬이 입은 사람 찾으세요.
0: 내가 한번 찾아볼게.
1: 진짜요?
0: 내가 찾아볼게.
2: 근데 일단 운동하라는 얘기가 많긴 한데.
1: 그러네. 진짜 좋잖아, 근데 뭔가. 네.
2: 오늘의 결론 각자 마음에 드는 방법 하나씩 골라볼까 봐요.
0: 네, 오늘의 결론은 안 죽습니다.
1: 죽지 않습니다.
0: 원래도 잘 살았습니다.
1: 원래도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0: 네. 네, 원래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2: 네, 그리고 너무 힘들면 걸으세요.
0: 예.
1: 네. 좋아요.
0: 네. 걷다가 또 만날지 누가 합니까?
1: 용산에서 공덕까지.
0: 예.
2: 네, 좋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이제 두 번째 사연 소개해 볼게요. 익명을 요청한 여자분의 사연입니다. 입시 미술학원을 다니던 시절부터 10년 넘게 친하게 지낸 삼총사가 있습니다. 저랑 수연이 그리고 지성이요. 그러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어요. 두 사람이 꽤 어울린다는 사실을.
1: 내가 지성이랑 미쳤어? 야, 나 아무리 외려도 걔 안 만나.
0: 수연이. 야, 세상이 멸망해도 그럴 일 없음.
1: 미안, 내가 먼저 거절했는데.
2: 처음엔 서로 질색했지만 제 눈은 정확했어요. 두 사람은 결국 이어졌거든요. 처음엔 너무 신났죠? 야! 이번 주말에 뭐해?
0: 글쎄, 셋이 한강이나 갈까?
2: 아니, 너희 둘이 놀아야지. 맛있는 것도 먹고 술 한 잔도 하고 나한테 인증사진 보내라 너네.
1: 우리 둘이서만? 아, 싫어. 야, 재미없어.
0: 아, 나도 싫어. 야, 그냥 셋이 같이 놀자.
2: 아, 제가 좋아하는 두 사람이 만나니까 신기했고요. 서로 어색하게 구는 게 재밌어서 적극적으로 도왔죠.
3: 아, 또.
2: 근데 지금 살짝 후회됩니다.
1: 정아, 이 사진 봐봐. 야, 형이 표정 진짜 웃기지?
2: 아, 내가! 아, 윤지서 입술 내미는 것이야. 뭐냐? 아, 네 눈에만 귀엽지. 나는 별로야.
1: 아니, 아, 귀엽다고 보낸 거 아니고 웃기잖아. 웃기지? 어? 자세히 보니 좀 귀엽기도 하기도 하고.
0: 야, 조수연, 너도 만만치 않아.
3: 아, 또.
0: 효정아, 얘 얼굴 봐봐. 우리 싸우고 화해한 날인데 얘 엉엉 울었다?
2: 으악! 내 눈! 뭐야, 꽃다발 받고 우는 거야? 알콩달콩한 건 니네끼리 좀 봐라.
1: 아니, 야, 우리 삼총사 우정 지켜야지. 맨날 깨톡하다가 안 하니까 허전하잖아. 야, 우리 애칭정 있는데 알려줄까?
2: 아, 됐다고. 아, 힘들어.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단톡방에서 알콩달콩한 얘기는 금지시켰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연락이 줄어들고 좀 심심하더라고요.

0: 이 사람들이 그렇죠. 못되고 나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1: 맞아. 어. 상황이 맞아, 그런데 맞아.
2: 안 된 거지.
1: 근데 저였으면 그냥 껴서 갑니다.
0: 저는
1: 아 꼬셔 형 가.
0: 아, 근데 어, 맞아 맞아. 시간 뒤에 보면 되잖아. 어, 사실.
2: 좋아 좋아 좋아.
1: 어, 그리고 어. 같이 땅끝마을 가면 안 돼. 나도 해남 궁금했어. 어. 야 왜 니네만 가? 니네 방 하나 갖고 나 하나 방 하나 돼.
2: 형이 아버님 뵐 때 같이 봐. 나 그 아버님이랑 더 친해.
1: 어, 어. 그니까. 야 너네
0: 아니, 캠핑장 왜? 어, 나 다른 데 쓰면 되잖아.
1: 야 그래. 나는 캠핑 내 혼자 하면 돼. 너네 어. 둘이서 하나 하고 하나, 하면 되지. 어.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약간 너무 눈치를 이제 보는 거야. 어, 그치. 둘이서 오랜만에 이제 연인이 돼서.
2: 그럼 또 성격이 안 되는 친구인 거 같아.
1: 안 되는 친구야. 조금 더 약간 이렇게 스며들어도 되는데
0: 저는 괜찮아. 왜냐면 이게 친구분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고 맞아, 오히려 맞아. 같이 계속 뭔가를 하자고 하는데 친구 이 사연자분이 약간 아어 아니야 너네끼리 해 약간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1: 맞아요.
0: 오히려 친구분들은 더 챙겨주려고 하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2: 근데 이렇게 생각해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셋이 둘이 이렇게 되면 이분은 분명히 조금 그런
1: 외로워요?
2: 어 있을 것 같아.
1: 외롭나?
2: 아니 약간 좀 어 뭐야 우리 항상 함께였는데 아... 약간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럴 사람인지라? 수도
1: 있어요. 맞아.
0: 아 근데 저는 커플 모임 많이 껴봤거든요.
1: 네 저도.
2: 저도예요.
0: 근데 뭐 그다지 그렇게 나도, 재미없지 않았어.
2: 나는 재밌어.
1: 저도 재밌어.
2: 근데 이게 성향 성격 차이긴 한데 이분은 그럴 것 같아.
1: 둘이서 진짜 사귀는 거야?
2: 가지마 뽀뽀해봐 뽀뽀해봐.
1: 둘이 안 나가봐.

0: 짝귀 역할을 하셨나요?
1: 아 그니까
2: 근데 너무 잘 어울리긴 했나 봐요.
3: 그런가 보다.
2: 정간우님
3: 허전한 마음도 운동으로 달래세요. 오늘 운동하는 얘기 되게 많이 나오네. 아니, 동호회 활동도 괜찮은 것 같아.
0: 아니, 다들 엄청 바빠. 동호회가 엄청 많은가 봐. 나만 빼고 다 하나 봐 동호회를.
2: 아니 그니까 근데 이분은
0: 무슨 동호회가 이렇게 많아?
2: 삼총사였는데 이제 친구를 잃고 동호회만 가면 너무 슬프긴 하잖아요.
0: 그치.
2: 2978님 미안하지만 삼총사는 끝입니다. 다른 친구 만나세요.
3: 아 근데 적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실 이제 계속 세 명에서 뭉쳐 다닐 수가 없으니까.
2: 진짜 아쉽다.
0: 근데 난 이렇게 챙겨주면 되게 고마울 것 같아.
3: 나도 좋아해. 나도
0: 이게
3: 이런
0: 뭔가
3: 스타일.
0: 말이 정말 당장 나와까지 아니어도 막 무슨 근데 나 제주도야라고 했을지언정 빠른 날씨를 보고 내 생각을 해준 게 너무 고맙지 않아요?
2: 맞아. 아 근데 그거다? 나랑 내 생각을 했으면 이미 제주도를 같이 가자 했겠죠. 근데 아니, 항상 제주도를 가놓고 제주도야라고 하잖아요. 여기 커플은.
3: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주는 거는 고맙긴 한 거지.
0: 그러니까 이게 나는 연락할 핑계라고 생각해. 그냥 뭔가 이게 친구한테 이 사연자분한테 효정이한테 연락하고 싶은데 그냥 날씨도 좋고 해서 효정 네 생각 났었는데 그냥 날씨도 좋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우리가 너무 못 챙겼나?
2: 그럼
0: 연락 한번 해볼까?
2: 미안하다 좀.
0: 미안하다 연락 한번 해보자. 그런 뉘앙스인데 그냥 날씨 핑계 된 걸 수도 있죠.
2: 맞아 그럴 수도 있죠. 2879님은 쩡디 땅끝마을 따라가는 거 진짜 아닌 것 같아요.
0: 적당히 하시래.
3: 너무 궁금했었대.
2: 적당히
0: 하시래.
2: 적당히 하시래. 알겠습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실시간 연애 고민도 받아볼게요. 문자번호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토이 성시경의 새사람

0: 토이 성시경의 세 사람 듣고 왔습니다. 이은지님께서 두 번째 사연자분 혼자 걷는 취미를 가져오세요. 공덕에서 용산까지 한 시간 정도 걸으면 외로움이 좀 나아질 거예요.
1: 오늘 공덕에서 용산 많이 나오네요.
0: 그러니까 이재인님.
2: 네, 똑같은 솔루션입니다. 안 죽어요. 그 전에도 잘 살았습니다. 운동하세요.
1: 셀 수 있다.
0: 두 번째 사연 그럼 결론 한번 내볼까요?
1: 네, 두 번째 사연의 결론도 운동해라. 동호회 가입이나 덕질도 추천합니다.
0: 그러니까 외로움과 이별은 무조건 운동이랑 동호회군요. 실시간 사연.

0: 지가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1: 아 근데 나는 근데, 아닌 것 같아 진짜.
2: 근데 나 지금은 난 안 좋아해 이런 거.
0: 너무 그냥 그 아니야.
1: 나는 문자로 일단 밀당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0: 말이 안 돼.
1: 만약에 밀당을 할 거면 차라리 만나서 약간 맞아. 차라리 능글능글하게.
0: 내가 플러팅이 들어가는 거지.
1: 내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게 낫지.
2: 이거 너무 문자를
0: 가지고. 요즘 문자 뭐 늦게 온다고 뭐 기다렸. 다가 이렇지 않아.
2: 맞아.
0: 다 자기 거 다 보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있어.
1: 맞아요. 4180님.
0: 근데 바로 봐요. 한 3분에 보면요. 그러니까 그 3분은 너무 그거를 내가
1: 아 3시간 뒤에 봐도 돼요. 막 아무렇지도 않다고.
0: 그러니까 그 3분과 뭐 3시 다음 날이 아니면 나는 상관없는 것 같아.
1: 나도 다음 날만 아니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한 3시간 안쪽으로 봅시다. 네네. 이혜성님.
2: 너무 늦게 하지 마세요. 맞아.
1: 제 맘이에요.
2: 너무 늦게 하지 마세요.
0: 밀당으로.
1: 아 밀당으로. 아,
0: 밀당으로 의도하고 너무 늦게 하지,
1: 하지 말라고. 나 밀당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서.
0: 아, 그럼 맞아.
1: 김나영님, 에이 사랑하기에도 시간 모자랍니다. 바로 보내세요.
2: 맞아. 시간이 너무 짧잖아.
1: 맞아.
2: 사랑하기도 모자라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1: 그니까요. 벼멸군님.
0: 밀당 잘못했다가 버스 놓칩니다.
1: 그니까 이 사람 나한테 관심 없나 보다 약간 이러면서 맞아, 그럴 수도 맞아. 있어요. 일단 썸 타는 중일 때 그런 머리를 이제 굴리는 순간 보이기 때문에
0: 보여? 그냥 해.
1: 그냥 마음이 끌리는 대로 맞아, 하셨으면 맞아. 좋겠습니다. 진짜 오늘의 교훈이 많이 있었어요.
0: 오늘은 운동 좀 하시고
1: 걸어라.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160년

선물도 보내드려요. 웨이브 투어스의 시즌스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볼륨을 높여요. 지금까지 효정이었습니다. 짱 나잇.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김호영입니다. 오늘 사연은 정민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지체장의 어머니를 모시고 전남 여수의 아름다운 섬 낭도에 다녀왔어요. 둘레길을 산책하며 반짝이는 윤슬과 시원한 바다 풍경을 눈에 담았고, 오랜만에 어머니와 마주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과 함께해 오롯이 행복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인터넷 라디오
1: 콩.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6: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2026년 7월 2일 목요일 한해의 키스더라디오. 오늘 첫 곡은 잔나비 사람들은 다 그래 맛있는 걸 먹을 때와 여름의 바닷가에서는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스더라디오 DJ 한해입니다. SNS에 올라온 2026년 상반기 유행 음식 리스트 소소한 화제였는데 아까 한 8종 정도 제가 말씀드렸고 저는 6종 정도 먹어본 것 같습니다. 두종쿠 버터떡 황치즈 쿠키, 호박 인절미, 봄동 비빔밥, 얼려먹는 젤리 정도. 못생긴 말빵, 우베 디저트는 초면이고. 그 중에는 저는 호박 인절미가 가장 좀 제 스타일이었던 것 같고, 그 냉동하지 않은 호박 인절미가 그렇게 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창땡, 그 호박 인절미. 아, 너무 맛있었습니다. 제 스타일이었고. 유행과 상관없이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믿으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의외로 먹을 거 좋아하지만 막 먹을 거를 다 막 사진 찍고 막 기록해두고 올해 나의 최고의 음식이라고 뭔가 좀 정해두진 않습니다. 그러나 떠올렸을 때 진짜 맛있었던 거는 그 합정동에 유명한 그 피자집 있어요. 빠넬땡이라고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빠넬땡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먹었던 정확히 메뉴 이름이 기억나지 않지만 버섯 피자, 버섯 화덕 피자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진짜 빠넬땡 혹시 가보신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길 권해드리면서 남수연님 두종쿠 버터떡 호박 인절미 봄동 비빔밥 이렇게 네 개만 먹어봤어요. 그중 호박 인절미가 최고지요. 그 쫀득함이라고 하셨고 저랑 좀 취향이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수연님 호박 인절미 참 맛있더라고요. 솔직히 누가 제어하지 않으면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배만 부르지 않고 제어하지 않으면은 계속 먹을 수 있는 그런 류의 담백한 맛이었고 우리 수현님 새싹이십니다.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포도 탄산 음료 드리고요. 그 평범한 호박 인절미 같지만 그 위에 얹혀져 있는 그 카스테라 가루가 킥이죠. 통통이님 영게 저는 하나도 안 먹어봤어요. 상반기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은 열무국수라고 하셨고 뭐 안 드셔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무국수 워낙 센 음식이라서 6개 뭐 굳이 유행하는 거 안 먹어도 충분히 만족감 있는 음식이라는 거 인정합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날씨 이제 여름이 시작되면 열무국수만 한 게 없죠. 9599님 저는 최근 제일 맛있게 먹은 건 뭐니뭐니 해도 고기 삼겹살을 제일 맛있게 먹었어요. 거기에 볶은 김치까지 캬 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평소에 좀 쉽게 접하고 이게 자주 먹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한 번씩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뭔가 인생 음식 이 뭔가 좀 상반기에 가장 맛있었던 거 떠오를 때 저도 맛있는 그 뭐랄까 맛있는 정말 점수로 치면은 삼겹살 뭐 그냥 구워 먹었던 돼지고기 이 높은 순위일 텐데 괜히 하나 꼽으라고 하니까 우리 삼겹살 꼽아주지 않잖아. 그래서 항상 곁에 있는 소중한 음식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김소진님 저는 홍대병 있는 사람인데 한 키라 들으면서 하나씩 알게 된 거 다 먹어

0: TMI 제보 응원 미리 보내주시고 이쯤에서 저는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엔 위제로
2: 이영약품
3: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제너두.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5: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포도 탄산음료 들으면서 걸스데이의 달링 듣고요. 한 해 만에 결제할 때 노래를 참을 수 없는 정한의 이사로 돌아올게요.
1: Ladies and gentlemen, boys and girls,

하는요 드리겠습니다. 한 해 만에 저 한 해가 뭐든 결정해드리는 시간이죠. 채택된 분께는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참여 원하시면 KBS 쿨 FM 한 해 키스터 라디오 홈페이지 한 해 만에 코너 게시판이나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 콩과 KBS 플러스로 말머리 한 해 만에 달아서 보내주세요. 그럼 블락비의 베리굿 듣고요. 놀라운 초대서 참 우정으로 거의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KBS 라디오에 등판했습니다. 제 동생 표 씨와 돌아올게요.

0: 독보적인 음색과 래핑으로 무대를 웽웽 씹어먹는 블락비의 막내 킬링파트 장인, 전세계의 돌풍을 일으킨 시리즈 참교육의 배우 효지윤까지 뻔한 공식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결과 색으로 묵묵히 비상 중인 올라운더 POC와 함께합니다. 아, 네, POC 환영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아, 막 춤으로 시작을 해주셨는데, 네. 아우, 세상에.

0: 형이 네. 이제 왔었는데 이제 분명히 이제 되게 재밌게 영현이한테 어떤 첫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그 스피커와 이제 반짝이 옷을 챙겨서 아, 이제 지독하게. 등장과 동시에 등장해서 이제 뭐가 조금 잘 안 풀렸는지 마지막에 이제 물을 이제 뿌리는 퍼포먼스를 이제 음식점에서 했던 모든 이제 작가 PD님과 이제 경악을 금치 못했던
1: 그러니까 영현이 이제 영케이가 회식에 와가지고 뭔가 붐으로써
0: 뭔가 재밌게 해줘야 되는데
1: 놀토에 터줏대감으로써 내가 뭔가 하나 보여줘야 되는데 그날 뭔가 좀 자기 토크가 잘 안 풀리고
0: 그쵸 산만했어요 그때 분위기가 좀
1: 산만하고 잘 안 터지니까 마지막에 그냥 냅다 그냥 물 그쵸? 뿌리고 네. 나중에 사이다까지 뿌렸던 것 같은데
0: 완전 끈적끈적하게 그리고 이제 장렬하게 퇴근을 했던
1: 너무나 한결 같아가지고. 네. 근데 회식이 사실 특별한 에피소드를 얘기하기 좀 힘든 게 매번 이런 식이에요. 매번 이런 식이고.
0: 항상 비슷합니다.
1: 비슷하고
0: 가는 멤버도 비슷하고요.
1: 네, 쓸데없는 네. 얘기들 하고 신동엽의 알콜로 얘들 네. 모여가지고 그냥 재밌게 노는 건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어서 라디오 오랜만에 오셨는데 백미입니다. 환영 문자들 네. 엄청 많이 와 있어요. 피오씨가 좀 읽어주시죠. 양수은님 문자부터.

0: 여러 가지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예. 아, 아니 사실 지금 너무 겸손해요. 네. 여러 가지로 사실 지금 참교육도 잘 되고 있고 사실 POC 사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네. 제가 POC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순서가 조금 있습니다. 자존심을 오. 위해 약간 네. 좀 민망해하실 것도 같은데 네네.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음악 주세요. 나쁜 친구 참교육했던 떡잎 시절부터 품행제로 청소년들 혼내주는 될성 부른 나무까지 표지훈의 불의를 못 참고 우리는 표지훈 사랑하기 그거 못 참아 지코피셜 블락

0: 때나 만약에 좀 그 이 원작 팬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아, 원래 이 작품 팬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혹시 이제 좀 안 어울린다. 그리고 이제 웹툰은 대부분 되게 다 좀 잘생겼어요. 그래도 이게
1: 아니 잘생기셨잖아.
0: 아니 그렇지만 이제 뭐 이렇게 웹툰에 나오는 만화처럼 생긴 막 그런 스타일 아니기 때문에
1: 만진남 스타일은 아니죠.
0: 그렇죠. 그런 스타일 아니기 때문에 좀 이제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했고요. 이제 이게 뭐 봉근대 역할이 조금 이제 엄청 근대가 똑똑하긴 한데 이제 교권국 일을 하면서 되게 안 했던 일을 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고 어리숙한 뭐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0: 있고 담배 피우고 있으면은 가서 담배 피지 마라. 얘기도 해주고. 맞아. 그랬는데
1: 피어가 화끈한 부분이 있지.
0: 근데 이제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네. 요즘 들어서는 안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 불의를 이제 꾹 참고 좀 저도 철이 든 것 같아요.
1: 아, 또 사실 그 해병대가 보통 네. 보통 기가 센 곳이 아니기 때문에
0: 거기서 너무 이제 정말 기센 친구들 너무 많이 만나고 와서 아 진짜.
1: 아 그래서 아니 그 전에는 실제로 진짜 막 담배 피우는 청소년 있으면 막 가서 뭐라고 하고 그랬어요?
0: 그렇죠. 이제 뭐 가서 진짜? 이제 애들아 담배 피지 마라. 교복이면 아니 몰래 저 구석에서라도 피우든지 여기 어르신들도 많고 네. 그런데.
1: 근데 이제 군대에서 대충 어느 정도 약간의 간접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0: 그렇죠.
1: 불의를 참는 성격으로
0: 꾹꾹 참습니다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1: 잘하셨어요. 네. 그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또 참교육 관련 질문이 많이 왔는데 네. 그중에 하나 POC가 또 직접 한번 읽어주세요.
0: 네.
1: 네, 표글리님.
0: 표글리님 안녕하세요. 저는 호텔 델루나 때부터 응원하는 팬이고 이번 참교육을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피오 오빠랑 김무열, 진기주, 이성민 배우님과 호흡이 정말 좋아 보였어요. 가장 장난이 많았던 배우는 누구였고 촬영장 분위기 메이커는 누구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드립이 들어가서 더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나요? 참교육 시즌2가 나오길 바라면서 항상 응원할게요.
1: 네. 팀 교관국이죠. 네. 김우열 씨, 진기주 씨, 이성민 씨까지 네 분의 케미를 좋아해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근데 보통 우리 놀토 와서 이렇게 배우 이게 이제 POC와 함께 이제 작업했던 배우들 네. 항상 분위기 메이커로 POC를 또 많이 꼽고 네. 예능 현장에서도 사실 POC가 되게 진두지휘하거든요. 여기서는 어땠어요? 참교육 현장에서는?
0: 장난이 많았던 배우는 사실 다 많으셨어요.
1: 아 진짜로?
0: 진짜 생각보다 그 무열이 형님이랑 성민 선배님 굉장히 이제 진지할 것 같은 이미지이신데
1: 약간 장난 안 치실 것 같은
0: 촬영장에서 정말로 장난꾸러기시고 대본에 진짜로? 대한 아이디어 막 현장에서 네. 이 아이디어들이 너무 많으시고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너 한번 해봐라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어떨 것 같아? 이렇게도 많이 물어봐 주시고 되게 장난기는 정말 모두가 다 많았던 것 같고 그중에 그래도 저는 그 무열이 형님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1: 아 장난기가
0: 네, 생각보다
1: 하면서 엄청 재밌었겠네.
0: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이제 워낙 장난기가 많고 장난치는 걸 좋아하는데 선배님들이 이제 좀 이렇게 분위기 편안하게 계속 먼저 아이고. 장난 쳐주시니까 어우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서 그냥. 막 아유 장난치고
1: 얼마나 신났을까.
0: 여기구나.
1: 야 참교육
0: 자리가 여기구나.
1: 진짜 네. 신났을 것 같아. 네. 사실 뭐 현장마다 느낌이 좀 다르겠지만 그쵸. 이렇게 또 케미를 그런 좀 현장에서부터 있었으니까 많은 네. 분들이 느껴주신 것 같고 아직도 단톡방에서 활발하게 소통을 해요?
0: 네, 그 단톡방이 있는데 저희 감독님 그리고 이제 주연 배우들 단톡방 이렇게 있는데 거기 이제 아쉽게도 성민 선배님이 안 계세요.
1: 아,
0: 성민 선배님 이제 그 톡 그거를 안 하셔가지고.
1: 아이고.
0: 성민 선배님 이제 문자나 따로 전화로 이제 연락을 드려야 되고.
1: 아 우리 신

0: 네.
1: 그리고 분위기 메이커는 이제 또 홍일점이기도 하고 이제 진기주 누나가
0: 아, 역시
1: 기주 누나가 너무 항상 이제 아침 일찍 와도
0: 네.
1: 그 이제 둥근 해처럼 빵긋 웃으면서 매일 등장하고 이제 누나가 등장하면은
0: 네.
1: 이게 좀 촬영장이 이제 밝아지는
0: 네,
1: 그런 에너지가 있고 굉장히 러블리하고 어. 이제 배려심이 많은 그런 또 배우여서 네. 너무너무 또 분위기 메이커를 톡톡히 해줬습니다.
0: 아, 또 드라마도 잘 됐는데 그 네. 촬영 현장부터 너무 좋은 분위기가 많았군요.
1: 맞습니다.
0: 그리고 애드리브 들어간 장면도 좀 물어보셨는데
1: 네.
0: 뭐 명장면 같은 것도 좀 물어보셨고
1: 아 거기서 애드리브

0: 소년 심판이라는 작품에서 미리 한번 이렇게 작업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어서 이번에도 너무 세 분이서 케미가 좋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애드립 같은 것도 너무 편하게 많이 나왔는데 이제 무열 형님 이제 4층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머리에서 피가 이렇게 흐르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딱 한 번에 갔어야 됐거든요. 이제 피를 흘려야 되고 이제
1: 그치.
0: 메이크업 때문에
1: 분장 때문에.

0: 애드립인데 너무 재밌었던 그 대사가 따로 아니어도 형님의 이제 간절한 퇴근을 원하시는구나 형님도. 아. 이게 좀 잘못되면 안 된다는.
1: 안 되지 안 되지. 예,
0: 그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1: 피 문장을 했지만 네. 아, 이게 좀 더 극적으로 보여야 되니까.
0: 네. 이왕 한 김에 지우기님이 어려워. 한 김에 막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1: 아, 그게 또 피우는 애 보이니까 네. 뭔가 웃기고.
0: 웃으면 안 되고 또 내가 아. 웃으면 이제 사고.
1: 아 이런 이제 에피소드에서 진짜 각자 이게 케미가 또 친하게 느껴지네요.
0: 그렇죠.
1: 그리고 명장면. 도 질문을 좀 해주셨습니다. 참교육 명장면 좀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0: 명장면.
1: 근데 아직 안 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보신 분들도 많지만
0: 너무 많은데 이제 너무 스포를 하지 않는 선에서.
1: 네, 스포지 않는 선에서
0: 이제 그 진...

0: 우리 또 지코 형이 또
1: 그러니까
2: 네, 잘 만들어 가지고.
1: 어 닉네임 표독한 사람님께서 네. 어, 갑자기 또 미션 하나 왔거든요. 네. 베리굿에서 볼드라드세요 왜왜 이 파트 네. 불러주세요 하셨는데
2: 아 이 지금도 이 밤에
1: 네, 요 밤에
2: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1: 딱 좋아요,
2: 조금
1: 딱
2: 멀리서 들으세요 여러분. 벌드라도 세게 울어 웽웽 무대가 떠나가게 비명 질러 떼떼
1: 야. 네. 야 피오 라이브 귀한 이거 진짜 귀해요.
2: 아닙니다.
1: 이런 거 와, 진짜 고마워요 피오 씨. 원래 이런 거 잘 안 하시는데
2: 아 놀토에서는 진짜 절대 안 하는데
1: 절대 안 하는데
2: 또 한혜 형 라디오 나왔으니까
1: 아우 세상에 네. 그럼 하신 김에 나중에 예. 이것저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네네 그럼요.
1: 피오 씨의 짜릿한 한 소절 네. 들었기 때문에 이 여운을 가지고 저희 빠르게 광고 한번 듣고 올게요.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5: 메디힐 토너 패드.
4: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5: 하모니 렌트카.
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0: 지금이랑 달라요.
1: 어, 그리고 이게 파트가 나눠져 있어요.
0: 네.
1: 녹화 때.
0: 녹화 때.
1: 때가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회식 때.
0: 어, 궁금하다. 이렇게. 녹화, 회식. 파트가 아니구나.
1: 요즘 이제 두 명, 이제 요즘 네. 녹화 때 최애는. 네. 형도 알겠지만 한혜영이에요. 네. 아. 녹화 때 최애는 제가 이제 괴롭히고 싶은 사람. 장난치고 싶고, 그때 이제 반응이 네. 좋고, 재밌게 잘해주고, 네. 이제 막 장난치고 싶은 사람. 이제.
0: 네.
1: 고 녹화 때 최애는 이제 한혜영이고.
0: 아, 뭐 저 인정합니다. 아, 뭐 그냥 쉴새 없이 들어와요. 근데 네. 너무 매력적인 얘기라서 저희 그리고... 매력적 광고 듣고 잠깐만 어, 들어올게요. 미안해요. 네. 어 뭐야? 어 뭐야?
1: 어 뭐야? 어디 가는 거야?
2: 인터넷 라디오 봉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3: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4: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말이야.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터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터라디오 2부 시작됐고요. 아, 아까 광고가 밀고 들어와가지고 아까 연극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1부에서 못 들은 대답 한번 가보겠습니다. 놀토체 형 또 방송할 때는 저를
2: 네, 녹화할 때 또 이제 한혜 형이 또 이제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최고. 네. 그리고 이제 회식 때는
1: 회식으로 넘어가 봅시다.
2: 아 회식 때는
1: 아 이거는 뭐 신 선생님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2: 아 근데 회식 때는 네. 저는 세윤이 형이 아이고. 이제 세윤이 형 실제로 술 자체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0: 이제 술자리나 이런 데서 녹음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할아버지와 어떤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할아버지와 대화 나누는 걸 녹음을 하게 되고 그거를 통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가까워 할머니 할아버지와 가까워지면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의 인생을 한번 들어볼 수 있고 그 기회로 이제 작품을 쓰게 되는 그런 좋은 아주 따뜻하고 뜻깊은 공연입니다. 네.
1: 그 나와 할아버지는 그러면은 7월 4일 5일에만 쓰는 거예요?
0: 아 그건 아니고 작년에 제가 서울에서 공연을 했었고요. 아, 네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1년 동안 지방 공연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 밀양에서 4일 5일에 이제 공연을 하고 또 이제 계속 공연이 있고요.
1: 아 계속 공연이
0: 지방
1: 있군요.
0: 지방 공연 있고 이제 또 올해 아무튼 9월에서 11월 까지 공연을 할 서울에서 또 올라가게
1: 하는구나. 네. 여러분들 다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고 우리 다은이님도 저 나와 할아버지 보러 가요 미량이라고 해주셨네요.
0: 감사합니다. 서울에도 또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여러분.

0: 이렇게 주기적으로 또 만나는 것 같더라고.
1: 네, 맞아요. 거의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보게 되는 것 같아요.
0: 아, 원년 멤버도 한번 껴야 되는데.
1: 그럼요, 같이 보면 좋죠.
0: 원년 멤버 하네.
2: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또 사람들이 있죠. 네, 이제 지금 또
0: 아마 네.
2: 생방송이기 때문에 아. 네, 또 정말 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자극적이네요. 네네. 제일 빠르게
1: 지코 오빠 참교 이틀 만에 다 봤다. 이틀 만에 다 본 건 아닌 것 같고요. 아, 네. 어느 날을 정해서 다 보긴 본 것 같은데 네. 자기가 이제 카메오로 어. 참교육 같은 거 하면 하면은 어, 출연을 하고 싶다고.
0: 아, 진짜로?
1: 그래서 뭐 약간 뭐 양아치 날라리 뭐 네. 이런 역할로 세상에. 나오고 싶다고.
0: 아니, 지코 씨 연기 욕심 있었어요?
1: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같은데 욕심까지는 아닌데 그런 카메오 역할로 자기가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막 어. 자기도 궁금하다고 아예. 막 하는 거예요.
0: 아, 글로벌 또 글로벌 시장으로 한번 또 쓱 네. 한번 가려고 또.
1: 그래서 저희 이제 감독님은 굉장히 반가운 얘기실 텐데 네. 저는 싫습니다. 제 현장에 이 형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
1: 썩 물러가라
0: 썩 물러가라 라는 네. 공식 발언 해주셔서 짓고 썩 네. 물러가라 네. 라는 공식 발언 해주시면서 POC에게 질문 미션 제보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네. 광고 듣고 얼른 들어갈게요. 돌아올게요.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오래오래 락토핏 종근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 라디오.
1: 한혜의 키스더 라디오 놀라운 초대서 팬들을 위해 기계치를 이겨내고 소통 앱 라이브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는 POC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POC가 기계치로 유명합니다.
2: 네.
1: 모바일 뱅킹도 믿지 않고 여전히 안 믿나요?
2: 아, 믿지 않는 게 아니라요. 네. 이제 좀
1: 못해서
2: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네. 외할머니께서 직접 꼭 너가 쥐고 있어라. 그리고 이제 꼭 가게 되면은 너 꼭 맡겨야 되면은 네. 너가 직접 가지고.

0: 아, 없는 걸로.
1: 네.
0: 그래, 뭐 없는데 어떻게 대답을 네. 합니까?
1: 죄송합니다. 뭐
0: 제가 재밌는 거 있으면 제가 옆에서 알려드릴게요.
1: 네. 그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참 아이러니하네요. 참교육에서는 네. 컴퓨터 천재였는데.
1: 그러니까요.
0: 예. 아쉽습니다.
1: 헤라님, 참교육에서 봉근대 역할이 컴퓨터 천재였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0: 그냥 냅다 엄지를 그냥 지켜주세요.
1: 역시
0: 뭔가 말문이 막힐 때는 엄지로 소통하는 남자
1: 이게 최고예요.
0: 아, 이게 엄지가 최고고. 최부경님께서 네. 지훈 오빠 굿파트너 네. 2 촬영은 끝내신 건가요? 빨리 보고 싶어요 라고 하셨네요.
1: 굿파트너 2 지금 촬영을 지금 네. 한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네. 하고 계시고
1: 굿파트너 2도 너무너무 재밌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네.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큼 자극적인 또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0: 네.
1: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저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1: 예.
0: 굿파트너도 그렇고 참교육도 그렇고 좀 약간 옴니버스식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것들을 조금 선호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우연찮게

0: 아, 막 서로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되겠어? 아니 좀 아 조금 잘생긴 친구가 있어야지 이게.
1: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아이돌 비주얼이 있었어야 됐거든.
0: 아 그럼요 이게.
1: 아 근데 나중에 예를 들어.

0: 좀 해주세요. 너무 매력적입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그럼 이쯤에서 방금 피오 씨가 한 소절로 불러주신 네. 영화 악마는 프라다입니다. 2 OST 시에나 스파이의 Material Lover 듣고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0: 네, 시에나 스파이의 머티리얼 러버 듣고 왔습니다. 어, 이 네. 시간에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1: 그죠, 너무 좋죠. 네,
0: 어떻게 부른다고 그랬죠?
1: 머티리얼 러버.
0: 아, 매력적인 라이브 감사드리고 네. 다음 질문 POC가 네. 한번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아, 피오나님, 피오빠, 저는 2019년부터 오빠를 좋아하기 시작한 팬입니다. 저는 원래 영화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예전에 오빠가 추천해준 영화를 챙겨보다가 어느새 영화도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요즘 오빠의 영화 추천이 뜸해져서 아쉬워요. 만약 오늘 영화를 한 편 추천해줄 수 있다면 어떤 작품일까요? 꼭 알려주세요.
0: POC가 꼽는 좀 인생 영화 이런 거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 네. 제가 같이 막 녹화하면서 느끼는 점이 POC가 진짜 예전에 이런 클래식한 영화들도 네. 정말 많이 보고 그리고 이런 어떤 배우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엄청 많이 본 이런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작품 추천이 굉장히 좀 궁금한데 어떤 영화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아, 영화.
0: 오늘의 영화. 뭐 인생 영화. 영화라기보다는.
1: 오늘 그러면 살짝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가 조금 왔기 때문에 네. 어 Like Sunday, Like Rain이라는
0: Like Sunday, Like 네. Rain.
1: 비처럼 뭐 휴일처럼이라는 영화인데 그 네. 되게 삶에 지친 어떤 여자 주인공이 어떤 집에서 이제 가정부 아니면 이제 뭐 아이를 돌봐주는 뭐 네.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인생에 지쳐있던 그녀에게 거기 안에 있던 작은 꼬맹이 한 명이 이제 위로를 해주게 되는 그런 되게

0: 민선님, 오빠 증명사진, 네. 그 막 참교육에 나온 사원증 사진 폰 뒤에 넣고 다니고 싶어요. 혹시 풀어줄 수 있는 증명사진 있을까요? 앞으로도 좋아하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고.
1: 네, 민서 씨. 네. 없습니다. 그 사진은 없어요. 그 드라마 쪽에서, 드라마 네. 팀에서 그때 그 테스트 촬영 때 이제 요 사진으로 쓰신다고 네. 찍어주셨는데 네. 어, 저한테 없는데 혹시 받을 수 있으면은 네. 제가 이제 회사를 통해서 이제 드라마 팀에서 한번 받아서
0: 뭐 아, 너무 복잡해지잖아.
1: 네, 복잡한 거를 또 우리 민서 씨를 위해 한번 해볼게요.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0: 어, 아니면은 그 예. 풀어주는 과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저희 사실 라디오 끝나고 또 사진 찍는 시간이 있거든요. 네네. 그거 오늘 증명사진처럼 좀 아, 찍어가지고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 한해 키스더 라디오 제 동생 피오와 함께한 놀라운 초대서 아쉽지만 벌써 얘기하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에요.
1: 와 진짜 시간 금방 갔어요.
0: 그래요?
1: 한 30분 만에 끝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마지막 사연이 하나 와 있습니다. 오. 마지막 사연은 피오 씨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14페이지 네. 마지막이거든요. 네.
1: 대추님. 오. 왜 대추를 지으셨지? 네. 안녕하세요 지훈 오빠.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대탈출로 오빠를 좋아하게 된 중학교 2학년 팬이에요. 딱 시험 끝나는 날 라디오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네요. 오빠가 소통 앱도 자주 와주시고 시험 응원도 해주신 덕분에 시험 기간도 힘내서 잘 버텼어요. 요즘 놀토에서 쌍권총 춤 잘 안 보여주시는데 오랜만에 보고 싶어요. 아
0: 여기 뒤에도 조금 있습니다. 아,
1: 그리고 참교육으로 오빠가 더더 유명해지고 이제 제 친구들도 다 알아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진짜 학교에서 다 알아주는 연예인 팬이어서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해요. 굿파트너 2도 완전 기대하고 있고 블락비 컴백도 기다리고 있어요. 앞으로 열심히 활동해주세요. 오빠 사랑해요. 웽웽.
0: 아 잠시만 아 너무 귀여워가지고
1: 그러니까요.
0: 그 혹시 제대 보니까 좀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1: 아 우리 대추님. 어때?
0: 아우 세상에 바로 좀 춤을 춰주셨고. 아니 너무 귀여워. 중학교 아, 2학년이에요.
1: 그러니까요.
0: 중학교 2학년인데
1: 아, 대추님이 왜 닉네임으로 대추를 지으셨을지 궁금하네.
0: 아, 그러니까 아이
1: 약간 얼굴형이 대추 느낌.
0: 귀여운 대추 느낌인가. 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좋아해가지고 지금 중인데
1: 그러니까요.
0: 모든 것들을 지금 다 꿰고 있고 일거수일투족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뭐 예능 드라마 전부 다 영화까지.
1: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이렇게 POC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팬분들에게 한마디 전해주시면서 오늘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1: 네, 네 여러분 그 저를 이제 계속 관심 있게 봐주시고 애정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만큼 제가 이제 계속하는 드라마의 연기로도 또 예능에서 나오는 모습으로도 또 뭐 이제 멤버들이랑 뭉쳐서 만약 활동하게 되면 블락비로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계속 이제 자랑스러운 연예인이 될 수 있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0: 아유 훈훈합니다. 네. 오늘 또 영상은 방송 끝나고 KBS 쿨FM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봐주세요.

친구 생일을 앞두고 올해는 조금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은 마음. 한참 고민 끝에 친구에게 어울리는 향수를 직접 만들어주기로 결정했다. 일주일 전에 공방 예약도 마쳤고 내일은 친구를 떠올리며 세상에 하나뿐인 향을 완성해 볼 생각이다.

장범준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듣고 왔고요. 오늘은 김윤희님이 보내주신 내일의 맛 전해드렸습니다. 친구를 위해 생일 선물로 하나밖에 없는 향수를 만들어주기로 결정을 하셨군요. 아, 낭만적이네요. 그리고 친구를 얼마나 좀 아끼는지 느껴지고, 참 향수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면은 특별하잖아요. 그리고 이 뭔가 어디서 살 수도 없고

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패드
0: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통계입니다.
2: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2026년 7월 2일에서 3일로 건너가는 밤 KBS 쿨 FM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첫 곡은 원 디렉션의 퍼펙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션 제로의 스테이션 지기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뭔가 이 깊어지는 거라는 게 참 뭔가 나이 들면 사실 서글프다고 느껴지는데 아 서글플 필요가 없다. 나는 좀 더 한 단계 성장하고 깊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분이 더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언제 하냐고 언제 하냐고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 그러신 적 없으실 수도 있지만 스테이션 제로의 보이는 라디오가 또다시 찾아옵니다. 7월 9일 목요일에서 10일 금요일로 넘어가는 밤 12시. 그러니까 7월 10일 금요일 0시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그 시간 꼭 기억했다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칠링 뮤직 이어지고요. 과거 가요 차트 만나는 백투더 차트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샵 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스테이션 제로 홈페이지

잘 먹고 잘 자고 그래야 끝까지 해내죠. 우리 가족들 추천곡으로 함께하는 칠링 뮤직. 오늘은 3449님이 추천해 주신 노래입니다. 잠 못 들고 있는 재수생입니다. 얼른 자야 하는데 오늘따라 몸은 축 처지는데 잠이 잘 안 오네요. 언니는 꿈을 위해 달리다 지칠 때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언니의 경험담을 듣고 싶어요. 베란다 프로젝트에 괜찮아도 들려주시고요.

힘내시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이 모의고사,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전 모르지만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모의고사 좀 못 봐도 괜찮고 잘 보면 더 좋고요. 저는 모의고사는 다 잘 봤거든요. 그 고3 때 봤던 모든 시험 중에 수능을 제일 못 봤어요. 하지만 이렇게 잘 밥 벌어먹고 살고 있으니까 그 모의고사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잘 보면 잘 본 대로 여기에 취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올가을엔 소풍 갈까?
4: 소풍?
3: 양주 소풍 가구단지로.
0: 아, 친환경 가구들을 최저가로 쇼핑하는 양주 소풍 가구단지?
3: 맞아. 세상의 모든 프리미엄 가구들을 소풍하는 친환경 가구단지.
0: 직접 보고 체험하고 구매하는 친환경 가구단지. 양주 소풍 가구단지.
5: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6: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애매한 거를 넘어서서 약간 젖을 정도로 내린다 싶으면 아 우산 안 사고 못 베기죠. 0513번님께서 저는 회사에 우산을 두고 퇴근하는 바람에 비 만나서는 안 감했어요. 비 피해서 서 있었는데 이러다 집에 못 갈 것 같아서 결국 비 맞고 튀었어요. 근데 나름 좋았어요. 이거 완전 그 영화 클래식 아니에요? 네. 갑자기 누가 셔츠로 비 가려주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하지만 결국 내가 내 셔츠로 나를 가린다. 네. 내가 바로 클래식이다. 네. 이 말이야. 네. 아, 비가 그 빨래 노래 때문에 센치했다가 갑자기 신났다가 아 지금 호르몬이 날뛰는 그런 점심입니다. 축축 꿉꿉 후덥지근한 오후 기분 전환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알려주세요. 이현우 선배님의 뒤를 잇는 커피 프린스 저 폴킴이 아 다시 읽어볼게요. 이현우 그리고 공유의 뒤를 잇는 커피 프린스 폴킴이 이거 꼭 넣어줘야 됩니다. 네 커피 선물 드려요. 커피 한잔 할래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어요. 지하철 2호선 타보시면은 폴킴의 가요광장 포스터 있습니다. 네 목격하시면 인증샷 보내주세요. 소개해드리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폴디가 있어서 보내드려요. 사진도 너무 잘 나왔네요. 우후. 저랑 같이 지하철 타고 가시나 봐요. 저 이번에 내려요. 아니 어떻게 이 방음 부스 안에 있는데 밖에 야유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죠? 정말. 2925번님께서 2호선에서 폴킴 찾고 싶었는데 실패했어요. 꼭 발견하고 말 거예요. 조만간 서울 가면 다시 도전해 보려고요.

가광 문화센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른 라디오에서는 절대 경험하지 못할 고품격 하이엔드 프리미엄 퀄리티로 모십니다. 오늘은 VVIP 청취자분들에게만 드리는 시크릿 초대장입니다. 이벤트 홀. 선물 주는 라디오 많죠. 하지만 우리처럼 선물에 이름도 붙여주고 세트로 묶어주고 이렇게 재밌게 소개하는 라디오 없을걸요. 오늘 선물은 한강 유람선 탑승권과 편의점 상품권으로 구성된 한강에서 세트. 세트 선물 괜찮다. 세트 선물 두 개가 동시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받을 분들 소개해 볼게요. 6097님께서 형님, 솔로

공유의 뒤를 잇는 폴킴이올 씨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화가 많이 난 공유님의 노래 듣고 올게요. 네, 두 번째 첫사랑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밥 먹고 커피 한잔 했는데 아직도 식곤증이. 혹시 잠이 싹 달아나는 퀴즈 같은 거 없나요?
1: 있습니다. 정답 보낼 준비하시고 모르면 찍으세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하츠 투 하츠의 포커스 듣고 왔습니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퀴즈. 오늘은 집중력과 센스가 필요했던 ASMR 퀴즈였습니다. 4577번님께서 3번 어제 귀 청소했어요. 8207번님께서 폴킴이 곱창 먹는 소리 들은 것 같은데. 1172번님께서 3번 폴킴이 몸 푸는 소리. 70대 초반 애청자입니다. 8754번님께서 갈매기 소리 받아가고 싶다요. 정관우님은 3번 폴킴이 목 푸는 소리. 고막합창단 퀴즈 신선하네요. 잘 들려요. 8207번님께서 수능보다 어려워요. 정답 혹시 두 개인가요? 3, 4번 없었는데. 올리비아 월세님께서 3번 박보검이 목 푸는 소리. 올리비아 월세님 질문을 잘못 들으셨나 보다. 오늘은 등장하지 않았던 소리였거든요. 박보검이 목 푸는 소리.

받으면서 왜 받는지 알았잖아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마음속으로 거기 진짜 1년 회원권 끊고 왔습니다. 네. 또 가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 기본 케어 큐티클 정리. 요즘은 이런 거 많이들 남성분들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9249번님께서 택시 타고 구미역으로 가고 있는데 반가운 목소리 폴킴님. 제가 듣는 라디오 프로가 의외 장소에서 들리면 반가움에 문자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구미역 가고 계시구나. 아, 반갑습니다. 택시 기사님께서 우리 가요광장 틀어주시나 봐요. 택시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0: 폴킴의 가요광장.
1: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혜영님께서 선곡이 너무너무 좋아서 감상하려는데 폴디 몸 푸는 모습 보고 있으니 웃겨서 집중이 안 돼요. 이런 방송도 없어요. 요즘 정말 왜 이렇게 재밌는 거죠? 진짜 재밌는 거는 전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림프 마사지 해야 해요. 목 스트레칭 해줘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보지 않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림프 마사지 타임 잠깐 만들어 볼게요. 왼손 높이 들어. 왼손 핸즈업. 오른손 주먹 꽉 쥐고 왼손 겨드랑이 내려쳐.

어깨 견갑골을 뒤로 꽉 모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목 아랫부분, 턱 부분이 시원하게 늘어지는 느낌을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덕분에 5년 더 사시는 거예요. 네. 8585님께서 집에 우산이 진짜 많은데 전부 다 녹슬고 색이 바래서 싹 버리고 새로운 우산으로 장만했습니다. 10년 만에 우산 몇 개 샀더니 비 오는 날이 기다려져요. 설레는 장마철입니다. 예쁜 우산 사면 비가 올 때 좀 설레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니라면 미안해요. 근데 저는 예쁜 우산 사는 거 좋아합니다. 우산은 내 맘에 드는 우산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잘 잃어버리지도 않고 잘 챙겨서 집에 돌아옵니다. 김수정님께서 가광문화센터 요가반인가요? 나중에 문화센터 요가반 한번 할까요? 네. 민경재님께서 여기는 안면도예요. 이곳은 아직 에어컨 안 틉니다. 차게 식은 바닷물이 더운 공기를 밀어내줘서 바람은 상쾌해요. 저녁 땐 서늘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바닷가 앞이 더 더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부산도 그렇고 바닷가 쪽이 좀 덥잖아요. 그냥 이미지적으로. 근데 시원하다니까 가볼만 한데요. 더울 때 여러분 안면도 가보는 거 추천합니다. 오늘 3, 4부에서는 피식대학의 정재영님과 함께합니다. 남자들의 소울토크 국밥 제육 돈가스. 오늘의 토크 주제는 살짝 스포를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I love me. I love me. I love you 아니고요. I love me. 네. 노래 듣고 3부에 돌아올게요. 비스트의 리본.

0: 국밥 먹자.
1: 좋아, 제육 먹자.
0: 좋아, 돈가스 먹자.
1: 좋아, 제육 먹자.
0: 그럼 오늘은 국밥 먹자.
1: 좋아, 제육 먹자.
0: 매일 먹어도 맛있는 소울푸드처럼 어제 했던 얘기라도 맛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입 터진 남자들의 소울토크.
2: 국밥, 제육, 돈가스.

0: 남자들의 소울토크 국밥 제육 돈가스. 이번 달 그 누구보다 자상하고 스윗한 아빠가 될 분이죠. 피식대학 정정씨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예비아빠 정정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저는 근데 오늘 재영씨 반갑지가 않아요.
1: 왜요?
0: 저 진짜 사실 화났어요.
1: 왜요?
0: 4929님께서 세탁기 청소하는 영상 너무 치명적이라 놀랐어요. 아... 왜 굳이 상의 탈의하시고 청소를 하신 건가요? 그럴 필요가 있었나요? 제가 보고 지금 속이 안 좋아요.
1: 아, 보셨군요.
0: 아니 그 예, 예. 왼쪽 어깨 뒤쪽에 난 상처는 뭐예요? 긁었나 봐 스스로.
1: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자국이 잘 나는 편이라 가지고 여기저기 좀 문대면은 그렇게 자국이 좀 납니다.
0: 아니 뭐 혹시라도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재영 씨 너튜브에다가 세탁기 청소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1: 네네.
0: 근데 또 상의탈의를 하고 앞치마 같은 것만 입고 네네네. 약간 진짜 치명적이게 영상을 찍은 게 있거든요.
1: 네, 그렇죠.
0: 아, 진짜 기분이 안 좋아요.
1: 아, 근데 뭐 또 저는 이런 거에서 네. 오늘 주제랑 또 맞닿을 수도 있는데 네. 이런 거에서 스스로 좀 아, 나 좀 멋있다.
0: 아, 근데 세탁기 청소하는 사람 멋있긴 해.
1: 아, 그럼요.
0: 멋있긴 해요.
1: 그 어떤 저의 치명적인 뒤태랄까?
0: 네.
1: 아, 이런 모습들.
0: 아, 엉덩이 너무 많이 보여주는데.
1: 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세탁기가 밑에 있다 보니까.
0: 저 잠깐 이거 세탁기 청소 영상이었나 청바지 광고인가 약간 헷갈렸어요 살짝.
1: 그죠, 약간 네. 약간 리땡이스 그 광고인 줄.
0: 나 청바지 사고 싶어질 뻔했어요. 네. 아... 융기님께서 워터밤 빌드업. 계획 있으세요?
1: 혹시 저거 폴킴님 뒤에 백댄서 필요하시면.
0: 저 죄송한데 저 워터밤에서 저를

0: 허리를 숙여야 돼요.
1: 아, 저 그럼 앞치마 좀 빌려주실래요? 2467번님께서 3부에는 덱스 왔다. 아, 아, 여기 덱스예요?
0: 아, 아, 예. 잭스입니다. 잭스.
1: 아, 잭스.
0: 예,
1: 예, 잭스. 아, 진짜. 아, 예.
0: 잭스, 잭스, 잭스.
1: 민윤기님께서 재영님 앞머리 길이를 조금 더 내리면 최성곤 될 듯. 아니 근데 앞머리 내리니까. 아 요즘 근데 미모가 좀 올랐어 근데.
2: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너무 예뻐서 좋아.
1: 짜증나. 아 짜증나. 아 나도 저도 하라고요.
2: 네가 좋아. 너무 좋아. 좋아.
0: 못 참아. 아, 이런 거 못 참아.
1: 1914번님께서 콩끔. 아 이제 라디오까지 꺼버렸다.
0: 아 급하다 급해.
1: 아 우리 CP님께서 이거 보시면 진짜 화내실 수도 있을 텐데 어떡하지?
0: 아 지금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네. 보이는 이거를 끈 거지 네. 소리로는 듣고 계신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CP님께서.
1: 근데 괜찮은 게 콩 끄고 문자로 보내신 거예요.
0: 아 그러네. 네, 네. 아 오히려 더 액션이 세지셨네.
1: 아, 오히려 좋습니다.
0: 예, 예.
1: 네. 4621번님께서 재영님 오늘은 국밥, 제육, 돈까스 중 뭘 먹어야 할까요?
0: 아 오늘 사실 네. 어제 비가 왔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어제는 국밥이 맞았어요.
1: 오.
0: 비가 왔었기 네. 때문에. 근데 오늘은 사실 좀 갯어요.
1: 네.
0: 이럴 때는 돈까스 나쁘지 않습니다.
1: 아 돈까스.
0: 예. 근데 왜냐면 좀 살짝 덥기 때문에 아. 매운 거 먹으면 땀 흘리니까
1: 그쵸?
0: 그냥 돈까스로. 어디다가 사실 넣어도 돈가스 괜찮거든요.
1: 돈가스는 사실은 여기 제육이랑 국밥에 사이드로 이렇게 반찬으로 들어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0: 그쵸 그쵸 그쵸. 한 번씩 이렇게 네.
1: 현희님께서 두 분 약간 그림체가 엄청 편해서 보는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네요. 우리 덱스님과 박보검.
0: 야, 이, 와 근데 저는 밖에서 들으면서 네. 제가 좀 놀랍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1: 어떤 점이요?
0: 이런 어떤 스스로 약간 사랑하는 태도.
1: 아.
0: 그러니까
1: 안 받아주네.
0: 아니 너무 전 좋아요. 저는 이게 폴킴님이랑 박보검님이랑 둘 다 실제로 이제 본 적도 있지만 네. 정말 비슷해요.
1: 본 적 있어요?
0: 예.
1: 아 안타깝다. 차라리 안 본 게 나았을 수도 있는데.
0: 아 정말 비슷해요.
1: 제 조금만 욕심 내면 이제 여기에 또 추가로 짜를 들어갑니다. 이제 정혜인부터 시작해가지고.
0: 아. 네. 네. 가요광장 뭐. 이제 뭐 마무리인가요?
1: 가해광장 문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아 진짜 우리 꿈돌이님께서 드디어 7월이네요 아이를 맞이할 준비 다 하셨나요?
0: 아...
1: 너무 떨릴 것 같아요. 출산 후에는 매운 거 잘 못 먹을 테니 아내분이랑 매운 음식 많이 먹으러 가세요.
0: 예.
1: 아 그러네.
0: 예. 저 이제 한 몇 주 안 남았어요 사실. 진짜 그러니까, 몇 주 안 남았고.
1: 근데 임신 중에는 지금은 매운 거를 드셔도 괜찮은가요?
0: 괜찮다고는 하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근데 뭐 너무 과한 걸 먹으면 뭐 위나 이런 데 안 좋으니까.
1: 아 적당히. 적당히. 이럴 때 근데 많이 먹으면 매운 거를 좀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와이프분께서?
0: 근데 별로 그렇게 막 엄청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1: 아 그럼 차라리 다행이다.
0: 예, 다행이에요. 뭐 술도 별로 안 좋아하고 해서.

0: 막 자학할 필요는 없잖아요.
1: 정말 너무 완벽한 99% 완벽한 사람도 단점은 있습니다.
0: 아, 무조건 있죠. 네. 그 완벽한 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우 쟤 좀 너무 아우 너무 아, 좀 그래 막 재수없어 약간 이런 느낌 들잖아요.
1: 맞아, 불편할 수 있지. 예예. 0112번님께서 잭슨 예. 잭스. 예. 잭스와 폴보검과 딱 맞는 주제네요. 아 영상 아 보이는 라디오 안 돼요. 또 아니, 보이는 라디오 끄면 어떡해.
0: 자 2802님께서
1: 근데 약간 닮은 것 같아 우리.
0: 어 잠깐 어 이거 아, 방송 사고 아닌가 방금?
1: 아 왜 안 받아줘? 아, 예,
0: 순간 저는 그러니까 어 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 또 제가
1: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0: 예, 공영 방송이라 가지고 아~ 예, 발언을 또 제가 잘 지킵니다. 어 네, 아무리 제가 코미디언이지만
1: 그럼 저는 가수인데 그럼 뭐가 돼요? 2802번님께서 어. 오늘 마지막 화인가요?
0: 아닙니다.
1: 아니에요 여러분. 예, 저희 계속 아니에요. 가야죠.
0: 예, 내일 또 하고요. 모레.

0: 걸스데이 기대해 듣고 왔습니다. 피식대학의 정재영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의 소울토크 국밥 제육 돈가스. 오늘 주제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나. 이거 그냥 평소에 저의 모토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나.
1: 세질 나.
0: 네. 윤상우님께서 역시 남자는 전완근이죠. 전완근이 잘 보이는 날은 손을 닭발처럼 꺾고 다닙니다. 두 분 전완근 괜찮나요?

0: 선생님 생각보다 굉장히 섹시한데? 약간 이런 생각
1: 너무 네, 좋죠.
0: 할 때 있습니다. 예, 예. 박혜영님께서
1: 아직도 근의 공식을 외우고 있을 때예요. 학창 시절에 공부 좀 한 느낌 들잖아요. 가끔씩 영어 수거도 섞어주면서 말하면 더 멋져요. As soon as possible.
0: 전 지금 근의 공식이 뭔지 기억이 아예 안 납니다.
1: 아 진짜로?
0: 아예 안 납니다. 어떤 공식이죠? 기억나세요?
1: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로 아 b가 아닌가? 뭐 하여간 그런 거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
0: 그래도 멋있다.
1: 네, 대충 기억나요. 대충 저도 완벽하게 기억 안 나고.

0: 안 붓고 해야지.
1: 그러니까 안 붓고 해야지.
0: 그러니까 이제 수건.
1: 야, 수건까지는 인정. 인정. 수건, 미끄러질 수건 정도.
0: 수건까지는 네. 인정. 인정 안 했죠. 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볼게요. 김재현님의 신청곡입니다. 슈프림팀 그리고 영준의 그땐 그땐 그땐.

0: 폴킴의 가요광장 시작했습니다. 취미생활님께서 애견남 둘이 뜨거운 물 왜 인정 안 해?
1: 아, 애견남이라니요.
0: 그래요.
1: 완전히 테토남인데.
0: 어때요? 애견이에요? 테토예요?
1: 아, 저는 완전히 그냥 저는 국밥 그 자체죠. 테스토스테론 그 자체입니다 지금.
0: 어세가 좀 심하다.

0: 보면 그 호수에 비친 나의 모습에 도취돼가지고 밥 안 먹고 그 들어간 뭐 그런 신이 있지 않아요? 뭐
1: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나르시스트 예 맞죠
0: 아마 남자였을 거예요.
1: 예 무조건 남자예요 무조건 남자. 오히려 여성분들은 자기한테 네. 관대하지 않아.
0: 아 맞아.
1: 아 나 조금 더 노력해야 돼. 나 조금 더 발전해야 되는데 남자는 만족해.
0: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진짜 스스로에게 좋아요. 조금만 좋아져도 엄청 좋아진 것처럼 느끼고
1: 아, 행복하지. 예 네, 맞아요.
0: 또 고유나님께서 힙한 매장에서 쇼핑할 때 거기서 틀어주는 음악들이 꼭 런웨이 걷는 느낌이잖아요. 걸어본 적은 없지만 뭔가 자아도취하게 돼요.
1: 아, 공감된다. 아 이런 거 그런 거 할 때 아, 이거 보고

0: 한창 타고 다닐 때 임산부석에
1: 맞아
0: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근데 임산부 옆에 왔을 때 저기요 옆에 임산부.
2: 그거는 근데 진짜 멋있는 거긴 해요.
0: 진짜. 네. 그래서 그 어 죄송합니다 하고 일어서면은 그때 이렇게 뿌듯.
2: 맞아.
0: 약간 이런 거.
2: 앞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도 아, 저 사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4061번님께서 우리 작은 아들 쌍수비 150만을 지원해줬습니다. 저 좀 짱이지 않나요? 아들이 엄마 엄지척해서 보내주더라고요. 오랜만에 엄마의 멋짐과 위엄을 보내줬습니다.
0: 야,
2: 저는
0: 진짜.
2: 돈 내준다?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0: 조금 멋지죠.
2: 돈 내주면 인정해야죠.
0: 가족 간에도 사실 그러니까 자식들도 알아야 돼요. 그 부모님이 자식한테 네. 돈을 쓰는 게 그냥 네. 당연한 부모의 희생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멋진 행동입니다.
2: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문득 이런 생각 우리 엄마는 왜 나 안 내줬을까?
0: 아 그거는 상황이 넉넉치 않으셔서
2: 아, 제가 여유가 있으니까 나츠키님께서 손님으로 한국분이 오실 때 한국어로 대화할 때요 한국어를 잘할 수 있는 직원이 거의 근처에 없어서 그때 나는 잘한다고 느껴요.
0: 일본분이신가 보다.
2: 제가 일본에 가서 이번에 나츠키짱을 만나고 왔어요.
0: 아 진짜?
2: 나츠키짱 한국말을 진짜 잘하더라고요.
0: 아 나츠키짱 하이 하지마시테
2: 하이는 영어잖아요.
0: 같이 쓰는 거예요. 예 안녕 처음 뵙겠습니다.
2: 아니 우리 재영님도 일본어 공부를 지금 하고 계시다고
0: 예, 요즘
2: 하더라고요.
0: 이제

0: 저도 그렇게 많이 가져가거든요. 한 두 권 네. 정도 가져가요.
1: 꼭 우리는 두 권을 챙겨.
0: 두 권을 가져가. 왜냐면 한 권은 이미 읽고 있었던 건데 조금 어느 정도 읽어놔가지고 왠지 이거 다 읽을 것 같아.
2: 맞아, 맞아.
0: 그래서 한 권 더 가져가는데 그냥 뭐 좀 캐리어가 무거워지는 용도 정도?
2: 맞아.
0: 예, 아령으로 덤벨로 가지고 갔다가 다시 오는 것 같아요.
1: 진짜 책 읽는 사람들 요즘에 그리고 이렇게 책 관련된 너튜브가 되게 인기잖아요.
0: 아, 맞아요.
1: 그래서 네. 아 책을 얼마 전에 책을 또 샀어요.
0: 나 또 샀어요.
1: 근데 진짜 중요한 거 뭔지 알아요? 난 지금 제목도 기억이 안 나.
0: 아~
1: 아직 읽지 뜯지도 않았어 진짜.
0: 근데 또 그 사는 게 결국에 그거잖아요. 딱 표지 보고,
1: 맞아.
0: 제목 보고
1: 느낌 있는 거.
0: 아 요거 내 머리에 들어가면 굉장히 괜찮겠다.
1: 저 한동안 그래 막 뭐 소설을 읽어라 차라리 재밌는 거 그랬는데 한동안 막 그냥 인생에 도움 되는 거
0: 자기 개발서
1: 뭐 사회 막 진짜 막 몸 어느 심리학 이런 거 사요. 한 번도 안 읽어. 못 읽겠어.
0: 저도 막 경제 서적 막 이런 거
1: 그런 거
0: 막 세상 돌아가는 거
1: 이런 거 읽고 나면은 내가

0: 나 진짜 지금 자꾸 상상하게 되잖아. 아,
1: 준비하고 있었는데.
0: 아, 김치 김장 같은 거 한번 해줘요. 아,
1: 김장에서 이렇게 속 이렇게 손을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이렇게 막 넣고 막 아, 이런 거.
0: 빵 반죽이랑 이런 거. 아,
1: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아,
0: 해줘요. 네, 기다리고 있어요. 네. 3902번님께서 소맥을 기가 막히게 말았을 때 황금 비율로 척척 만드는 나. 그것도 취한 상태에서도 그 비율을 지켰을 때 내 자신 너무 멋집니다. 이럴 때는 스스로 멋지다고 생각 안 해도 돼요. 옆에서 같이 마셔주시는 맞아. 분들이 멋지다고 생각해 줄 거예요.
1: 그렇죠. 그리고 그 사실 황금 비율로 척척 만드는 나의 저 기준이 뭐냐. 네. 드린 분들이 모두 다 원샷을 했을 때. 아... 다 한 명도 남김없이 거품도 남김없이 다 먹었어. 와, 야, 너 뭐야? 너 왜 이렇게 잘 타?
0: 진짜.
1: 이럴 때? 그런가요? 저 잘 모르겠는데.
0: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 내가 계속 말아야 돼.
1: 아, 그치.
0: 나도 쉬고 싶은데 내가 계속 해야 돼. 다른 애들이, 나 이렇게까진 잘 못해. 너가 해줘. 이렇게 되면은.
1: 그날의 바텐더가 되는 거죠.
0: 귀찮아. 예. 7320번님께서 대학교 1학년인데요. 교수님이라는 말을 처음 할 때 진짜 멋진 어른이 된 기분이었어요. 아, 내가 교수님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수님하고 외칠 때
1: 교수님이라고 부를 때 이제 선생님 아니고
0: 아 맞아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니까
1: 그치. 아,
0: 다들 어른이 되고 싶은 거야.
1: 김은경님께서 등산

0: 그 마음. 사실 제일 그 인간이 가장 많이 싸우는 존재가 포기라는 존재인 것 같아요.
1: 갑자기 왜 이렇게 진지해졌어?
0: 아, 이 포기라는 존재를 이겨냈을 때 느끼는 네. 그 도파민. 아, 이거는 핸드폰으로 느낄 수 있는 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1: 맞아.
0: 멋진 차원, 거 인정.
1: 차원이 달라서 자주 못 느끼고 있어요.
0: 맞아요. 차원이 너무 다른 차원이라서 못 가요.
1: 내 차원이 아니더라고. 네네네. 이 남주님께서 제가 지금 회사 4년 차인데요. 아침 점심을 구내식당에서 항상 밥을 먹었는데 제 4주년 기념으로 식당에 에너지 음료 한 박스 드렸어요. 오. 제가 회사를 4년 다닐 수 있던 힘이 밥힘 같았어요. 밥심 같았어요. 저 조금 이쁘죠? 아, 이거는 진짜 완전 이쁘지.
0: 와, 근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선물 드리고 하는 거는 참 네. 진짜 이쁜 행동인 것 같아요.
1: 이거는 상대방의 노력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알 때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좋다. 박종혁님께서는 나도 급하지만 나보다 더 급한지 비상 깜빡이도 없이 끼어든 옆차에 클락션 없이 통 크게 봐주는 나 멋있다 멋있어 이게 바로 도로 위의 매너남이다 생각해요.
1: 그러니까 다들 내가 마음의 여유를 갖고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을 했을 때 맞아.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이게 확실히 특히나 이 차 안에서는 이런 거를 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알죠? 차만 타면 다들 폭군이 되잖아요.
1: 오늘 오는데 네. 차들이 왜 이렇게 앞에 텅텅 비었는데 앞으로 안 가는 거예요. 막 화가 막 나더라고.
0: 그러니까 화가 이게 올라온다니까.
1: 이게 주체가 안 돼.
0: 그러니까 이 밀폐된 공간에서는 화가 막 나.
1: 진짜.
0: 근데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아, 이 사람도 멋있다.
1: 맞죠. 예. 항상 생각해요. 아, 저 차가 진짜 지금 화장실이 너무 급한가 보다. 저 사람 지금 진짜 싸기 직전인가 보다. 이런 저는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0: 노력해요.
1: 잘 안 되긴 하는데 맞네. 노력은 해요 일단.
0: 예, 예, 예.
1: 네, 윤혜진님께서 캠핑 싫어하는 신랑 빼고 아들이랑 둘이서 캠핑 가서 망치질하고 텐트 피칭 다 하고 맥주 한 캔 마실 때 나 좀 멋진 듯해요.
0: 오, 아니 신랑분 빼고 아들이랑 둘이서.
1: 아, 왜냐면 신랑분이 싫어하시니까.
0: 그러니까 아니 근데 여성분이 어쨌든 캠핑 가서 저렇게 하는 게 쉽진 않은데.
1: 맞아. 근데 요즘에는

0: 부럽다 부러워 멋있다.
1: 저 이렇게 여러분들의 멋짐을 치켜 세워주다 보니까 재홍 씨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0: 아 벌써요?
1: 네.
0: 아 나 아직 할 얘기 많은데.
1: 어 오늘 그러면은 오늘 오기 전에 나 좀 멋졌던 것 같아. 라는 점 하나만 말해주고 가요.
0: 아 오늘
1: 오늘 사실, 나 이거 좀 멋있었어.
0: 사실 제가 아침에 이제 네. 병원을 갔다 왔는데 와이프랑 병원을 갔다 왔는데 네. 되게 불안했어요.
1: 오,
0: 왜냐면 이제 거의 이제 산딸이 돼가니까 네. 막 불안해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옆에서 차분하게 괜찮아 잘할 수 있어 하면서 제가 거기서 같이 화를 안 내고 잘 참아냈던 그 모습.
1: 아 멋진 남편이다.
0: 스스로 좀 칭찬을 해보고 싶습니다.
1: 예. 나중에 산부인과 가는 영상도 앞치마 메고 한번.
0: 아, 의사 선생님이 적지 않이 당황하실 것 같은데.
1: 근데 그거 알아요?
0: 뭐요?
1: 나 지금 재영 씨의 앞치마에 좀 중독된 것 같아. 나 좀 보고 싶어지려고.
0: 아 진짜?
1: 이제 진짜로.
0: 어 기대하세요. 다음 주에 네. 또 올라옵니다.
1: 자,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0: 예, 네, 벌써 됐어요. 우리
1: 앞치마 입을 재영 씨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오늘
0: 네 감사합니다. 안녕.
1: 안녕. 서울사 2번 대학을 다니고. 시대
2: 시작됐다. 서울사 2번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갈갈이 박준형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밀크 푸딩, 만수무강의 시작 무강바이오에서 속 편한 일상 라바자임 효소, SNS 화제 여수언니 브랜드 봄날엔에서 달콤한 디저트, 하루를 채우는 한입 소열이 베이글에서 베이글 세트, 좋은 날 좋은 커피 디커 로스터리에서 드립백 커피를 드립니다. 폴킴의 가요광장 마칠 시간입니다. 4647번님께서 나이트 근무 마치고 한숨도 못 잔 채 여수에서 서울까지 포르바 보러 달렸습니다. 나 너무 멋있어. 어딨어? 우 소리 질러. 아무도 소리를 안 질러. 아 진짜 너무 고생이다. 한숨도 못 잤어. 피곤해서 어떡해? 진짜 피곤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저 보니까 좀 잠이 깨요. 어때요? 아 우리 청취자분들 지금 또 막 왜 가고 계시겠네. 5029번님께서 폴킴님 가광 청취자들 공부는 잘해서 멋진 지성인이지만 올해 연애는 못한대요. 아 왜 이러실까? 다 지난 얘기를 가지고 아 지금 다 까먹고 있었는데 아 또 좋은 일이 오겠죠. 좋은 일이 오기 위한 그 밑거름을 올해 잘 만드는 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폴짝 데이,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위해서 폴짝 뛰는 시간입니다.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금요일에도 가요광장 오시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끝곡은 이 곡으로 준비했어요. 이상순의 너와 너의, 이상순의 너와 너의. 오, 발음하기 어렵다. 너와 너의. 네. 우리 내일 낮 12시에도 여러분 꼭 만나요. 여러분, 정신 차릴게요.

0: 지진이 발생했을 때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이 떨어질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작은 흔들림을 느끼면 먼저 가스불을 끄고 탁자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아니라면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리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대피합니다. 거리에선 손이나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블록담과 대문 기둥에선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운전자는 도로의 오른쪽에 일단 차를 세우고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땐 창문을 닫고 키는 꽂아둔 채로 나옵니다. 지진이 멈춘 후엔 여진을 주의하면서 부상자 구조를 요청하고 가스와 전기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아침을 상쾌하게 맞이하는 꿀팁! 매일 아침 5시 우리 함께 만나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0: 제로 제로 위제로
1: 과식에도 제로 제로
0: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0: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0: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4: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7월 한 달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벤트입니다. 특명 금일을 찾아라. 서울 지하철 2호선을 타시면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저처럼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은 빨래량이 많지가 않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 집에 애 한 둘 키워보세요. 세탁기 엄청 돌릴 거 아니에요. 애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더군다나 지금 같은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계속 막 하루 두 번, 세 번 옷 갈아입으면, 와, 여러분 세탁기 분해 청소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겠어요. 왠지 비누 세트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2659 이어서 0428. 회사에 저를 힘들게 하는 직원이 있어서 마음고생하다가 살이 좀 빠졌거든요.

그는 서울 한 여고에 한문 교사로 가게 됐다. 나는 무용학과 진학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가 졸업한 대학교 같은 학과로 진학하게 되었다. 우린 전화와 편지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는 1년에 한두 번 방학 때 내려와 잠깐 내 얼굴을

하는 것인지 가짜 남자친구 행세를 해주었던 선배와 나는 만남을 이어가다가 결혼까지 했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 20년 후 대학교 총동문회에 참석했다가 그와 마주쳤다. 여전히 그는 내 마음을 고요하게 두지 않았다. 그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문회에 참석했다고 했다. 우린 살아온 이야기를 나눴고 그는 말했다. 이번 생엔 너와 내가 인연이 닿지 않았던 거겠지. 그래도 그 시절을 추억으로 간직하고 살고 있어. 건강하게.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로이킴.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최명기 씨가 보내주신 사연 후기입니다. 여고생 시절 첫사랑 얘기였습니다. 이제 저는 60대가 됐고요. 사위도 생겼고 손자도 있지요. 그는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았어요. 이따금 그의 프로필을 보면서 혼자 안부를 확인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오래전 풋풋한 사랑 이야기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홈페이지 방문해 주세요. 방송에 소개된 분에겐 세 가지 선물을 챙겨드리고요. 한 달에 한 번 월간 베스트 사연으로 뽑힌 한 분에게는 호텔 숙박권 그리고 그 밖의 선물

기억 속의 먼 그대에게 박미경, 추억은 사랑을 닮아 박효신 두 곡 들려드렸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보건소에서 일하는 금연 상담사입니다. 1096. 아, 금연 상담사가 따로 계시는군요. 담배 쪽을 전혀 몰라가지고. 아, 근데 왠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친구.

0: 특히 가장들의 고뇌를 접하며 배우자를 이해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시는 모든 직장인의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어머, 상담사 쌤, 진짜 필요한 일을 하시네요. 감사해요. 1096 이쌤에게 영양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5: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6: 자, 따라해보세요.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6: 회계관리
7: 이카운트 ERP
9: 4만원
6: 재고관리
7: 이카운트 ERP
6: 4만원 생산관리
7: 사업성공
10: 함께해요.
7: 이카운트

만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소녀시대 Forever One.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목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영화 리뷰 전문가 라이너님과 영화 보기 좋은 날 함께합니다. 영화를 아는 분은 물론이고 전혀 모르는 분이라도 누구나 맞힐 수 있는 재미난 퀴즈도 준비되어 있어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0: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장르가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자신만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거를 갖고 있는 분들이 몇 명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존 칸이라는 감독입니다. 이분은 음악 영화라고 하는 이 장르를 한 우물만 파신 분이기도 합니다. 원스라는 작품을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1: 네.
0: 거리의 두 음악가의 이야기를 그린.
1: 가을이면 떠오르는 영화죠. 늦가을.
0: 그렇죠. 네.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이야기와 노래 때문에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으로 비긴 어게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1: 아우 네.
0: 그리고

0: 그 시절에 있을 것 같은 소년 소녀들처럼 보인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장점으로 봤습니다.
1: 그래, 그랬어. 저런 애가 있었지. 내 친구 중에도 있었어. 이런 느낌?
0: 그런 느낌입니다.
1: 네, 이렇게 음악 영화만 정말 집중적으로 만든 감독과 영화 연기는 처음이자 이미 이제 가수로
0: 네.
1: 예, 자기 몫을 하고 있던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이 작품. 자, 본격적으로 소개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실 퀴즈부터 내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다루고 있는 영화 싱스트리트, 사춘기 소년들의 이야기죠. 극중 소년은 좋아하는 소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친구들과 이것을 결성하는데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밴드, 2번 연극부, 3번 아이돌 그룹.
1: 여러분 아시겠죠? 배경은 1980년대고요. 아일랜드의 더블린이고요. 저희가 말씀드렸죠. 음악 영화다. 그러면 영화를 안 보셨어도 푸실 수 있잖아요. 정답자 가운데 다섯 분 추첨하겠습니다. 혼영 세트 혼자서 영화 보실 수 있도록 영화표 한 장과 팝콘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쿠폰으로 바로 받으실 수 있게 휴대

0: 영화 Sing Street OST 중에서 Drive It Like You Stole It 들어봤습니다. 이 주인공 두 배우가 저는 약간 우리나라 배우로 친다면 그 무빙이라는 시리즈에 나왔던
1: 네.
0: 예, 봉식이 역할을 했던 이정아 배우 있잖아요.
1: 네.
0: 그렇게 너무 순진무구하고 응원해주고 싶은 청소년.
1: 그렇습니다.
0: 그리고 또 장희수 역할을 했던 고윤정 배우. 화려한 매력이 있는데 뭔가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전 살짝 들었습니다.
1: 네. 저도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0: 그렇죠.
1: 네.
0: 이 영화 본격적으로 스토리 소개에 앞서서 뭔가 이야기거리가 있다면 그것부터 전해주시죠.
1: 아, 네. 이야기거리는 이제 10년이 지나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재개봉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부분인데요. 그게 이제 이 작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사랑의 설렘, 두 번째는 멜로디입니다. 음악 때문인데요. 이 작품은 로튼토마토에서는 신선도가 96%, 평균적인 평점은 8.3점이고요. 정말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80년대 특유의 감성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0: 맞습니다.
1: 사운드 트랙에 이제 마룬5의 애덤 리바인이

0: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수업도 엉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틴어 시간에 프랑스어를 가르치는데 코너 말고는 프랑스가 어딘지를 모르는 그런 학생들이
1: 고등학생인데
0: 네, 그런 상황이고 학교 자체도 굉장히 권위적이에요. 이게 권위적이지 않지가 않습니다. 이 벡스터 수사라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교칙상 검은 구두만 허용하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있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다가 정말 검은 구두가 없으면 너는 맨발로 살아 이러면서 그 신고 간 신발을 빼앗아 버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1: 근데 코너가 왜 검은 구두를 신을 수 없었냐면 엄마가 교칙을 모른 채 네. 갈색 구두를 새로 사줬거든요. 그런데 교칙 때문에 구두를 한 켤레 더 사줄 수는 없는 집안 형편인 거예요.
0: 그렇죠. 게다가 방금 사준 새 구두인데 어떻게 또 새로 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0: 오브 더 모를이라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1: 아, 음악이 다 좋습니다. 아, 예, 그럼요. 여기 정말로
0: 그 곡이었죠.
1: 네, 자 그럼 퀴즈 정답 발표해 주실까요?
0: 네, 영화 싱스트리스 속 소년들이 결성한 것을 맞히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1번 밴드였습니다.
1: 정답 맞히신 분 가운데 5분 추첨하겠습니다. 혼영 세트 혼자서 영화 보실 수 있도록 영화표 한 장과 팝콘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밴드죠. 데이식스의 예뻤어 들으면서 라이너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라이너님이었습니다.

오늘 보통날 사연 주인공께는 건강기능식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제가 어제 회사 등기소에 다녀왔는데요. 0414. 딸이 엄마 등기소엔 왜 갔다 왔어? 묻더라고요. 인감증명서 떼러 갔다고 그랬더니 딸이 인간인 것도 증명해야 하냐고 하더라고요. 둘이 한참을 웃었습니다. 중1인데 참 순수해요. 야, 인간증명서 있으면 진짜 이거 뭘로 증명을 하죠? 인간이라는 거? 왜 가끔 이렇게 뭐 로그인하거나 이럴 때 AI가 로봇이 아님을 뭐 그런 거보다 좀 더 심오해야 될 것 같은데 당신은 인간이 맞습니까? 뭘로 증명하실래요, 여러분은? 인간인 거. 야, 인감증명서와 인간증명서의

사랑하기 좋은 날 7월 선물입니다. 집밥의 정석, 은하수, 간장게장, 게장 세트.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완, 방탄조끼, 아기띠. 말랑달콤, 고소한 시즈너리. 단감 너츠 앤 단감 말랭이.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 크루즈 승선권. 황태된장 명인 김민지 황태된장, 된장 세트. 탄력 보습 집중케어 카키자, 프레스티지 콜라겐 마스크팩. 여행을 총정리한 에이든, 국내 여행 가이드북.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 에어컨 제어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루틴 리아좀 엑소좀 뷰티 디바이스. 서울우유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목 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 블렌드 맹문동 농축액.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2인 승선권.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 홍일홍게 맛장 소스. 피부과학이 만든 변화 지오스킨 헬스 페이스 클렌저.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 시티호텔 숙박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

0: 매일 저녁 6시 언제나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1: 사랑하기 좋은 날 오늘 끝곡 유희열, 정재형, 루시드 폴, 페퍼톤스, 박세별의 라이브 여름날

0: 같기도 해요. 싫어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기보다는 좋아하는 것들,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들을 많이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무래도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참 이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긴 하죠. 뭐 항상 좋아하는 거 긍정적이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때때로 정말 커다란 뭔가 힘겨운 것들 또는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이렇게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더더 아 잘 이겨내야지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려고 의식적으로라도 일부러라도 그렇게 마음가짐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 듭니다. 예전에는 이런 마음 관리, 기분 관리에 대한 생각이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매체에서 다양한 정말 경험을 하신 분들께서 이런 자기만의 경험 그리고 자기만의 이런 기분 관리법을 공유해 주는 게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상쾌한 아침 가족분들도요 힘든 일, 어려운 일, 정말 슬픈 일 다양하게 지금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김민경 씨의 마인드처럼 좋아하는 것들도 의식적으로 잘 생각하고 쉽게 좋아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가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가지가 저였으면 더더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쉽게 좋아할 만한 어떤 힘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DJ가 됐으면 좋겠네요. 금요일! 아, 드디어 금요일인데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4: 메디힐 토너 패드.
5: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장윤주 플라이어웨이 들려드렸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사연들 기다리고 있어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신정현님께서요. 상아 들으러 달려온 내가 역시 레전드 정현이다. 상쾌한 아침이에요, 햄디. 양주에서 남산까지 달리러 가는데 햄디 목소리 들으러 왔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레전드 정현이님, 상쾌한 아침입니다. 그나저나 양주면은 경기도잖아요. 그쵸? 경기도 양주에서 남산까지요? 이거 그럼 몇 킬로 정도 되나요? 요즘에 진짜 운동 홀릭이신 분들 많으시죠. 뭐 러닝 붐이 일어난 지는 꽤 됐고, 근데 저는 진짜 신기한 게 사실 이 러닝이 유행에서 그칠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까지 길게 사람들이, 왜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유행에 편승해서 좀 달리다가 이제 다시 실내로 복귀한 사람으로서 야외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꾸준히 달리시는 분들 보면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우, 정말 저는 이제 뭔가 미디어를 보면서 달려야지 더 잘 달려지더라고요. 너튜브도 좀 보고, 네, SNS도 좀 보면서 이제 뛰어야지 좀 잘 뛰어지는데, 밖에서 달리면은 아무래도 풍경만 보면서 달려야 되니까 살짝 지루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열심히 달리시는 분들 대단하십니다. 정현님도 오늘 남산까지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네요. 강지훈님께서요. 요즘 너무 회사 일이 바쁘네요. 매일까지는 아니지만 근무 5일 중에 3, 4일은 야근해요.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훈님. 뭔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회사가 이제 쉬기 전에 바빠질 시기 같아요. 그렇죠? 뭐 다른 주변에도 보면 회사 다니는 친구들 유난히 좀 바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야근하시면서 저녁 잘 챙겨 드시고요. 이렇게 바쁜 날도 있으면 아, 왜 이렇게 한가하지? 이런 날도 오는 거니까 그때까지 좀만 더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지우님 파이팅입니다. 노래 들려드릴게요. 옥수사진관 쉬운 얘기 이상순 너와 너의

옥수사진관 쉬운 얘기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이상순의 노래 너와 너의 였습니다. 7276님께서요. 매일 새벽 햄디보다 하루를 빠르게 시작해서 햄디의 상쾌한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드는 화물일 하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오늘은 새벽 동이 트는 하늘이 예뻐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합니다. 햄디 파이팅! 아, 저의 단짝 아내 이름도 한번 불러주세요. 오늘은 같이 나왔거든요. 배진숙 사랑한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와, 7276님 그리고 배진숙님 반갑습니다. 와, 근데 진짜 일찍 일어나시네요.

7276님. 일찍 일어나는 자만이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겠죠. 진짜 요즘에는 해가 이렇게 빨리 뜨기 때문에 웬만큼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새벽동 트는 모습을 목격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7276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귀한 사진을 또 보네요. 감사합니다. 아내분과 함께 지금 일하러 나오신 것 같은데? 그쵸? 같이 지금 계시다고 하는데 두 분 다 일 파이팅 하시고 항상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4885님, 부산이고요. 강아지 산책하러 나왔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하시면서 강아지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이 뒷모습은 4885님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분이실까요? 누가 찍어주신 건지 굉장히

저 고양이 키우는데 저희 고양이도 새벽부터 이제 저와 함께 기상을 해서 물부터 마시고 막 뽈뽈뽈뽈 잘 돌아다니더라고요. 우리 굉장히 부지런한 강아지 사진까지 함께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또 아침에 견주분들은 이제 이 산책을 해야 된다는 게참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하네요. 고양이는 산책은 필요 없고, 고양이는 이제 장난감으로 놀아주기 시간만 가져주면 되긴 하거든요. 우리 7276님, 4885님, 사진 문자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저에게 보여주고 싶은 풍경, 아니면은 나 지금 뭐 하고 있다, 나 지금 산책 중이다 등등등 여러분들께서 생각나시는 사진들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 들어드리겠습니다. 프랩의 As It Was.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유원이의 플리마켓.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트는요, 2017년 6월 5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 4위 그리고 1위 곡 만나볼 텐데요. 4위는 황치열의 매일 듣는 노래입니다. 너의 목소리가 보여로 데뷔한 황치열 씨가 중국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 큰 인기를 끌면서 데뷔하고 처음으로 발표한 미니 앨범의 타이틀이었고요. 1위는 One of a Kind 지드래곤의 무제입니다. 지드래곤 솔로 미니 2집의 타이틀곡으로 당시 무제뿐만 아니라 이 앨범에 수록된 수록곡까지 음원 사이트 줄 세우게 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자, 그럼 두 곡 듣고 올까요? 황치열 매일 듣는 노래 지드래곤 무제.

매일매일 방송을 하다가 뭐 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육아휴직을 한다든지 해서 사라졌을 때 나를 그리워할 사람, 왜냐면 우리 연예인은 아니니까 그리워할 사람도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황치열 씨, 전 진짜 최근에 궁금해가지고

출장이 정말 잦은 친구들이 있는데 막 한 달에 두 번씩이나 막 해외 나가 있고. 근데 그런 친구들 보면은 이게 익숙해지면 가기 싫어진다, 한국이 최고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기분을 느껴보고.

계실까요? 전 요즘에 해외 출장은 아닌데 요즘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 SNS에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세요. 호주에서 듣고 있어요. 상하 뭐 미국에서 듣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해외에 지금 계시는 분들도 꽤나 계실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참 저도 외국에서 꽤나 살았었지만 한국에 오래 있다가 가끔씩 이렇게 여행이든 뭐 일하러 가든 나가주는 그게 콧바람 쐬는 것처럼 참 기분 좋게 느껴지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또 오래 있으면은 역시 한국이 최고야! 역시 집이 최고야! 하고 다시 한국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참 이게 사람의 마음이 참 그렇죠? 어쨌든 7101님 안전하게 조심히 무사히 해외 출장 잘 다녀오시고요. 다녀오셔서 어떠셨는지 또 후기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무진의 예상 함께 듣고 올까요?

0: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첫 번째, 모두 당신의 속셈을 알아요. 두 번째, 당신의 진심을 믿을 수가 없네요. 세 번째, 당신은 내 에너지를 다 빼앗아가죠. 네, 영국 출신 싱어송라이터

근데 필요할 때만 나를 찾을 거라면 그냥 떠나요 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아니면 감정이 이 속마음하고 내뱉어지는 말하고 지금 충돌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속으로는 나를 필요로 해달라 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겉으로는 나를 떠나 이렇게 쿨한 척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문법적으로 맞춘다면 Are you really feeling me? 이게 옳은 표현이겠죠. 근데 지금 Is you really feeling me? 라고 들으셨는데 지금 힙합의 느낌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가사 속에서 활용 가능한 표현이었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긴 해요? 라는 질문으로 Are you really feeling me? 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심이 안 느껴지면은 상처가 굉장히 많이 되겠죠. 이 곡 함께 들어볼게요. 케이블

이제 가사 내용 기억하시면서 리뷰 타임! 첫 번째, 모두 당신의 속셈을 알아요. 이때 게임이라는 단어를 썼었죠. Everybody knows your game. 맞아요. Everybody knows your game. 이거였습니다. Everybody knows what you're up to. 네, 이 구문으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가 있을 거예요. What are you up to? 이런 질문 가능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 너 무슨 속셈이야? 라고 할 때 What are you up to? 라는 질문을 합니다. Everybody knows what you're up to. 이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또 다른 구를 통해서 대체 문장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0: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0: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아침을 깨워주는 우리만의 댄스 도파민.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우리만의 댄스 신곡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김지민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시골에서 엄마가 팥죽을 써서 보내주셨어요. 엄마표 팥죽은 언제나 진하고 고소하고 담백하답니다. 이따 애들이랑 팥빙수나 해먹으려고요. 윤종신 팥빙수 신청합니다. 귀하다 귀해. 정말 이 수제 팥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항상 그 시중에 파는 팥밖에 안 먹어봐가지고 저 팥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정말 부럽습니다. 지민님 맛있게 드시고요. 팥빙수 아이들이랑 냠냠 시원하게 잘 즐겨보셨으면 좋겠네요.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윤종신 팥빙수.

0: 뭐야? 오빠 그 표정 뭐야?
1: 죽을래? 야, 내가 동기로서 충고하는데 사무실에서 애인이랑 통화하지 마라. 진짜
0: 애인? 애인 같은 소리 하네. 친구거든.
1: 에? 남사친이랑 그렇게 통화한다고? 너 그럼 더 문제 있는 거야 너.
0: 아니야, 여자야 얘.
1: 아니 무슨 여자야. 통화를. 야, 너 받침 없는 줄 알았어. 아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야, 왜 자기라고 부르냐 근데?
0: 아니 오빠, 원래 찐 우정은 연인과도 같거든. 뭐 말해주면 아냐. 남자들은 절대 모를 거다 아마.
1: 아이 남자 똑같아. 야, 남자들도 친한 사이에서 얼마나. 야 어?
0: 뭐 친한 사이에 자기라고 불러? 애교 부려?
1: 자기 아우 아우 소름 돋아. 아우 아우 아우 주먹부터 그냥

0: 지금도 왕래를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술 마시면서 얘기하다 보면은 네. 오빠, 오빠 그건 아니지 않아 오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1: 어머나 오빠 남잔데?
2: 네네
0: 자기야 그건 아니지 김호영 씨 스타일로.
1: 아 자기야는 많이 해요.
0: 자기야 네.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네. 그 친구 제

김민석 사랑의 언어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DJ 허유원입니다. 8771님, 얼마 전에 첫 직관 야구 갔다 왔어요. 하나 팬인데 이겨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저 진짜 야구 직관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는 실제로 그 경기장에 가서 스포츠를 즐겨본 적이 살면서 한 번도 없어요. 야구는 정말 가고 싶은데 평일에 몇 번 친구들이 가자고 했었는데 제가 7시 뉴스를 대구에서

때부터 한 거를 생각하면 거의 3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겹쳐서 항상 못 갔고, 주말에는 아, 한번 시간 내서 가자 가자 해놓고 한 번도 못 갔어요. 제가 저희 KBS의 I Love Sports라고 심야 시간대에 하는 스포츠 프로그램 대타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야구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 대타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당시에 문동주 선수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나 한화팬 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응원하기 시작했어.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 문동주 선수가 어깨 부상으로 인해 지금 못 뛰고 있잖아요. 근데 마침 8771님께서 한화팬이시군요. 이겼다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 저도 진짜 직관 한번 이렇게 마음이 들면은 조만간 이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갔다 와서 여러분들께 후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팬분들 많으시죠? 다들 어디 팀 응원하세요? 요즘에 야구 최근에는 못 봤는데 축구 때문에 다시 보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0: VR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3: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4: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3: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5: 쇼리실라!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0: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엠플라잉의 환절기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0: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쿨 FM 89.1 항공편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비행할 기장, 매일 오전 9시 음악 앨범 이현우,
0: 매일 오후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늘 그랬듯 저희의 목적지는 단 한 곳,
1: 여러분의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잠시 후 이리과 함께 기내에는 창밖 풍경 같은 편안한 음악이 펼쳐지고
0: 유쾌하고 따뜻한 사연들이 여러분을 기다릴 텐데요.
1: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또 지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
0: 좌석에 편하게 기대시고
1: 볼륨을 살짝 높인 뒤
0: 마음을 가볍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아, 특히 오늘 비행 재밌는 사연과 코너 영향으로 웃음 난기류가 예상됩니다.
0: 즐거운 일상부터 속상한 고민까지 기내에 있는 DJ들에게 언제든 털어놔주세요.
1: 음악이 흐르고
0: 웃음이 넘치는 비행,
1: KBS 쿨 FM
0: 지금 출발합니다.
2: 수신료의 가치, KBS 쿨 FM이 함께합니다. 인터넷
3: 라디오 공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4: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5: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6: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 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7: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5: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6: 마리오 아울렛.
8: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좋은 아침 정식이가 정식으로 깨워드립니다. 매일 여러분의 주제곡 정해드리면서 문 열어요. 오늘 주제곡 받으실 분 입장. 2002님 엊그제 남편이 쉬파리한테 물렸는데요. 얼굴이 심하게 붓고 또 한쪽으로 쏠려서 웃기게 부었어요. 남편 얼굴 보면 10점 기준으로 속상함 2, 웃김이 8이에요. 아, 볼 때마다 웃으니까 그 얼굴로 째려보는데 더 웃겨요.

벌레 뭐 해충 이야기가 나오니까 많이 또 문자 보내주시네요. 저도 이제 여름에는 쓰레기 봉투도 보통 하절기, 동절기 좀 다르게 가져갑니다.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동절기에는 뭐한 20리터씩 쓰더라도 하절기에는 한 10리터 정도만 이제

0: 엄마 아빠가 보시기에는 또 이제 아직 스무 살이면 뭐 고등학교 졸업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아직 그애 같은데 이제 좀먼 땅에서 친구들끼리 지낸다고 하니까 많이 걱정되실 수 있는데요. 예. 잘 다녀올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네요. 예. 스무 살 때는 이제 막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해가지고 1학년 때는 좀 힘든가? 막 2, 3학년 때 유럽 배낭여행 가고 막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잘 다녀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음악 퀴즈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아, 도전자가 도착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음악은 뭐다? 자신감이다. 씩씩하게 밀어붙이는 퀴즈 타임. 조정 씩씩 에버큐스. 오늘 문제 푸실 씩씨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294 씩씨기고요. 저요 하셨거든요. 만나뵐게요.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저 맨날 아침에 출근길마다 듣는데
0: 네.
1: 이 음악 퀴즈에 연결되신 분들이 떨린다고 하는 게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춘향전의 배경 광안루가 국보로 지정됐다는 소식입니다. 국가유산청이 남원 광안루를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남 제1루로 불리는 남원 광안루는 조선 초기 관리들의 연회와 시회가 열렸던 공간입니다. 정유재란 때 소실됐지만 1626년 남원 부사 신감이 다시 세웠고 이후 여러 차례 보수를 거쳐서 지금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특히 지역 공

조정식의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7시 21분 지나고 있고요. 정답을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식식플레이스 오늘의 정답 3번 광안루였습니다. 네, 남원의 문화유산으로 새롭게 지정이 된 광안루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정답 맞힌 분 중 추첨 통해서 아메리카노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후에 FM대행진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 확인하시고 선물 꼭 챙겨가시고요. 보배 씨가 광안루 국보 축하축하치요 보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로록님부터 오답을 좀 보겠습니다. 짜장면이 맛있는 복성로 보내셨고요. 루로 끝나는 오답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이나리 씨가 초딩 우리 조카 맛있는 거 먹고 기분 좋으면 외치는 말 야루 좋아요. 오케이. 선물 듭니다. 실제로 많이 써요 이 말을 초등학생들이 야루 이렇게 해요. 5548님 멜로디로 아 K-Will 형님 노래로 그러지 마 제발 끝쪽에 루가 붙으면 훨씬 좋긴 한데 오케이 좋았습니다. 네, 선물 드립니다. 팝으로 이대근 씨가 팝으로 비욘세로 헬로 오케이 5548님 선물 드립니다. 아 광고를 들어야 된다고요? 아 이거 아델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아 비욘세는 이게 아니구나. Halo!

0: 몸무게 재고 있는데 지난주 제가 이제 87kg였나요? 몇 킬로? 네, 87kg였던 것 같은데 다음 주 월요일 깜짝 놀라게 해드리겠습니다. 아, 동기부여됩니다. 정미순 씨, 요즘 선크림 때문에 내 얼굴 갸루까지 선물 챙겨 드리면서 우리 수다 떠는 시간 정식이랑 옴뇸뇸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션, 나 진짜 열심히 살았다가 주제입니다. 7월 3일인데요. 한 해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언제 야, 나 진짜 열심히 살았다 느끼셨는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올해 목표 중 하나가 중국어 공부였는데요. 1월부터 일주일에 3번씩 한 번도 안 빠지고 퇴근 후에 중국어 공부했어요. 중국 드라마 볼 때 대사가 이제 좀 들립니다. 라든지 학자금 대출 다 갚았을 때 야, 이거 언제 다 갚나 했었는데 어느새 갚다 보니까 빚 청산했을 때 눈물 나면서 열심히 살았다 싶더라고요. 같은 나 진짜 열심히 살았다 보내주십시오. 같이 또 이렇게 이야기 주고받고 또 남은 6개월 또 파이팅 할 수 있게끔 수다 한번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입으로 올게요. 잠깐 빠빠이.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1: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2: 격리나라
3: 뾰로로로롱 아하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0: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석규 저 너 콜포비아라고 알아?
1: 아니 콜포비아 알지. 그걸 또 왜 저한테 체크를 하세요?
0: 콜롬비아가 아니야. 콜포비아야.
1: 콜 콜포비아요? 아니 전화 받는데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0: 그래, 어렵고 부담스럽고 요즘 통화 스크리닝 기능을 그래서 저 쓰는 분들이 그렇게나 많이 늘었답니다.
1: 아 그렇군요. 통화 스크리닝이요?